이려도 태평성대, 저려도 성대로다. 유지 1월이요, 순지 건곤이로다. 우리도 태평성대니 놀고 놀려 하노라. 가곡 태평가 들으셨는데요. 이동규, 강숙현 두 분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우리 국토 삼천리 금수강산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요즘 휴가철이라서 일상을 떠나 이곳저곳 여행하시는 분들 많으시리라 짐작되는데요. 삼천리 금수강산, 우리 땅의 아름다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우리 산하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계시리라 생각돼서 오늘 국토 이야기로 산책길 시작했습니다. 국토 70%가 산이라서 어딜 가나 눈을 돌리면 우리 산의 아름다운 자태를 만날 수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감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디서나 산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아래쪽 경관을 바라보면서 좋은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는 경험이 깊은 추억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 산이 너무 높거나 깊어서 사람을 질리게 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너무 얕아서 산인지 들판인지 구분 안 갈 정도도 아닌 그런 적당한 깊이와 높이를 가지고 있죠. 또 어딜 가나 계곡이 있어서 맑은 물도 풍성하죠. 그야말로 삼천리 금수강산이란 말이 실감이 납니다만 요즘 날이 많이 더워서 그 삼천리 금수강산이 너무 뜨겁습니다. 어제 입추도 지났으니 이제 기온이 좀 진정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8월 9일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 라디오로도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이 제공하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악산책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청취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은 일주일 동안 다양한 코너도 함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화요일에 음악 문화의 여백, 수요일에 열릴 무대 펼칠 소리, 목요일에 이 시대의 예인, 금요일에 생각의 향기와 같은 코너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창작한 음악을 듣는

는 토요일의 명작, 그리고 일요일은 전곡 감상 코너 전해드리는 순서 마련돼 있습니다. 오늘은 국립국악원 줄풍류 음악 전곡을 듣는 순서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전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입니다. 긴 길의 음악이나 하나의 음반에 담긴 전곡의 음악을 모두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국립국악원이 지난 2011년에 근현대 국악 기록 시리즈 첫 번째로서 국립국악원 줄풍류란 이름으로 제작한 영산회상 전곡을 들어보는 순서로 마련했습니다. 국립국악원은 우리 전통음악으로서 좋은 음질로 제작하여 영구 보존할 수 있는 기록 매체를 통해 후대의 음악을 전승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난 2011년부터 근현대 국악 기록 시리즈 제작을 시작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제작된 음반이 국립국악원 줄풍류란 이름으로 현악 영산회상 전곡 한바탕이 나왔습니다. 국립국악원 근현대 국악 기록 시리즈 첫 번째 성과물. 이 작업에 참여한 분들은 2011년 당시 국립국악원의 김호성, 정재국, 최충웅의 원로사범들이죠. 그리고 당시 국가무형유산 대금정악 보유자 조창훈, 명인 이렇게 네 분이었는데요. 이들이 함께 연주하는 영산회상을 들을 수 있고요. 특별히 이 음반은 SACD 방식으로 제작해서 국제 표준 레코딩 코드 번호도 부여받음으로써 국제적으로 한국 음악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실 현악 영산회상 전곡은 단소와 피리, 가야금, 대금 이렇게 역대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인데요. 지난날 우리 문인들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너 대의 악기로 영산회상을 연주하면서 음악을 통해 공동체적 결속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들으실 영산회상이 바로 그와 같은 정경을 드러내는 연주가 아닐까 합니다. 20박 한 장단으로 연주하는 상령산과 중령산, 10박 한 장단의 세령산과 가락더리, 그리고 도드리 장단으로 연주하는 상현도드리, 하현도드리, 연불도드리, 타령장단의 타령과 군악 이렇게 9곡 전곡이 55분 30초 동안 연주되는데요. 통상 현악 영산회상 전곡을 연주하는 시간이 연주자들마다 조금씩 속도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45분에서 1시간 가까이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연주는 비교적 느린 속도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55분 30초 동안 전곡 들을 수 있습니다.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더리, 상현도들이, 하현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까지를 김호성의 단소, 정재국의 피리, 최충웅의 가야금, 조창훈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더리, 상현도들이, 하현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으로 이어진 현악, 영산, 회상 전곡을 55분 30초 동안 듣고 오셨는데요. 김호성의 단소, 정재국의 피리, 최충웅의 가야금, 조창훈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국립국악원이 지난 2011년부터 근현대 국악 기록 시리즈 제작을 시작했는데요. 그 첫 번째 성과물로 만들어진 국립국악원의 줄풍류란 이름이죠. 현악 영산 회상 전곡을 슈퍼 오디오 CD, SACD 방식으로 제작했습니다. 이 녹음에 참여한 분들이 2011년 당시 국립국악원의 김호성, 정재국, 최충웅 원로사범과 당시 국가무형유산 대금정악 보유자 조창훈 명인 이렇게 네 분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에서 오늘은 국립국악원의 근현대 국악 기록 시리즈 첫 번째 성과 국립국악원 줄풍류 영산회상 전곡을 듣는 순서로 전해드렸고요. 전곡 감상 코너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 12가사의 하나 길군악 들어보려고 합니다. 길군악이란 제목은 뭔가 길을 가면서 하는 행악의 느낌을 지니고 있는 길 위의 음악이란 제목이 아닌가 합니다. 지난날에 이 곡은 단일 행자를 써서 행군악 또 길로자를 써서 노요곡 혹은 행로곡이라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창배의 가창대계를 보면 산놀이 들놀이를 나가 걸으며 노래하는 곡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서 길군악의 길이란 이름이 공간과도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곡의 첫 시작이 오날도 하 심심하니 길군악이나 하여를 보자 이렇게 되는데요. 노래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감정이입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남녀가 말다툼을 했는지 남성이 여성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노랫말 속에 어이없다 이년아 말 들어를 봐라 이런 내용이 자꾸 나오고요. 남성이 가소 가소 자네 가소 자네 가다서 내 못 살랴 라고 한다든지 눈비 찬비 이슬 맞고 서 있는 늙은 소나무 짝을 잃고 홀로 섰나 이런 노랫말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가사 길군악 듣겠습니다. 김경배의 노래입니다.

가사 길고나악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경배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5장 노랫말 중에 남의 딸이 너뿐이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남녀 사이에 뭔가 다툼이 있었던 듯하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기를 눈비 찬비 이슬 맞고 서 있는 늙은 소나무, 짝을 잃고 홀로 서 있다 이런 방식으로 감정이입을 시켜 바라보는 시선도 함께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으로 고려시대부터 연주되어 온 당악곡의 하나 낙양춘 듣겠습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려시대의 보허자와 함께 당악곡의 하나로 유입이 돼서 오늘날까지 연주되고 있는 음악 낙양춘 아명으로 기수 영창지곡 들으셨는데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궁중정제의 하나 순조대의 효명세자가 창사를 만든 작품 춘행무 반주음악 감상하시겠습니다. 춘행무는 화문석 돗자리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혼자 추는 동무에 속하죠. 봄날에 꾀꼬리가 지저귄다 하는 뜻의 춘행전이 원래 제목인데요. 효명세자 대리청정기에 만들어졌습니다. 효명세자가 자신의 모친 순원 왕후를 위해 만들어서 1828년에 연경당에서 초연된 춤입니다. 오늘 춘행전 반주음악 듣겠습니다. 이준하의 창사, 정재국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춘행무 반주 음악 들으셨는데요. 이준하의 창사, 정재국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두거 뒷매예입니다. 뒷매에 떼구름지고 앞내에 안개로다. 비 올지 눈이 올지 바람 불어 진설이 칠지 먼댓 임 오실지 못 오실지 개만 홀로 짓더라. 조순자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뒷매에 떼구름지고 앞내에 안개로다. 비 올지 눈이 올지 바람 불어 진설이 칠지 먼데님 오실지 못 오실지 개만 홀로 짓더라. 여창가곡 개면조 두거 뒷매에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조순자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궁중정제 춘행무에는 아름다운 춤사위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화전태란 춤사위가 있습니다. 꽃화 앞전 모양 태자를 써서 화전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과 태도가 달라지는 걸 연상하면 화전태의 모양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른발을 딛고 왼발을 살짝 들어올리고 발을 바꾸어 반복하는데요. 얼굴에는 살짝 미소를 머금는 모양을 화전태라고 합니다. 우리가 꽃 앞에 서면 그 아름다움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궁중정제 춤사위에서도 그 미소가 나옵니다. 요즘 날은 덥지만 그래도 여름꽃이 한참 좋습니다. 꽃 앞에서 살짝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 여유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넉넉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매년 여름, 잘못된 전기 사용으로 감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작은 안전수칙들을 지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물기가 있는 손으로는 전기 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지지 말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꽂는 문어발식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또, 낡거나 손상된 전선은 미리 교체하고 물이 닿았던 콘센트나 차단기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합니다. 욕실이나 다용도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기 사용에 더욱 신경 쓰고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땐 실외 전기 작업은 피해주세요. 만약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전원을 차단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중국 작가 루쉰의 고향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처음 걸었을 때 사람은 그게 길이 될 줄 몰랐을 겁니다. 그저 걸었을 뿐인데 누군가 그 뒤를 따라 걷고 또 누군가가 그 뒤를 따라 걸으면서 어느새 길이 되는 거겠죠. 희망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도 우직하게 걷다 보면 생기는 것, 그게 바로 희망이니까요. 오늘도 함께 걸어요.

가을 소리의 호흡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 9일 일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혼자였다면 그냥 주저앉았을 자리에서 곁에 누군가 있어서 다시 일어난 경험 다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냥 옆에 있어주거나 같은 방향을 보고 서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생기잖아요. 좀 버틸만 해지죠? 곁이라는 게 참 힘이 센 것 같아요. 오늘 함께 걷는 길에서 곁에 계셔주실 분, 해고 노동자의 투쟁이 지역 노동자를 지키는 재단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뚜벅이 재단의 최윤미 상임이사입니다. 어떤 얘기 나눌지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 7월 26일이었죠. 고립의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 곁에 머물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고민정거장의 안예슬 대표 이야기 듣고 또 많은 분들이 사연을 주셨어요. 뒷자리 4510 쓰시는 분, 고립이라는 거 청년에게도 고령자에게도 무거운 과제입니다. 사회적 교류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사람과의 대면, 따뜻한 눈인사, 미소가 있는 환대 같은 소소한 관심과 친절이 서로를 위로하기 바랍니다. 하셨고요. 또사님께서는 자신의 고립 상태를 자각한 청년은 외부에 기척을 내고 동시에 지원단체나 개인은 상처 없이 고립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게 최선일 겁니다. 고민정거장에서 갈아탄 모든 기차의 종착지가 행복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행복역 너무 예쁜 이름이네요. 저희도 여러분의 문자를 받는 그런 행복역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여하실 번호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와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고요. 다시 듣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함께 걷는 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돼요. 또 재방송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김준모와 여러분의 연주로 행복 물고 온 제비 듣겠습니다.

0: 한계 걷는 사람들. 해고는 한 사람의 일자리만 빼앗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흔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들렸던 당사자가 다른 노동자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해고 노동자의 투쟁이 지역 노동자를 지키는 재단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뚜벅이 재단의 최윤미 상임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어떤 분이 나오셨는지 매우 청취자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직접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1: 네. 저는 뚜벅이 재단 상임이사 최윤미라고 합니다. 저는 안산 반월공단의 한국와이퍼라는 회사에서요. 한 18년 근속했었고요.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이랑 공장 폐업에 맞서서 투쟁을 209명 조합원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그 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뚜벅이 재단에서 해고 실직 노동자 그리고 지역의 취약 노동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한국와이퍼 네. 투쟁 기록을 담은 책 공장이 사라지고 남은 얼굴들을 출간하고 네. 지역 노동자들과 연대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0: 네. 네. 같이 투쟁하시던 분들도 지금 같이 많이 함께하고 계신 거죠?
1: 네. 대다수 네. 209명 이 조합원들 중에 현재는 150명 정도 조합원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네. 209명 중에 150명이면 네.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 와이퍼는 어떤 회사였나요?
1: 안산 반월공단에 있던 일본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0: 앞에 그 유리창 닦는 그거
1: 예, 맞아요.
0: 말씀하시는 거죠?
1: 와이퍼를 만드는 네. 네, 회사입니다. 네. 네, 오랫동안 국내 자동차 산업에서 거의 국내에서 1, 2위를 다투던 네. 네, 납품업체였고요. 지금 당시에는 노동자 320여 명이 일을 하고 있었고 그중에 한 3분의 2가 여성 노동자들로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0: 아니 그 이사님이 이 회사의 목소리를 이제 대표하시게 됐는데 그게 벌써 오래됐네요.
1: 네, 그렇죠.
0: 네, 얼마나 된 거죠?
1: 제가 2009년부터 노사협의회 노측위원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0: 네.
1: 그러니 한
0: 거의 15년? 지금 네,
1: 네. 15년.
0: 네. 아니 지금도 어려 보이시지만 그때 더 어리셨을 거잖아요.
1: 아, 네, 맞아요.
0: 네. 근데 뭐 용감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그때도 지금도 힘이 이렇게 내부에 힘이 있으신 건가요?

0: 그 노측위원회 노측위원장님께서 당시에 이렇게 임금 협상의 결과를 발표하시는데 제가 좀 질문을 했어요.
1: 네.
0: 회사가 당시에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내던 때여서
1: 네.
0: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했는데
1: 네.
0: 그게 현장에 계시는 노동자분들께서는 되게 신선했었던 것 같아요.
1: 바로 저 사람이야. 우리의 목소리가 되어줄 사람이 저 사람이야. 이랬던 거군요.
0: 별거 아닌 거였지만
1: 네.
0: 사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답답해하고 뭔가 변화가 없는 현장이 힘들었던 분들이 변화에 좀 흐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에게 투표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1: 근데 그때 이제 그러면 내가 대표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셨을 때 그래 난할수 있어 하셨어요? 아니면 어떡하지? 나 그냥 물어본 거였는데 하셨어요?
0: 엄청 당황했죠. 엄청 당황했습니다. 제가 근속 회사 입사한 지 2년밖에 안 됐고 나이도 당시엔 20대였고 그리고 뭐 덩치도 이렇게 작고 이래서 제가 이 일을 잘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었는데요. 어쨌든 투표로 당선됐다라는 거는 책임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해서라도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1: 아니 지금 우리 라디오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은 얼굴은 못 보고 계시고 저는 뵙고 있는데 너무 착하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막 그런 투표를 받고 막 그랬을 때 약간 겁났을 것 같은, 네.
0: 그랬습니다.
1: 그런데 그래도 굉장히 용감하셨어요. 그쵸? 공부해서라도 내가 해야
0: 공부해야겠다.
1: 되겠다라는 사실 20대에 갖기 어려운 책임감, 그걸 제대로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2022년에 회사가, 이게 잘못된 거였나요? 2022년에.
0: 맞아요. 2022년이에요.
1: 네. 청산 통보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상황을 좀 들려주세요.
0: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이제 노동조합 임원들을 불러서 청산 통보를 했고요. 사실 그 전에 2020년도, 2021년도에 저희가 회사가 어려워지는 것 같으니 우리도 고통 분담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사람은 해고하지 않는 회사를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고용 안정 협약서라는 것을 노사 간에 합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회사가 어렵지만 그래도 회사랑 우리가 함께 힘합치면 회사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회사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고용 협약서가 만들어진 지 9개월 만에 회사에서 이미 청산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희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고요.
1: 그러면 그때는 약간 뒤통수 맞은 그런 느낌 좀 있으셨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나도 힘을 지금 모으고 있는데 뒤에서 정리하려고 준비를 다 했다는 건 굉장히 충격이잖아요.
0: 그렇죠. 네,
1: 네.
0: 맞습니다. 그 배신감은 사실 굉장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였어요. 이게 고용 합의서를 쓰는 과정도 힘들었지만 쓰고 난 뒤에 노동조합이 회사를 위해서 헌신했던 과정은 사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굉장히 궁금했고 왜 차라리 매각이라도 하지, 왜 청산일까? 이런 고민들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1: 회사가 그럼 그 이유를 나중에라도 설명은 했나요?
0: 아니요, 하지 않았습니다.
1: 아니, 막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달이라도 빨리 얘기를 그럼 해주지. 우리가 뭐 준비를 할수 있게. 아니면 어디로 가든가. 뭘 해도. 근데 그 듣기 전까지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합쳐서 이 회사가 내 회사가 아니지만 내 회사인 양 이렇게
0: 그렇죠.
1: 하고 계신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러니까 거의 내 회사야라는 마음으로 막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제 청산이야. 이렇게 하셨으니까 너무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가 이 설명한 이유는 이제 뭐였나요?
0: 회사가 설명한 이유는 경영상의 어려움과 이 지속적으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한몇 년간이 있었는데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공장을 계속 운영하기 어렵다라고.

0: 얘기를 했고, 저희들은 해서 이제 사실 진짜 완전하게 거짓말을 한 거였잖아요. 애초부터 9개월 전에 고용 합의서를 맺을 당시부터 사실은 회사를 정리할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들한테 기만적으로 고용 합의서를 체결하고 그 청산에 대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지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났었죠. 네.
1: 어떻게 보면 회사가 청산할 시간을 그냥
0: 네,
1: 번
0: 그렇죠. 시간을
1: 거잖아.
0: 번 거죠.
1: 네,
0: 네.
1: 시간을 번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회사가 꽤그몇 위에 드는 자동차 납품 부품 회사였는데 그렇게 계속 적자였던 건 사실인가요?
0: 네, 실제로 재무제표상으로는 적자였고요. 저희가 뭐 뉴스에 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것이 이제 분석을 해보니, 이 기자들과도 그리고 저희를 도와주겠다고 얘기하셨던 정치권들과도 이제 그리고 전문가들과도 분석을 해보니 사실은 일본 본사와의 내부 거래에 의한 의도된 적자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예, 그래서 기획 적자 그리고 기획 청산이란 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특히 외투 기업이 한국에 와서 기업을 경영할 때에 한국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거든요.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정작 고용 문제 관련해서는 이렇게 아무런 책임 없이 철수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 고민을 했습니다. 예.
1: 이제 그래서 투쟁이 시작된
0: 그죠.
1: 거예요.
0: 예.
1: 네. 가장 먼저 뭐 하셨어요?
0: 네. 사실 이제 제일 어려운 거는 청산 이렇게 발표를 듣는 순간 다 각자 조합원들은 자기 살 길에 대한 고민을 할 거잖아요. 회사가 위로금을 주겠다 회유하기도 하고, 이렇게 빨리 돈 받아서 빨리 취직 자리 알아봐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그래도 이곳에서 만들어왔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업을 내보내선 안 된다라고 이제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일부터 먼저 시작했고요. 그리고 다 찾아다녔어요. 요맘때였어요, 딱. 네. 2022년 8월 첫째 주, 모두가 휴가를 갔을 때 국회를 다 돌았거든요. 국회 사무실을 다 돌았습니다. 그렇게 국회의원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고용노동부에도 도움을 요청하고 안산시에도 도움을 요청하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그리고 노동조합 이런 분들에게도 계속 연대 요청을 했습니다.
1: 아니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일이 딱 생겨가지고 뭐 회사는 회유를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보통 마음이 같이 있었다가도 난 집안 사정이 있어서 내가 정말 마음은 같이 하고 싶은데 같이 할 수가 없어라는 분이 많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았나 봐요.
0: 네. 예. 저희들은 아주 소수의 그룹이 있었고 240여 명 정도의 조합원 중에
1: 네.
0: 209명이 투쟁을 시작했고 끝까지 한 명도 이탈 없이 마지막까지 마무리했습니다.
1: 중간에 단식 농성 하셨잖아요.
0: 네.
1: 44일 동안
0: 네.
1: 200명 넘게 같이 하셨어요.
0: 아, 저 단식은 저 혼자
1: 혼자,
0: 했습니다.
1: 아니, 그럼
0: 예.
1: 단식을 무슨 마음으로 44일을 하셨어요?
0: 사실 이제 단체 협약을 맺을 때도, 그러니까 고용 안정 협약서를 맺을 때도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에 단체 협약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 조항이 없어요. 예, 법적으로 이제 단체 협약을 맺도록 하고 있지만, 임금이나 몇 가지 사안을 제외하고는 단체 협약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 조항이 없어서 사실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게 방법이 법적으로는 저희가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지역사회나 이 사회의 여론화 하는 것이 지금 외투 자본의 문제를 빨리 알려내고 다시는 우리와 같은 노동자들이 생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다할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여론화 하려면 국회 앞에서 단식을 해야겠다
1: 아니, 우린
0: 생각을.
1: 보통 이럴 때일수록 밥을 잘 먹어서 힘을 내야 돼, 뭐
0: 아, 그렇죠, 그렇죠. 예,
1: 이러거든요. 네.
0: 맞습니다. 네.
1: 근데 그거보다도 단식을 해서 빨리 사람들에게 이걸 알리는 게 급하다.
0: 네.
1: 가족들이 야단 안 치셨어요? 그땐 지금보다 어렸잖아요.
0: 그렇죠. 어머니한테는 비밀로 했고요.
1: 그러셔야
0: 네.
1: 됩니다. 네.

0: 아이들은 사실 어려서 엄마가 굶는다는 게 뭔지 잘 몰랐던 것 같고, 신랑이 좀 고생했죠. 예, 네.
1: 그래도 협조를 해주셨네요, 마음을.
0: 네.
1: 네. 그리고 이제 이듬해 2023년에 조합원 209명이 8개월 동안 공장을 지켰던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공장 사수 투쟁을 하실 때는 실제로 어떻게 하셨나요?
0: 이제 기계가 멈춘 이제 시커먼 공장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침낭을 깔고 전기장판을 이제 깔고 잠을 청하면서 이 24시간 상교대제로 운영을 하면서 공장을 지켰죠. 비우는 순간 우린 쫓겨나는 신세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밥도 해먹기도 하고 네, 같이 지냈는데요. 저희는 되게 나이가 한 40, 50대, 저희 이제 50대 초반이 평균 나이대예요. 대부분 집안의 가장이시고 책임을 지시는 분들이 아,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저희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에 단 한순간도 저희들끼리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루도 저희들끼리 잔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지역에 연대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자주 찾아주셨고 외롭지 않도록 매일 공연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맛있는 밥을 갖다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동자의 권리는 지키지 못했지만 어쨌든 인간의 존엄성은 지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찾아주신 분들 덕분에. 네.
1: 근데 조금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 게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공장은 원래 기계가 돌아가야 살아있는 곳이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기계가 멈춘 공장에서 잠을 자고 공장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그 온기를 느끼기 어려운, 그러니까 공장이 살아있지 않은 온기를 느끼기 어려웠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모두 같이 해주고 공연을 열어주고 그랬으면 오히려 그 공장에서 온기를 느끼셨을 것 같아요.
0: 네, 저희는 모여서 맨날 한게 노래 부르고 게임하고 이렇게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예, 즐겁게 지냈어요.
1: 그러니까 처음으로 기계는 멈췄지만
0: 네.
1: 오히려 그 관계, 사람과 사람의
0: 맞아요.
1: 관계는 살아 있었던
0: 네.
1: 그런 시간이네요. 아니 근데 나중에 일본까지 가셨는데
0: 아, 네.
1: 일본 어떻게 가셨어요? 뭐 하셨어요?
0: 아, 네. 일본은 이제 저희 본사가 일본에 있어서 일본에 찾아가게 된 거고요. 일본의 본사 앞에 가서 저희들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이제 촉구하고 요구하는 활동을
1: 한국말로요? 한국말로.
0: 한국말로 했는데 전달이 안될 거기 때문에 저희들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1: 아,
0: 네.
1: 그분들이 일본말로?
0: 예, 일본 분들이시고 일본말로. 예.
1: 그러면 이제 우리 상임 이사님은 옆에서 밥 해주고요?
0: 아,
1: 아니,
0: 아니요.
1: 어떻게,
0: 그런 건
1: 노래하셨어요?
0: 아니고. 아니, 제가 한마디 하면, 뭐, 저희가 한마디 하면, 통역해주시는 일본 활동가 분들이 한 네다섯 마디 정도로 이렇게, 일본 사람들 정서에 맞게, 일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명해주시고, 저희들보다 더 절박하게 얘기해주시고, 그렇기도 했어요. 제가 2차 원정투쟁이 2월달, 3월달에 진행됐었는데요. 진짜 추웠거든요. 근데 그날, 일본의 활동가 분들이 다 모이셔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데 당시에 저희가 앰프가 없었어요. 근데
1: 그럼 그냥 생목으로 소리 지르셨어요?
0: 그럴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 앰프를 가져오신대요. 알고 봤더니 오사카에서 일본 활동가 한 분이 70대 되시는 일본 활동가 한 분이 밤새도록 운전을 하셔서 앰프를 갖다 주신 적이 있어요. 이게 수백 킬로 정도 되는데 2, 300 킬로 정도 되는데 네.
1: 아니, 어떻게 보면 생판 모르는 분이잖아요.
0: 그렇죠, 맞아요.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연대할 수 있고 같은 마음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어떤 투쟁이었던 것 같아요. 네.
1: 마음에는 엄청 큰걸 얻으셨겠어요. 그죠?
0: 그렇죠, 네.
1: 그리고 이제, 그 투쟁이 2023년 8월에 노사 합의로 일단락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정말 독특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개인 위로금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사회적 고용기금으로 만들어 달라.

0: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아니 이제 이거가요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뭔 생각이야 그러지 않았어요?
1: 네 맞아요.
0: 뭔 생각이야? 뭔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이랬을 것 같아요.
1: 네, 네 맞아요.
0: 무슨 생각하셨어요?
1: 사실 청산을 막을 길은 사실 없었어요.
0: 네.
1: 그러면은 이 투쟁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 조합원들이 생계 지원금이나 혹은 앞으로 취업할 수 있는 취업 위로금을 받고 끝내는 방법과 또 하나는 소수가 남아서 투쟁을 끝까지 이어가는 방법이죠. 다른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209명의 조합원들이 끝까지 함께 끝낼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거 한 가지와 그리고 하나는 저희가 이게 우리들의 투쟁이 아니었거든요. 너무 많은 그 연대와 지지를 연대와 지지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투쟁을 우리들의 어떤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승리로 만들 수 있는 길은 없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투자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형태로 사회적 고용기금을 출연하게끔 해서 그것이 한국 와이퍼 노동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전체 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0: 함께 연대해 준 사람들 네. 모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신 거죠.
1: 네.
0: 어떻게 이렇게 큰 생각을 작은 몸에 단식을 44일을 네. 하시면서 그 몸에 어떻게 그렇게 큰 생각을 담으셨어요?
1: 아니,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정말 그 정도로 사랑과 애정을 너무 많이 받아서요. 그 조합원들이 이게 조합원들 이해와 동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받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아요.
0: 받으면서 마음이 더 커지셨나 봐요. 네. 그렇게 해서 뚜벅이 재단이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음악을 한 곡 듣고 뚜벅이 재단 얘기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니오 자매 우리 함께 걸어요. 듣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을 듣고 계십니다.
1: 민요자매 우리 함께 걸어요 들으셨습니다. 오늘 뚜벅이재단의 최윤미 상임이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뚜벅이재단 뚜벅뚜벅 걸어간다. 뭐 저는 그냥 그렇게 느리지만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굳게 묵묵히 걸어가겠다. 뭐 이런 거일 것 같아요. 맞아요? 이사님?
2: 네, 맞습니다.
1: 근데 제가 질문이 있어요. 만약 변화를 누군가가 더 빨리 만들 수 있어 그럼 부릉이 재단으로 바꿀 마음 있으세요? 부릉부릉 차 타고 빨리 갈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더 빨리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니야 천천히 갈래 이런 마음이세요?
2: 아, 혹시나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는 그냥 천천히 갈래요.
1: 네 맞습니다. 네. 모두가 같이 가는 네.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제 이 뚜벅이 재단이 2024년 6월에 정식으로 문을 열었고 여기서 상임이사를 맡으셨는데 이게 어떤 역할인 건가요?
2: 아, 네. 네. 저는 이제 재단 사업을 기획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해고 실직 노동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네. 상담이나 법률 노무 지원을 연결해주는 사업도 네. 하고 있고 지역 노동자들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을 만나서 협력체계를 만드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매달 진행되는 노동자 모임이 저희들한테 가장 소중한 어떤 행사인 것 같아요.
1: 네. 뭐 아무래도 한국와이퍼의 그 해고 노동자 여러분을 지원하는 일 이게 어쩌면 그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일일지도 모르는데 어떤 지원이 지금 되고 있나요?
2: 아, 네. 저희가 이렇게 재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노동조합 이력이더라고요. 그것이 그렇게 걸림돌이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조합원들은 자신이 투쟁했던 것이 자기 삶의 굉장한 자랑거리였는데 네. 이게 취업할 때는 감춰야 된다는 게 너무나 상처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면접 교육을 준비했어요. 아, 노동자 모른다고 하자, 다 같이. 우리는 취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것이 중요한 투쟁이다. 우리는 청산을 막는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살 길을 만드는 투쟁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면접 교육을 시작으로, 맨 처음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면접 교육을 시작으로 대부분 이 노동자 우리 조합원분들이 한국 와이퍼보다 더 안 좋은 곳으로 취직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열악한 곳으로 가게 되는데 뭐 통근 버스가 없는 회사에 다니면 통근 버스 수당을 조금 많이 다니고 뭐 한 번 정도 네, 지원해 준다든지 네. 산재를 당하면 위로금을 아주 소액이라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일상에서 자신들이 외롭게 있지는 않게 이제 네. 우리 한국와이퍼 투쟁 기풍을 살려서 그렇게 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어떻게 보면 사실 그때 일이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자아에 큰 힘이 됐는데
2: 네, 그렇죠.
1: 그 부분을

0: 아니라고
1: 네.
0: 하면서 취업을 하려니까 매우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네. 눈물 나고 그런데 또 그걸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셨네요. 보니까 또 안산과 시흥 지역의 다른 취약 노동자들 지원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1: 네, 이건 뭐 당연한 거지 싶어요.
0: 연대를 해주셨으니까.
1: 예, 예, 당연한 거고 네. 저희 기금이 만들어진 출발이기도 해서요.
0: 네. 예. 사실 저는 이제 이런 내용을 접하면서 최근에 뭐 그런 일이 지금 밖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커다란 유통회사에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 그 회사는 이유가 뭐였을까? 뭐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지는데 보니까 뭐 안산 지역 여기뿐 아니라 구미 지역과도 연대를 하고 계시고 네 그런데 어떻게 그 전국적으로 이렇게 연대를 하시려는 건가요?
1: 아 저희가 아직 많은 역량이 되진 않아서 네. 이렇게 막 전국적으로 막 하고 있진 않지만
0: 네.
1: 적어도 외투 기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이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같은
0: 네.
1: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0: 네.
1: 특히 구미의 옵티컬 하이테크 조합원들과는 저희가 투쟁 시기도 같아요.
0: 네.
1: 그래서 가정에서 되게 연대 많이 했었고 그분들이 얼마나 어렵고 외로울지를 잘 알고 있어서 저희들은 곁을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가장 먼저 어떤 얘기 하시나요?
1: 네. 가족 이야기도 하고요.
0: 네.
1: 사실은 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투쟁하는 이유들이 이 화가 나서가 아니거든요.
0: 아니죠.
1: 네. 네. 우리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0: 네.
1: 그리고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지켜야 돼서 투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래서 투쟁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보다 막 우락부락하지 않다.
0: 다들 이렇게 네네네. 마음에 사랑이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1: 네. 그게 없으면 사실은 이렇게 투쟁을 이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그런 마음들을 확인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위로하고 또 필요하다면 같이 모금 운동도 진행하고 그것으로 이제 생계 지원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옵티컬 하이테크 조합원들과는 끝까지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0: 그 사랑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또 해고 노동자들이랑 소그룹 모임도 하신다고요?
1: 네.
0: 그건 어떤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어려움을?
1: 네, 네.
0: 네.
1: 실제로 나이가 좀 일정 부분 찬 다음에 새로운 네. 일터에 간다라는 것도 쉽지 않고 굉장히 열악한 사업장으로 간다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혼자서 취업의 과정도 고군분투인데요. 취업해서도 사실은 이제 그런 열악한 사업장들이 노동법이 잘 지켜지지도 않고 잘 몰라서 당하기도 하는데요.
0: 하여튼. 우리 이사님 속상하셔가지고 눈물 났어요. 네.
1: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전문적인 어떤 상담과 지원을 해주려고 해고 노동자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근데 이 안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그리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걸 책으로 엮으셨더라고요.
1: 네,
0: 공장이 사라지고 남은 얼굴들 좀 많은 분들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책에 보니까 돌봄을 첫 번째로 꼽고 있는데 어떠세요?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그 돌봄의 마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1: 네. 저희가 예를 들면 저희가 해고를 당하고 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0: 네.
1: 청소노동자 모임이 결성이 됐어요.
0: 네.
1: 거기에 저희가 그 율동을 지원 공연 율동 공연을 이렇게 해드리기도 했는데
0: 네.
1: 저는 이렇게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
0: 네.
1: 그렇게 진심 어린 어떤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 게 훨씬 더 제가 투쟁했을 때도 그랬고
0: 네.
1: 그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저희는 계속 저희 조합원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신의 곁을 내줄 수 있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0: 네. 음악을 한 곡 들을게요. 우리 이사님 눈물 좀 닦으시라고.
1: 네.
0: 네. 청량의 발걸음 듣겠습니다.
1: 네.

0: 선향의 발걸음 들으셨습니다. 지역 노동자를 지키는 재단, 뚜벅이재단의 최윤미 상임이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지역으로도 많이 넓히셨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일본어를 배우셔서 일본으로도 가실 것 같은데, 어디까지, 어떤 곳까지 함께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으세요?
1: 저희는 가장 힘들고 열악하고 가장 어려운 곳에 놓여 있는 노동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꿈꾸고 있고요.
0: 네.
1: 국제적으로도 사실 그런 고민하는 분들이 계세요.
0: 그래서
1: 저희 투쟁을 연대해 주신

0: 계셨던 일본의 활동가 분들도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노동조합이었고 개별 비정규직이거나 굉장히 열악한 이제 그 보이지 않는 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조직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신데 그런 분들과 계속 연대하고 만들어 가고
1: 아, 그러면은 이게 외국의 어떤 좋은 모델,
0: 있습니다.
1: 뚜벅이 재단의 모델이 있나요?
0: 아, 뚜벅이 재단 같은 모델은 없는 것 같습니다.
1: 아,
0: 제가 보진 못했어요.
1: 그렇군요. 아마 이제
0: 네.
1: 세계에서 뚜벅이 재단을 모델로
0: 아,
1: 네,
0: 감사합니다.
1: 많이들 배우러 오실 것 같아요. 투쟁 당사자에서 지금은 재단을 이끄는 그런 입장이 되셨는데, 뭐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느낄 때 뭐가 크게 달라졌다 이런 거 있으세요?
0: 글쎄요, 그 투쟁하면
1: 네.
0: 밥이 생각이 많이 나요. 제가 단식을 해서 곡기를 끄는 것도 계기고, 연대 오신 분들과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이 한 솥밥을 같이 먹었던 것들이 굉장히 큰 기억인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밥을 같이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 그게 우리가 어릴 때 몰랐는데 참 중요하죠.
0: 네, 엄청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밥을 먹으면서 맺는 관계들이
1: 네.
0: 알게 모르게 굉장히 소중한 관계들이더라고요.
1: 그리고 밥을 안 먹은 관계랑 확실히 달라요.
0: 네,
1: 뭔지
0: 맞습니다.
1: 모르겠어요. 다릅니다. 그리고 밥을 같이 먹으면 확실히 식구의 어떤 그런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고요. 좀 많이 넓히고 뭐 그렇게 하려면 이 재원을 확보하는 게 되게 큰일 아닌가요?
0: 그렇습니다.
1: 네. 이거 어렵지 않으세요?
0: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 그 뚜벅이 재단이라고 치시면요,
1: 네.
0: 홈피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네, 그럼 많이들 뚜벅이 재단으로 검색을 하셔서
0: 네.
1: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해고로 좀 막막한, 먹먹한 그런 분들 많으실 텐데 그분들에게 그래도 다정한 손길 같은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0: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이 당신이 잘못해서 생긴 어려움이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한국 사회 산업 구조의 문제이고 변화해가는 흐름에서 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혼자만 겪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꼭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얘기하시고 그 같은 경험을 나누고 있다는 걸꼭 확인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것이 생각보다 상당한 용기를 줘요. 그래서 꼭이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마음이 드시면 꼭 도움을 요청하시고 뚜벅이 재단으로 오셔도 됩니다.
1: 이 얘기는 뭐 해고 노동자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절대 혼자가 아니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고 도움을 청할 곳이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다 알면 참 좋겠네요. 한 사람의 투쟁이 여러 사람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수 있다는 걸 오늘 배웠어요. 단식 때문인가요?
0: 단식은 하시면 안 돼요.
1: 해보신 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그건 권하지 않으신답니다.
0: 네.
1: 네, 뚜벅이 재단의 최윤미 상임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사계 들으셨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뚜벅이 재단의 최윤미 상임이사님 만났는데요. 한 사람의 투쟁이 끝내 여러 사람을 지키는 자리로 확장되는 걸 보면서 함께 걷는다는 게참 힘이 센 거구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혼자 걸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텐데 곁을 지켜준 사람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잖아요. 청취자 여러분 곁에도 함께 걸어줄 친구가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하기로 해요. 살타첼로의 진도아리랑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함께 걸어요.

어느 나무 의사의 강연을 듣다가 마음에 남는 문장이 있었어요. 풀은 변할 시간이 없지만 나무는 자기 몸을 주변 환경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시킨다. 우리가 보기에는 늘 그 자리에 한결같이 서 있는 것 같은 나무도 사실은 계절과 바람의 결에 따라 매 순간 자신을 바꿈으로써 그 오랜 세월을 지켜왔다는 거죠. 변하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 세상의 흐름에 유연하게 몸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나무의 지혜. 요즘처럼 빨리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솔솔의 노래와 연주로 나무로다 첫 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솔솔의 노래와 연주로 나무로다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평생 나무를 치유해온 나무의사 우종영 씨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나무를 두고 우리에게 볕을 선사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온종일 햇빛을 머금었다가 훗날 제 몸을 태워서 세상에 따스한 온기와 에너지를 나눠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는 나무 한 그루가 참 고맙게 느껴졌어요. 또 이런 이야기도 덧붙였거든요. 나무는 뿌리로 단단히 연대하고 가지로는 서로를 침범하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자란다. 그러니까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가지를 뻗어나가되 땅속 깊은 곳에서는 뿌리를 맞대고 서로를 지탱해주는 나무들의 삶인 거죠. 어쩌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배려의 모습은 아닐까 싶었어요. 나 혼자 잘 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기대면서 혹은 발맞춰 걸어가면서 서로를 보듬어주는 일도 꼭 필요한 거니까요. 주변 환경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 또 배려하는 마음, 오늘도 그렇게 배워봅니다. 금유비의 연주로 뿌리 깊은 나무 듣고 오시죠.

금유비의 연주로 뿌리 깊은 나무 전해드렸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을 테니까요. 모두들 오셔서 그 그늘에서 편히 좀 쉬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성우 정재헌의 내 목소리가 너에게 닿기를 중에서 일부분 만나보겠습니다. 성우로서의 어려움과 또 보람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게 하는 글이 아닌가 해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2부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국악방송이 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음악, 아루 만나보겠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머물러 삶을 돌아보는 평화롭고 따뜻한 위안을 느낄 수 있는 곡. 이 곡 통해서 편안한 쉼을 느껴보시죠. 류형선 작곡의 나무가 있는 언덕 전해드릴 텐데요. 안은경의 피리, 허윤정의 가야금, 곽수환의 클래식 기타, 윤호세의 장구 연주예요. 구부녀의 호흡으로 전해드립니다.

안은경 외 여러분의 연주로 나무가 있는 언덕 전해드렸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들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자색주화의 노래와 연주인데요. 화초타령 감상해봅니다.

쉼 그리고 한옥 찻집 마침내 모든 녹음을 마쳤을 때 여러 선배님이 재현아 오늘 연기 정말 좋았다 너무 잘했어 라고 입을 모아 칭찬해주며 술 한 잔 사주고 싶다고 호프집으로 가자고 했을 때 정말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전속 기간 동안 겪었던 힘들었던 시간들과 넌 안 될 거야. 프리랜서 돼서 밥 벌어 먹고 살기는 틀렸어. 라고 단정하듯 이야기하고 재단하던 목소리들이 떠올랐거든요. 그 시간들을 이겨낸 후 선배님들에게 연기를 인정받는 그 순간이 마치 행복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캐릭터와 내가 오롯이 하나가 되는 케아 일체를 처음으로 느꼈던 그날의 기억은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남아있고 연기하며 느꼈던 그 전율도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선배님들도 동기들도 후배들도 제가 일을 대하는 모습에서 그런 진심을 느끼고 마음속으로 인정해주고 있었다는 게 몹시 가슴 벅찼습니다. 더 쉽고 빠른 길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금전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않고 제 일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작품 하나하나, 캐릭터 하나하나에 애정을 다 쏟은 게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걸. 단지 자기 만족에 그치지 않고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 동료들의 인정으로 보상받은 기분이었어요. 힘들었던 시간들 덕분에 지금의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모든 게 결코 당연한 게 아님을 알기에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지 않고 과거의 내 삶과 비교하며 매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살거나 늘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바라볼까 하고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살아간다면 내가 아무리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어도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겁니다. 비교의 대상은 늘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그리고 내일의 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매일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넘을 수 없고 허물어뜨릴 수도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벽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도저히 극복할 수 없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시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나 자신을 믿을 수 없고 끝없는 자괴감에 빠져 자신을 책망하기만 하는 날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벽을 깨고 시련을 극복하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한번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믿음입니다.

땅콩에게 물어본다 듣고 오셨어요. 꿈을 위해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곡이었는데요. 김소연의 피처링, 감성밴드 나봄의 노래와 연주였어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성우 정재헌의 내 목소리가 너에게 닿기를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는데요. 캐릭터와 나의 하나됨. 케아일체라는 말이 참 재밌네요. 성우라는 직업도 참 매력있죠. 목소리 하나만으로 잘생긴 순정 만화 주인공이 됐다가 갑자기 능청스럽고 귀여운 요괴가 되기도 하고요. 알면 알수록 정말 매력있는 직업이잖아요. 하지만 마이크 앞에 서기까지 겉보기와 다르게 피나는 노력과 고충이 있나 봅니다. 영화 주토피아의 닉이나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기우처럼 멋진 연기를 보여주는 정재헌 성우도 신인 시절에는 너 프리랜서 되면 밥 벌어먹기 틀렸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니까요. 오롯이 내 목소리 하나로 나를 증명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외롭고 또 부담스러웠을까요? 그러다가 마침내 선배들에게 오늘 연기 정말 좋았다. 너무 잘했다. 아, 그렇게 인정받게 되면 울컥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일이라는 게 내 선택이고 어려움도 내가 극복해내야 하는데요. 남이 아닌 어제 나와 비교하며 오늘 나에게 응원과 믿음을 건네는 일은 꼭 필요할 것 같죠?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정재헌 작가의 내 목소리가 너에게 닿기를 함께 해봤습니다. 스플렌더 다음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빛남, 화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곧 피어나게 될, 시작될 빛나는 순간의 여정을 담은 곡인데요. 누룽지의 연주로 스플렌더 듣고 오시죠.

누룽지의 연주로 스플렌더 전해드렸어요. 다음 곡으로 한강 아리랑 준비했는데요. 아리랑을 소재로 해서 현대 청춘의 이야기로 재해석한 곡입니다. 취업, 성장, 시간의 흐름, 그리고 서울에서 살아가는 젊은 세대의 현실을 담담하면서도 희망적으로 노래한 곡인데요. 어떤 꿈을 꿨는지, 그리고 넘어지고 다치고 쓰러져도 한 번 더 넘어보자는 다짐의 각오가 담긴 곡입니다. 놀플라워의 노래와 연주로 한강 아리랑 전해드릴게요.

놀플라워의 노래와 연주로 한강 아리랑 전해드렸는데요. 청춘들의 아리랑으로 그려낸 곡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 끝곡은 나비의 연주 준비했는데요. 꽃담 1부 끝곡으로 감상하시고요.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과 음 사이의 공간에도 존재한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곡가인 클로드 드뷔시가 음악에서의 여백을 강조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연주와 연주 사이의 짧은 정적, 쉼표. 그 찰나의 시간에 연주자는 호흡을 고르고 청중은 앞서 들은 선율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쉼표가 중요한 게 어디 음악뿐일까요? 우리의 일상도 쉼표가 있을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온전한 나를 마주하는 휴식의 시간. 그 휴식의 시간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른 아리랑 칸타빌레. 그 맑고 서정적인 아리랑이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운 색채로 채워줄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프라노 조수미의 아리랑 칸타빌레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2부 첫 곡으로 김지은의 밝고 경쾌한 얼후 연주 전해드렸어요. 양소 감상하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일요일 2부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함께할 텐데요. 어제와 오늘은 국악방송이 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음악 아루 만나보겠습니다. 김희영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산유화 전해드릴게요.

계절의 순환과 고독함을 담고 있는 시죠. 김소월의 산유화를 김희영, 박민희의 노래, 진나정의 가야금, 윤은화의 양금 연주로 듣고 오셨어요. 옛부터 우리 선조들은요, 꽃 한 송이에도 깊은 마음과 염원을 담았어요. 도자기나 목가구 위에 은은한 꽃 문양을 새겨넣기도 하고요. 종이나 비단을 정성스레 접어서 생화를 대신했죠.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비는 자리에 그 꽃을 올리면서 마음을 전했고요. 꽃을 구하기 어렵던 시절에도 늘 꽃과 함께하고 싶었던 정성스러운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진 덕분에 계절과 상관없이 사시사철 고운 꽃을 볼 수 있잖아요. 언제든 향기로운 꽃을 곁에 둘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과연 온전히 좋은 일이기만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긴 겨울을 견디고 피어난 봄꽃의 설렘이나 뜨거운 뙤약볕 속에서 꽃꽃이 피어나는 여름꽃의 기계가 어쩐지 조금은 희미해진 것 같아서요. 기다림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꽃이 전해주는 위로도 더 깊게 다가왔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모양은 조금 덜 완벽하고 향기도 옅을지 모르지만 이 여름을 이겨내고 길가에 피어난 기특한 꽃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어지네요. 꽃을 사람에 비유해서 몽환적이고 신비스럽게 노래한 곡 꽃이 피었네 전해드릴 텐데요. 정가 앙상블 이풀의 노래예요.

일요일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으로 꾸며집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7년에 발매된 국악방송이 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음악 아루 만나볼게요. 우아한 누각이라는 뜻의 아루라는 제목처럼 오늘 감상하실 곡들 역시 우리 음악의 풍요를 느낄 수 있는 곡들입니다. 음반 아루는 국악방송의 새 음원 시리즈를 통해 축적된 보유 음원 가운데 골라서 수록한 일종의 모음집인데요. 어제 정악과 정가의 깊은 멋을 함께 나눠봤다면 오늘은 판소리 단가부터 선 굵은 산조 그리고 경쾌한 연주곡과 신명나는 민요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들어볼 곡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곡이죠. 단가 사철가입니다. 단가는 본래 판소리 긴 본바탕을 부르기 전 목을 풀기 위해 부르는 짧은 소리지만 오늘 들어볼 사철가는 그 자체로 널리 사랑받는 대표적인 레퍼토리인데요. 흔히 이산 저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하는 첫 대목으로 매우 친숙한 곡이죠. 조상현 명창이 방송에서 특유의 우렁찬 목구성으로 이산 저산 하고 힘있게 부르시던 모습이나 영화 서편제에서 유봉이 눈먼 송화를 데리고 산길을 넘어가던 장면에 등장해 우리 가슴에 깊이 박힌 소리이기도 합니다. 사계절의 변화 속에 세월의 덧없음과 인생 무상을 담아내면서도 부모에 대한 효와 형제 간의 우애 그리고 현재의 삶을 아끼라는 교훈을 전하곤 하죠. 소리꾼에 따라 조금씩 다른

0: 사설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오늘 박예리 명창이 들려줄 사철가는 익숙한 첫 대목과 다르게 때마침 봄이로다. 나비 날고 꽃이 피니 만산에 봄이 들어 푸른 단장 새가 울어 가득한 춘수로다. 이렇게 시작하며 조금 더 색다른 노랫말의 운치를 전해줍니다. 박예리의 감정선 짙은 소리와 한승석의 북장단으로 단가 사철가 감상해 보시죠.
1: 때마침 봄이로다. 나비 날고 꽃이 피니 만산에 봄이 들어 푸른 단장 새가 울어 가득한 춘수로다. 사녀강 자칙 나는 소리 봄 소식을 거래오고 9월 9일 갓

청춘호기를 도도아낸다 청춘하는 동유구들아 봄 간다 한침 바르고 4월 8일 애끼워라 봄도 오고 이미 갓건이와 녹음인들 아니 가랴 운산은 중중첩첩 전태만상벌 입고 평야에 푸른 잎은 격양가로 춤추난 디 만하게 안수심은 여름이 점점 깊어 두견 첩동 자기성은 가을마저 슬피우니 중천의 길어

하늘같이 지내간다. 폭풍이 단어를 열어 광풍은 후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없어 행복 원앙 근천 난디 산천이 그리워 아무리 슬피 운들 무적 세월 양육 8월 어느 누가 막을 송가 세월아 가지를 마라 아까운 청춘이 다 늙는다 청춘을 허송 마르고 우리도 가는

0: 같이 쉬지 말고 이르러요 부기고 명예 힘씁시다.
1: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 풍경을 지나며 흘러가는 세월의 덧없음을 노래한 단가 사철가 감상하셨는데요. 바게리의 소리, 한승석의 북장단이었어요. 바게리 명창의 깊고 정갈한 성음 덕분에 소리 속에 담긴 인생의 맛이 한층 더 그윽하게 전해지는 것 같죠? 이어서 감상하실 곡은 선 굵은 농현과 팽팽한 리듬 변화가 일품인 독주곡 가야금 산조 김윤덕류입니다. 가야금 산조의 한 유파인 김윤덕류는 산조의 창시자인 김창조 선생으로부터 안기옥, 정남희로 이어지는 탄탄한 전통 계보 위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요. 김윤덕 명인이 정남희 명창에게 배운 가락과 6.25 피난 시절 강태홍 명인에게 익힌 가락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창성을 더한 산조입니다. 가장 느린 진양조로 시작해서 중모리, 중중모리, 잦은모리, 휘모리, 그리고 단모리에 이르기까지 6단계의 장단을 가파르게 넘나드는데요. 음과 음 사이를 밀고 당기는 농현이 매우 깊고 선이 굵으며 예측을 뛰어넘는 엇박과 다채로운 장단 변화가 많아서 연주자에게 단단한 공력과 기량이 요구되는 곡입니다. 김승희의 가야금 연주와 정화영의 장구장단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팽팽한 호흡. 가야금 산조 김윤덕류로 느껴보시죠. 12분여의 긴 호흡입니다.

한 장의 음반. 이번 주는 국악방송의 음원집 아루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로 들으실 곡은 아기자기한 감성이 느껴지는 해금 연주곡 다람쥐 소풍 가는 길입니다. 이 곡은 작곡가 류형선이 해금의 친근한 매력을 대중에게 전하기 위해서 만든 곡인데요. 작곡가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산에 나무를 가장 많이 심는 것은 가을에 묻어둔 도토리를 미처 다 찾지 못하는 머리 나쁜 다람쥐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깊은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자신이 먹으려고 열매를 묻었지만 기억을 못해서 봄이 되면 푸른 나무를 싹틔우게 만드는 것처럼 음악가 역시 스스로를 위로하려 만든 음악이 세상을 푸르게 가꾸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길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았다고 해요. 먹이를 쥔 다람쥐의 귀여운 모습이 김주리의 경쾌한 해금과 신창렬의 애기장구 소리로 그려지는 곡입니다. 다람쥐 소풍 가는 길 만나보시죠.

연주자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가야금의 깊은 성음과 리듬의 묘미가 있는 가야금 산조 김윤덕류 감상하셨는데요. 김승희의 가야금, 정화영의 장구장단이었어요. 가야금 줄 위에서 밀고 당기는 농현의 긴장감이 마치 삶의 온갖 희로애락을 다 담아내는 것 같아서 듣는 내내 몰입이 되는 연주였어요. 하나의 음반을 깊이 있게 감상해보는

해금 소리가 절묘하죠. 다람쥐의 통통 튀는 발걸음 같기도 하고요. 저는 숨겨둔 먹이가 어딨나 두리번두리번 거리는 느낌이랄까요? 약간 약 올리는 소리처럼 느껴지기도 했네요. 밝고 따뜻한 해금 선율로 다람쥐 소풍 가는 길 들어봤어요. 김주리의 해금, 신창렬의 애기장구였습니다. 음악을 듣는 내내 머릿속에 신나게 산길을 누비는 다람쥐의 모습 여러분도 떠올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푸르게 만드는 다람쥐처럼 청아한 해금 소리가 지친 여러분의 일상에도 작은 기쁨과 또 휴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한 장의 음반 마지막으로 감상하실 곡은 경기민요의 대표적인 명곡 창부타령입니다. 창부는 본래 광대홀령인 광대신을 뜻하고요. 옛 굿판에서 광대신을 불러 제수를 빌던 무가가 통속민요로 변형돼서 전승된 곡인데요. 산천의 빼어난 풍경부터 인생의 무상함, 남녀간의 애틋한 사랑과 그리움까지 삶의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국거리 장단에 얹어 부릅니다. 인생의 시름을 신명으로 풀어내는 우리네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데요. 오늘은 노랫말은 없지만 강상구의 현대적인 편곡 위에 소금, 대금, 피리, 해금, 25현 가야금까지 여러 악기들이 어우러지는 선율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창부타령,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러 악기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처연한 느낌도 났다가 흥도 났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신명을 가득 채워준 창부타령 듣고 오셨어요. 한충은의 소금, 이용구의 대금, 박치환의 피리, 강은일의 해금, 정길선의 25현 가야금 연주였습니다. 전통 민요의 친근한 가락 위에 현대적 악기들의 풍성한 성음이 더해져서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해줬는데요.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국악방송이 모아놓은 음원들 함께 들어봤어요. 깊고 정갈한 정악과 시조의 기품부터 인생을 다독이는 단가, 세상을 푸르게 하는 해금선율과 신명나는 창부타령까지, 우아한 누각, 아루에서 퍼져나간 이 풍성한 소리들이 여러분 휴일 일상에 작지만 깊은 여운과 위로가 됐기를 바라봅니다.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이번 주는 국악방송이 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음악, 아루 만나봤습니다.

주변에 보면 유독 호기심도 많고 도전도 잘하는 취미 부자들 계시죠? 운동에 전념했다가 캠핑이나 여행에 푹 빠지기도 하고요. 깊이 배우든 가볍게 즐기든 지치지 않고 새로운 재미를 찾아 나서는 그 열정이 참 부럽고 대단해 보여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 필요는 없지만 가끔은 나도 뭔가에 그렇게 좀 빠져들어 보고 싶다 생각할 때가 있죠. 운동이든 요리든 어학이든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한 번쯤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호기심과 열정을 발휘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 소리의 매력에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는 8월 12일 수요일부터 16일 일요일까지죠. 전북 전주에 있는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과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일대에서 2026 전주 세계소리 축제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음악이 흐르는 마루에서 다음 주 한 주간 전주 세계소리 축제 특집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일이의 주말엔 라디오의 황일이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 고속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죠. 도로에서 보내는 시간 길고 지루한데요.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에서 가장 긴 도로가 있습니다. 팬 아메리칸 하이웨이인데요. 미국 알래스카에서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까지 무려 14국을 잇고요. 도로 길이가 약 3만 킬로미터로 서울에서 부산을 75차례나 오가는 거리라고 합니다. 상상이 잘 안 되죠? 워낙 도로가 길다 보니까 파나마와 콜롬비아 국경엔 다리엔 갭에는 약 90km가 끊겨 있어서 이 구간에서는 차를 배에 실어 옮겨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도로의 장점도 있습니다. 남북의 극지방을 연결하고 적도를 지나기 때문에 다양한 계절과 자연 환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라면 한 번쯤 가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고생길이 훤하니 절대 안 가고 싶으세요? 구이임의 새로운 길 듣고

구이임의 새로운 길 듣고 왔습니다. 8월 9일 일요일 황일이의 주말엔 라디오 오늘 내용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1부에서는요.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요. 지역명소 소개해 드리는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인데요. 성보나 여행 작가와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부산 F1963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 고생 참 많으셨죠? 오늘 문자 주제는요. 오늘 나에게 선물 하나가 주어진다면 어떤 걸 받고 싶은지입니다. 저는요. 어떤 뭐 물질적인 선물이 아니라 휴식 시간을 받고 싶은데요. 시원한 휴양지에서 단 하루만 자고 먹고 수영하고 그럼 좋겠습니다. 그것도 선물이죠. 선물 같은 시간이라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가장 어려운 선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능하다면 시간을 돌리거나 혹은 미루거나 그런 선물이 만약 있다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겠죠. 결국 순리대로 사는 것이 모든 이에게 이롭다는 것 알고 있지만 갖고 싶은 선물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나에게 선물 하나가 주어진다면 어떤 걸 받고 싶은지 문자 보내주세요. 재밌는 문자, 독특한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신청곡도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이 있다면 신청해 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0302입니다. 이용하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첨되신 분들 중 선정해서 현풍 떡갈비에서 드리는 떡갈비 3종 세트 또는 신상민 청년 농부가 직접 농사지어 만든 건강하고 맛있는 기정떡. 우리 쌀 별미떡, 아침에도 한 알, 출출할 때도 한 알, 새콤달콤하게 톡 터지는 김밤어 방울토마토, 한봉식품에서 집밥찌개 세트, 우리집 냄새 고민 이제 바스 탈취제에 맡겨보세요. 바스에서 보내드린 블랙라벨 탈취제,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리면서 멜로망스의 선물 듣고 오겠습니다.

멜로망스의 선물 듣고 왔습니다. 팅팅이님께서 입추 지나니 아침에 바람이 달라져서 기분이 좋네요. 간밤에 잠도 잘 잤어요. 절기는 무시 못하나 봐요. 에린도 잘 주무셨죠? 해주셨습니다. 저도 저 처음으로 에어컨을 끄고요. 창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시원한 공기가 제법 들어와서 아, 여름이 진짜 슬슬 작별을 준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가을이 참 기다려지더군요.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5517님께서도 영동고속도로 둔내에 막혀 있어요. 너무 막히네요. 저는 전라도 쪽으로 가고 있는 길인데 가는 길이 길어질 것 같아 걱정은 되지만 방송을 듣고 기운내 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휴가를 가고 계신가요? 역시 차가 막히고 길이 막히면은요, 라디오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음악 들으면서요, 좋은 생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잉님께서도 주말 되면 쉬어야 충전하는데 더 바쁜 건 뭐죠? 얼른 일 마치고 좀 쉬고 싶네요. 에리님 라디오 들으면서 오늘도 즐거운 오후 얏!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쉬셔야죠. 그쵸?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씻고 딱 나오면은 너무 좋죠. 그 꿀맛 빨리 휴식으로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5517님께 떡갈비 보내드릴게요. 당첨되신 분은요, 샵 0301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어디에 계신지, 또 뭐 하고 계신지, 어떤 음악 듣고 싶으신지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하는 달의 계절 아이 듣고 올게요.

노래하는 달의 계절아이 듣고 왔습니다. 1722님께서 가족과 함께하는 휴가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올해도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크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다음에는 꼭 함께 보낼게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역시 1722님께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선물 받고 싶으신 거군요. 그래도 가족들은 1722님의 안전이 아마 최우선일 겁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오늘도 힘내시고요. 휴가는 비록 다음으로 미뤄지겠지만 기다린 만큼 훌륭한 보상의 시간이 꼭 올 거라고 믿습니다. 항상 몸 건강하시고요. 힘내십시오. 2578님께서도 저 누구의 도움 없이 10년 동안 악착같이 돈 모아서 쉐어하우스에서 혼자 살 수 있는 집으로 이사 왔어요. 먼지 없는 바닥에서 누워있는데 많이 도와줬던 친구들과 이웃에게 고마워요. 행복해요. 자랑해보고 싶었어요. 해주셨습니다. 와, 이건 정말 스스로에게 아주 큰 선물이네요. 10년 동안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꿈꾸던 주택을 마련하고, 와, 정말 그 과정에서 또 함께해준 친구와 이웃에 대한 고마움까지 잊지 않아 주신 거잖아요. 마지막 자랑해보고 싶어요 라는 말이 참 귀엽게 들립니다. 지금의 행복 오래오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 뭐하고 계신지, 어떤 음악 듣고 싶으신지 샵 030이나 덩덕후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같이 얘기 나누고 음악도 같이 들어볼게요. 사찰에 가면 해우소가 있죠. 통풍과 채광을 고려해서 지은 해우소. 특히 순천 서남사의 해우소가 가장 유명한데요. 국가유산청이 순천 서남사와 강원 영월 보덕사 해우소, 경남 합천 해안사 구기람 해우소 등 사찰 뒷간 세 곳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해우소들은 건립 시기가 명확하고 초가 입지와 원형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잘 사용되고 있는 곳들인데요. 이들 해우소는 단순한 화장실이 아니라 채광과 통풍이 잘 반영된 건축물이고, 또 분뇨를 발효시켜 밭의 거름으로 사용하는 전통 방식으로 자원순환의 지혜를 볼 수 있는데요. 근심과 걱정을 다 버리는 공간인 해우소. 화장실도 허투루 짓지 않는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공간 같습니다. 강권순의 산천초목 듣겠습니다.

강권순의 산천초목 듣고 왔습니다. 팅팅이 오잉님의 신청곡 이문세 가로수 그늘 안에 서면과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0: 팅팅이님과 오잉님의 신청곡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과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1078님께서 호남가 신청해 주시면서 이번 인방울 국악제 신인부로 처음 나가보려고요 해주셨습니다. 도전인가요? 와, 축하드립니다. 가셨어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신인분이니까요. 정말 도전이 중요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8878님께서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까지 앞선 걱정으로 하루 종일 머리가 띵하네요. 아, 이런 성격 정말 고치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하면서 서도밴드 닐리리 신청해 주셨습니다. 저도 참 공감되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또 겪어보니까요. 앞으로 닥치지 않은 일까지 대비하려는 마음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 사실 실수하고 싶지가 않고 좋은 일, 나쁜 일까지도 다 예상해보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당연히 아프죠. 이게 그냥 완벽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실수를 하고 살잖아요. 조금 내려놓으면 참 좋겠지만 또 그것도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결국 8878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그게 제일 편하고 좋은 방법이죠. 정답은 없습니다. 신청하신 음악 들으시면서요. 피로 날리시면 좋겠네요. 1078님의 신청곡 임방울의 호남가와 8878님의 신청곡 서도밴드 닐리리 듣고 올게요.
1: 한평 현지 늙은 아주 모양을 보려 하고 제주원선 빌렸다고 해남부로 건네갈죠. 그냥은 못해는 오성머리 차있고 고산대가 심한게 나무 임 시리오

나가니요. 부자 한자 공부이기 니 강빙이 강부소 누워가노 갈증 공부머리로 가인 길공주로다 사보도 정진 피상가 인도니 지옥으로 모청

0: 이상해보치리선데 그래도 어련이와
1: 공격하리라
0: 이상무지 과거 못 봐 이게 아니야

Thank you.

1078님의 신청곡 임방울의 호남가와 1888님의 신청곡 서도밴드 닐리리 듣고 왔습니다. 요즘 너무 덥다 보니까 시원한 공항으로 피서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폭염에 달라진 나들이 풍경 이뿐만이 아닌데요. 올여름 나들이 장소는 야외 관광지 대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는 실내 시설을 찾는 발길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요즘에는 햇볕이 조금이나마 덜 노출될 수 있는 그늘길을 찾아내는 내비게이션도 등장했습니다.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구간이 있다면 해당 구간 건물이나 가로수의 그림자를 계산해서 그늘이 많은 경로를 짚어주는 방식인데요. 폭염이 바꿔놓은 여름의 풍경인데 더위를 피할 수 있다면 뭐든 활용해보는 게 좋겠죠? 백은선의 바람의 악사 듣겠습니다.

백은선의 바람의 악사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휴가 다 다녀오셨어요? 경북 동해안에도 아름다운 바다 명소가 많은데요.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가 동해안의 신비로운 수중 생태와 절경 명소를 담은 경북 동해안 수중 비경을 선정했습니다. 경북 수중 비경 11선을 보면요. 기암괴석이 발달한 포항 호미 반도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된 경주 문무대왕릉, 거대한 수중암초지대인 울진 왕돌초 등이 선정됐는데요. 사진 보니까 수면 아래로 비치는 빛과 바닷속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특히 저는 거대한 수중암초지대인 울진 바다가 참 궁금한데 여러분은 어디가 제일 궁금하세요? 여름이면 바다잖아요. 올 여름에 어느 바다 다녀오셨는지도 궁금해지네요. 황일희의 주말의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으로 김계희의 수룡음 듣고 2부 어디까지 가봐니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부산F1963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간 3시 6분입니다. 요즘 무더위 때문에 입맛 없는 분들 참 많으시죠? 이럴 때일수록 입맛 없다고 식사 거르지 마시고요. 잘 드셔야 하는데요. 해양수산부가 8월에 꼭 먹어야 할 이달의 수산물을 선정했습니다. 바로 새우와 장어인데요. 새우는 대표적인 고단백 저지방 식품이고 장어는 여름철 대표 보양식이죠. 새우나 장어는 구워서 먹으면 맛있고 또 특히 장어는 생강과 찰떡궁합인데요. 무더위 잘 보내려면 식사 잘 챙기는 게 중요하니까요. 든든하게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국의 매력적인 명소를 여행 작가와 함께 둘러보는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나리의 어부사시사 듣고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0: 참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시간 어디까지 가봐니 시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로컬 100에 선정된 지역들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멋진 여행지로 안내해 주실 분이죠. 성보나 여행작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작가님은 365일 내내가 네. 사실은 휴가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1: 저도 근로소득자입니다. 이래야 놀 수 있습니다.
0: 마음만?
1: 마음은 항상 어딘가에 가 있죠. 네.
0: 근데 이번에 여름 휴가 어디에 다녀오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1: 저는 지금 지난주는 식구들이랑 계곡 갔다 왔거든요. 바다는 너무 뜨거운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 곡성 쪽으로 해서 곡성이 사실 되게 네네. 계곡 좋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 한 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 동학산이라는 산이 네네. 있거든요. 곡성 읍내에서 가까운데 예, 거기가 산이 높지 않은데 계곡이 너무 맑고 깊고 길어요. 그래서 그중에 한 계곡 중에 청계동 계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거기 가서 수박 한 통 쪼개 먹고 왔는데 그 청계동 계곡이 그 예전에 그 우리 일제강점기 직전에 의병 활동들 하실 때 일본에게 대항했던 의병들을 네. 거기서 훈련시켰던 곳이래요. 그래서 강주에 보면 고경명 의병 장군이 계시는데 그분의 오른팔 양대박 장군님께서 거기에서 그 계곡에서 의병들을 키우셨대요. 근데 네. 그 계곡이 되게 깊고 이게 약간 이게 굽이굽이 있어가지고 폭포도 있고 넓은 소도 있어서 그리고 너럭바위가 되게 넓어요. 네. 그래서 가족들끼리 피서 즐기기에 되게 좋은데 사실 곡성 현지 주민들이 숨겨놓은 피서지이긴 하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너무 많이 알려져가지고 전국에서 오고 계셔서 올해 가봤더니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사실 네. 되게 호젓하게 놀 수 네. 있는 네. 곳이었는데 지금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관리를 잘 하고 계셔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남 곡성으로 혹시 피서 계획 잡으시면 꼭 청계동 계곡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사실 곡성은 영화 곡성 때문에 또 더 유명하고
1: 외지 분들은 정말 그렇게 그럼요. 생각 많이 하시더라고요.
0: 모르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서울 지역,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곡성 몰랐는데 이제 영화 곡성 때문에
1: 이제 곡성 나홍도 그 감독님께서 네. 호프로 바뀌었죠.
0: 그렇죠.
1: 곡성 이제 피서지 관광지로 기억해 주셨으면.
0: 저도 곡성 최근에 갔었는데 너무 동네가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네. 이렇게 소박한데 깨끗하고 약간 일본 어딘가에 닮아 있던
1: 구마모토 현하고 약간 비슷해요. 네. 그쪽 지역이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0: 그쵸.
1: 일제 강점기 때 약간 좀 적산 자산들이 조금 남아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읍내에 가보시면 지금도 영화관, 동네 영화관 운영하시고 되게 아기자기한 마을이고요. 오일장들도 상설로 해가지고 네. 거기 기차 마을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거기 장터도 되게 재밌습니다. 구경하기. 네.
0: 근데 요즘 정말 뭐 물놀이는 필수인데 가서 물놀이만 하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1: 저희는 이제 곡성 가면 제가 네. 꼭 가는 맛집이 있거든요. 곡성 가면 이제 석곡면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가 예전에는 한 60년대에는 거기가 교통의 중심지였대요. 곡성 읍이 아니라. 그래서 뭐 경상도, 전남, 전북에서 오신 분들이 다 그 석곡면에서 그 차를 갈아타고 다시 이렇게 가시는 곳이라 예전부터 유명했던 음식이 하나 있는데 고추장 양념에 얇게 절인 돼지고기를 고추장 양념에 재워서 석쇠 얇게 이렇게 이렇게 눕혀가지고 네. 그거를 연탄불에 구워주시는 게
0: 불맛으로
1: 네네 그러니까 빨리 먹고 가시라고 얇게 점인 돼지고기로 한 고추장 석쇠 구이인데요 최근에 또 숯불에도 구워주시긴 하더라고요.

0: 왜 불맛이 똑같은 맛이라. 근데 저는 이게 연탄집을 골라서 가는데 지금 거기 진짜 맛납니다. 그래서 가시면 석곡에 가셔서 고추장 석쇠 돼지구이 꼭 네. 한번 한 판 드시고 오셔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1: 아, 역시 또 입맛이 다져지는. 아, 네. 부러워하면 안 되는데 계속 들을 때마다 부러운.
0: 아, 마구로 가면 되죠. 아, 기차도 그러니까요. 가니까요.
1: 네. 저 아까 선물 뭐 받고 싶냐고 시간 받고 싶다고 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시간 받고 싶습니다.
0: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시간.
1: 요즘 더위 때문에 하여튼 입맛 잃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거기 가서 또 직화 돼지구이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가볼 곳은 바다가 있는 부산인데 이것도 당연히 피서지죠?
0: 네. 뭐 사실 연 입추 지나면서 오늘 아침 기온은 딱 제가 창문을 열었는데 좀 달라졌던데요?
1: 맞죠.
0: 약간 조금 선선해진 맞아요. 느낌이 있어서 네. 아침 저녁으로는 좀 돌아다녀 바깥 활동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의 이제 날씨가 찾아오고 있는데 한낮에는 여전히 덥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바깥보다는 안에서 피서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생각하다가 생각난 곳인데요. 어떻게 보면 문화와 예술과 생태의 힐링을 실내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할 수 있는 곳입니다.
1: 네.
0: 이곳이 어디냐면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부산 F1963이라는 공간인데요.
1: 네.
0: 이게 약간 이제 부산에서는 지금 핫플레이스로 정말 사랑받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부산이 저희 우리나라 근현대 산업을 이끌었던 중심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산업의 역사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역사 공간을 가장 현대적인 예술 감각으로 절묘하게 어우러진 복합 예술 문화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1: 네.
0: 아마 올 여름에 아 바깥엔 너무 나가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이곳 부산 F1963에 가시면 정말 최선의 최고 멋있는 피서 시원하고 재밌는 피서를 즐기실 수 있을
1: 그렇군요.
0: 겁니다.
1: 그렇군요. 이름이 정말 특이해요. 부산
0: 네.
1: F1963. 전
0: 네.
1: 처음에 그냥 언뜻 봤을 때 F1인가? 이런 생각도 있고.
0: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네, 전혀 관련은 없겠지만 부산 F라는 게 또 이 이름의 뜻이 있겠죠?
0: 네, 있습니다.
1: 네.
0: 이 이름만 놓고 봐도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는 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되게 이름 지을 때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어떤 뜻인가 봤더니 이 F가 영단의 팩토리, 공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F고요.
1: 네.
0: 이제 뒤에 붙어있는 1963은 연도. 를 말하는 건데요. 그 공간을
1: 생긴.
0: 그렇죠. 그 공간을 네. 설립한 연도가 1963년에 지어진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원래 이제 부산 쪽에서는 아무래도 배도 많고 이제 산업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그 쇠를 꼬아서 만드는 아주 두꺼운 와이어 로프가 있잖아요.
1: 네.
0: 그걸 생산하는 곳들이 공장들이 꽤 많았었대요. 그래서 이곳도 1963년부터 45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2008년까지 와이어 로프를 생산하 공장이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2008년 이후로는 공장이 좀 외곽으로 위존도 했고 또 산업이 줄어들다 보니까 문을 닫았었대요.
1: 네.
0: 그래서 문을 닫고 그러니까 와이어 로프를 생산하는 대신에 창고처럼 이렇게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게 2016년에 부산에서 비엔날레를 이제 하면서 그쪽을 전시장으로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인더스트리얼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이제 공장을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으로 하는 게 유행이었던 그때 시즌이라 아, 이곳에서 전시를 하면 부산 비엔날레가 좀 더 홍보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거기서 전시를 하신 거죠.
1: 네.
0: 근데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부산시가 보기엔 우리는 그냥 버려졌던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한다니. 그래서 그 공간을 그럼 차라리 여기를 부산의 랜드마크로 만들자. 문화예술 생태가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2016년 비엔날레 끝나고 공사를 시작하셔서 다시 이제 세계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이죠.
1: 참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돼? 프로젝트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건물을 전혀 무너뜨리지 않고 이렇게 새롭게 리노베이션해서 만드는 그 감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0: 감성 있죠.
1: 옛날 서울역을 다시 문화공간으로
0: 그렇죠.
1: 만들었다던가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런 공간을 잘 모르고 다 부셔서
0: 그쵸.
1: 신식 건물로 막 다 만들었잖아요.
0: 우리나라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세련된 느낌이 무드가 있긴 한데
1: 네.
0: 이게 사실 뉴욕도 보면 브루클린이 약간 공장지대였는데 최근에는
1: 맞아요.
0: 뭐 퀸즈랑 연결돼서 미술의 그
1: 네.
0: 거리가 되기도 하고 문화예술 핫플레이스잖아요.
1: 네.
0: 그런 것처럼 서울에 있는 성수동도
1: 맞아요.
0: 어떻게 보면 구두공장, 인쇄소, 네. 철강 있던 그 건물 그대로 빨간 벽돌 건물을 그대로 파공 매장으로
1: 네.
0: 쓰잖아요. 이제

0: 그런 것들이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제 이 자산들이 맞아요. 다 엄청 훌륭한 자원이 된 거죠. 네,
1: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이 이제 결국 예술의 공간으로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데 같은 이제 맥락으로 부산 F1963도 그런 공간일 것 같은데 층고도 높잖아요. 얼마나 네. 시원하겠어요.
0: 그렇죠. 엄청 공장이다 보니까 또 와이어 로프를 만들려면 엄청 큰 크레인으로 쇠를 녹여서 줄을 끌어야 되니까 층고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없앤 게 아니라 그 공장 틀도 그대로 유지했고 네. 와이어 로프를 생산하는 기계들 있잖아요. 뭐 크레인이나 뭐 이렇게 여기에서 성형했던 기계들 그대로 놔두고 리모델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 놔둔 건 아니고 예쁘게 이제 생긴 것들만 살려서 네. 이곳에 어떤 곳이었다 정체성을 알려주는 곳들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산업 유산과 문화예술 공간이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공간인데요. 뭐 바닥에서 뜯어낸 콘크리트나 철재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이제 방문객들을 위한 벤치와 테이블, 뭐 의자, 그다음에 안내판으로 그대로 활용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그래서 가보면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나 디자인 하시는 분들에게도 영감이 되고요. 또 아이들이랑 같이 가서 이곳이 우리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산업의 현장이었어 네. 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스토리텔링하는 공간으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1: 네. 와, 그러니까 더위는 뭐 확실히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 엄청 시원해요. 진짜 층고가 높아서 그런지 네.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지금 네. 여기가 엄청 덥다. 부산도 이제 엄청 더우니까 그 관광객들은 바닷가 쪽으로 많이 가는데 부산 시민분들은 이렇게 실내 공간으로 많이 찾아오세요.
1: 그래서 크잖아요.
0: 네, 커요. 그리고 아이들이랑 하루 종일 있어도 돼요. 어떻게 보면 아침에 나오셔서 향긋한 커피를 카페에서 멋진 테라스가 있는 데서 마시고 거기에 또 레스토랑들도 있어요.
1: 그래서 그래요?
0: 네, 레스토랑에서 점심도 먹고 또 갤러리하고 도서관하고 뭐 이렇게 가이드 이렇게 뭐 화분 만들고 하는 생태 공간들도 마련되어 있어서 한나절은 충분히 여기에서 체험거리들도 많아서 하루 종일 있어도 질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 8시까지 대부분 문을 열어두세요. 그래서 밤 8시까지 정말 시원하게 거기서 지내시다가 이제 좀 선선해졌다 싶으면 이제 나와서 그쪽 인근을 한 바퀴 돌아보는 산책 로드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 부산 바다만큼이나 멋진 여행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가면 어떤 거 볼 수 있을까요?
0: 지금 이제 그 일단은 뭐 도서관, 카페, 뭐 그다음에 책방 이런 곳들은 이제 원래 상설로 운영하고 있어서 잘 할 수 있고요. 이제 그 안에 이제 갤러리가 또 엄청 큰 세계적인 현대 미술을 볼 수 있는 갤러리가 마련되어 있고요. 또 이쪽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 히읗 현대 자동차가 네. 만든 이제 모터 스튜디오라고 여기엔 자동차 전시장이 아니라 디자인 전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 지금 최신 세계에서 유행하는 디자인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네. 정말 재기발랄한 디자인 작품들이 그냥 건물과 같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인테리어처럼. 그래서 돌아보시면 정말 재밌고 또 미디어 아트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벽 전체가 미디어 아트로 고래도 지나가고 물때도 지나가고 해서 그것만 바라봐도 저는 한 30분, 1시간은 멍 때리기 딱 좋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원하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여기 가면 이제 책방이 있는데요. 거기가 서울의 코엑스 가면 별마당 많이 생각하시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 작품 같은데 여기는 진짜 온 세계가 다 책으로 둘러싸인 듯한 네.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 빌려서 카페에서 차 한잔 드시면서 읽으시기에 되게 좋고요. 또 부산을 대표하는 지휘자 금난세 네. 씨를 이제 이름을 적힌 뮤지컬이 있습니다. 여기는 네. 클래식 전용 공간인데요. 매주 새로운 공연들이 클래식 공연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층고가 높아서 그냥 자연적으로 서라운드 시스템이 네. 되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 피아노 소리가 원래는 사실 이제 좌석에 따라 좀 소리가 다를 때도 있잖아요. 공연장마다. 근데 여기에는 정말 어디에 가서 들어도 정말 서라운드 돌비 시스템으로 클래식 음악을 즐기실 수 있으니까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연 체크해 보시고 예약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저도 항상 이런 공간에 가면은 정말 여기 공연장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공간이 있으면 꼭 공연장을 상상해요.
0: 그럼요. 이 공연장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인프라에서는. 네. 그래서 공연장 설계하는 게 되게 공들여져야 되는 곳들인데 어떻게 보면 인더스트리얼 같은 이런 공장 같은 공간들이 정말 좋습니다. 공연장으로는.
1: 진짜 공연장까지 갖추고 있다니까요. 역시 로컬백이 선정한 건 다르군요.
0: 우리 에리 씨도 한번 가서
1: 클래식.
0: 공연 한 번 하면
1: 한국 클래식이니까요.
0: 금난세 홀 아닌데서 하면 되죠.

0: 알겠습니다. 연락 좀 넣어주세요. 부산이 또 항구 도시잖아요.
1: 네네.
0: 부산 F1963에서 바다 보이죠?
1: 바다 보일까요? 부산 항구 도시인데 산업 도시기도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공장이 세워진 데가 1963년이라 바닷가 쪽보다는 내륙에
0: 그렇겠네요. 산업 현장이니까.
1: 네, 맞습니다. 네. 내륙 지역에 있어서 정확하게 주소가 수영구 구랑로 123번 길이거든요. 그래서 부산 지하철 타시면 3호선을 타시면 망미역에서 사차하시고 마을버스 타고 가시면 되는데 이렇게 서가지고는 바다는 안 보입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이 F1963 자체 공장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장과 공장을 연결하는 길이 위에 지붕으로 브릿지가 놔져 있습니다. 그 공간을 그대로 살렸어요. 네. 그래서 브릿지 올라가 시면 어떻게 보면 전망대 역할을 해서 거기에서 보시면 이 해안가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바다 전망하실 수 있으니까 아쉬워하지 마시고 네. 브릿지 걸으시면서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건물 내부에 중정에도 공원이 있고 또 외부에도 생태 정원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책하면서 생태 힐링 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마련돼 있습니다.
0: 생태 정원까지 함께 있다고요?
1: 네.
0: 와, 어마한데요? 네, 좀 더 소개해 주세요.
1: 생태 공간이 여기가 이제 그 공장에서 폐수 처리하던 공간이 있었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다 생태 정원 메인 정원을 만들었거든요.
0: 아.
1: 그래서 달빛 가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네. 거기에는 연못하고 이제 연꽃들이 피어 있고 수생 식물들을 마련해 놓으신 공간이 메인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주변으로 대수비 우거진 소리길도 있고요. 또 이쪽으로 가면 유리 온실에는 또 열대 우림에서나 볼 수 있는 예쁜 꽃과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 온실 안에서도 시원합니다.
0: 네.
1: 그래서 그 안에서 보셔도 되고요. 또 여기에서는 매주에 가드닝하는 원그데이 클래스도 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가시면 반려식물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화분 하나씩 만들어갖고 오면
0: 네.
1: 요즘은 펫 플래트라고 해가지고
0: 맞아요.
1: 네, 반려동물 말고 반려식물 키우는 게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좋다 하더라고요. 저도 하나 만들어갖고 왔는데 전 다육이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다육이가 저도 이제 잘 못 기르는데 지금 한 세 달 정도 됐는 다육 입이 통통하게 살이 쪄가지고 화분을 넘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화분
0: 있나요? 이름.
1: 이름이요?
0: 그냥 패시면 이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1: 이름을 지어야만 다육아. 의미가 있는 건 아니신데 이름 지을 생각 못했네요.
0: 패시니까
1: 제가 이게 분묘하면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0: 아, 네, 알겠습니다.
1: 정원 산책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리고 생태 도슨트라고 해가지고 그 생태 정원 돌아다니시면서 생물 설명도 해주시고 이 F1963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신청하셔가지고 한번 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가드닝에 굉장히 귀가 쫑긋한데 요즘 아이들이 흙 만질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이 가드닝 체험하면서 흙 이렇게 막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그것도 또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 좋고 이게 F1963의 그 정원이 부산시의 제1호 민간 정원을 선정된 곳이에요. 그만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 그렇군요.
1: 관리도 잘 되어 있어서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가보시면.
0: 정원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정원까지 있다니까 정말 좋습니다. 여름에 외부 활동하기 힘드니까요. 정말 이런 실내 여행지가 너무 소중합니다. 자, 이쯤에서 음악 한 곡 듣고 얘기 더 나눠볼게요. 한충은의 여러분의 연주로 플라잉 드림 듣겠습니다.

0: 한충훈의 여러분의 연주로 플라잉 드림 듣고 왔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부산의 복합문화공간 부산 F1963 둘러보고 있는데요. 작가님 부산 갔으면 더워도 또 우리 바다는 봐야 되잖아요. 부산 F1963에서 바닷까지 또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1: 제가 그 F1963 브릿지에서 보면 바다 보인다고 했잖아요. 네. 멀지 않습니다. 자동차 타고 가시면 한 10분 정도 가면 광안리 해수욕장까지 도착하실 수 있는데요.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부산 해운대도 좋긴 한데 제가 어릴 때 봤던 해운대보다 지금은 조금 매력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약간 네. 인조 해변 같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네. 해운대보다는 광안리 해수욕장이나 송정 해수욕장 많이 가거든요. 근데 광안리 해수욕장 가는 길도 재밌거든요. 부산이 사실 길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가는 길들이 많아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F1963에서도 오르락내리락 한 10분 정도 가시면 광안리 해수욕장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광안리 해수욕장의 가장 큰 매력은 뭐냐면 좀 아늑한 백사장과 귀여운 갈매기들이 이렇게 끼룩끼룩 과자도 먹이도 줄 수 있고 연인들이 되게 많이 갑니다. 네. 왜?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 매력이 좀 있는 곳인데요. 네. 밤에는 또 드론 라이트 쇼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거의 매일 밤 여름이면 하는데요. 여기에도 신청을 해가지고 선택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프로포즈하는

0: 그런 라이트 쇼 해, 선택이 되면
1: 지난번에 말씀해 맞아요. 주셨던 것 같아요.
0: 에리야 나랑 결혼해 줄래? 네. 뭐 이렇게 하거나 I love 에리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낭만적인 바닷밤을 만날 수 있고요. 또 광안리에 요즘 새로 생긴 공간이 하나 있는데 밀락더 마켓이라고 약간 뭐랄까 청년 아티스트들의 팝업 매장 같은 곳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네. 여기도 공장이거든요. 바닷가에 있던 창고를 복합 문화 공간으로 리뉴얼해가지고 지금 엄청 인기를 얻고 있는데 여기는 바로 거기에 이렇게 스탠드가 나무 스탠드로 되어 있어요. 근데 바다를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수제 맥주 한 잔, 그다음에 거기서 매장 먹거리를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안주거리 하나 사가지고 그 걸터 앉아가지고 바다 보면서 마시면서 거기에 또 버스킹 공연도 꽤 많이 해요.

0: 약간 좀 젊은 감각을 좀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광안리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광안리까지 그러면 10분 거리면 해운대도 그럼 멀지 않겠어요?
0: 해운대도 한 거기서 더 이제 10분 가시면 되거든요. 아. 그래서 한 20분 거리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해운대는 워낙 유명한 곳이라 바닷가보다는 저는 최근에 그 동백섬이 해운대 옆에 있잖아요. 네네. 근데 동백섬 옆으로 그 숲속 트레킹 로드가 하나 새로 생긴 건 아닌데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원래는 달맞이 언덕길이라는 길이었는데 최근에 문텐 로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숲길을 따라서 한번 2.2km 정도 되는데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원점 회귀형 산책 코스거든요. 그래서 문텐 로드로 한 바퀴 돌아보셔도 좋은데 이름이 왜 문텐 로드게요?
1: 10개 달?
0: 문은 달이 맞고요. 네. 텐은 썬텐처럼 달빛을 쬐는 길이다 해가지고 문텐 로드라고 하시더라고요.
1: 그것도 좋은 의미네. 달빛을 쬐다.
0: 네. 네. 그러니까 낮에는 해운대에서 썬텐 하시고 네. 이제 달 뜰 때 달째로 가실 때는 문텐 로드 기르면서 밤에 산책하기에 되게 좋은데요. 그 길 따라서 쭉 가시면 해월정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해월정이 어떻게 보면 딱 중간 기점인데 거기가 남해와 동해가 딱 만나는 경계입니다. 그래서 그 해월정 앞에 가면 그 동남해 광장이라고 그 앞이 펼쳐져 있는데 왜 동쪽 동해와 남해가 만나서 동남해 광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왼쪽 보면 동해, 오른쪽 보면 남해예요. 네. 그래서 거의 찍고 다시 돌아오시면 되니까 요즘 이제 밤에 정말 좀 선선하거든요. 걸어 다니실 수 있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밤에 한번 그 뭐 친구나 사랑하는 분 손 잡고 한 바퀴 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렇군요. 부산이면 뭐 무조건 회 한번 또 먹고 또 혹은
0: 부산,
1: 아니면 뭐 돼지국밥
0: 가면 해 드세요? 돼지국밥?
1: 저는 이제 밀면 쪽이요.
0: 저는 곰장어. 포장 같아요. 곰장어 되게 많이 팔잖아요. 곰장어 먹고 밀면도 맛있습니다. 네, 사실 그 북한에서 맛있어요. 피난 오셨던 분들이 메밀로 이렇게 국수 삶아 드셨던 분들이 메밀을 못 구하니까 그때 당시 원조 물자였던 밀가루로 네. 밀면을 만들어서 드셨는데 지금 가시면 좀 새콤달콤하게 비벼주시거든요. 빨간 양념장 넣어가지고 네. 그래서 비빔 밀면 맛있어 여름에는. 맞아요. 그래서 그거 드시면 좋고 그 저는 사실 남포 동 쪽으로 가서 냉채 족발 먹거든요. 여기 이제 족발하면 좀 따끈하고 약간 좀 갈색 색깔로 네. 보인 그런 걸 먹는데 남포동에 가시면 약간 좀 연한 갈색을 차갑게 식힌 족발을 네. 얇게 썰어가지고 거기에 해파리 몽땅 넣으시고 여기에 새콤달콤한 특제 겨자 소스 몽땅 부으셔가지고 산처럼 쌓아서 주세요. 네. 근데 먹으면 시원하고 이렇게 톡 써가지고 되게 입맛이 확 돌아오는 그런 맛있는 남포동 냉채 족발 맛있습니다.
1: 참 한국 사람들은 시고 달고 맵고
0: 맞아요.
1: 다 오감을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오미자?
1: 네. 최근에 어디 프로그램에서 이태리 셰프들이 냉채 족발 먹는 걸 보면서
0: 보셨어요?
1: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다고. 단 음식이 강해. 많이 없대요. 맞아. 달달한 음식 단 고기잖아요.
0: 아무래도 달고 또 겨자 소스를 넣고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 가셔서 남포동에서는 냉채 속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요즘 케이프도 얼마 인기인데요. 안 먹어봐서
1: 단짠의 매력 뭐 시고 달고 짜고 맵고 이거 다 총체적으로 톡쏘고. 있잖아요.
0: 네. 만납니다.
1: 또 입맛이 돼지국밥도 좋은데 날이 더우니까요. 시원한 밀면 그리고 냉채족발이 더 좋은 선택 같긴 합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성 작가님 끝으로 청취자분들을 위한 퀴즈도 준비하셨죠?
0: 네. 퀴즈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인 F1963. 여기서 F는 무엇의 첫 글자일까요? 1번 패밀리, 2번 팩토리.
1: 헷갈리실 수도 있겠다.
0: 그러게 어려워요. 제 네. F 발음 괜찮았나요? 팩토리.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302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 맞힌 분들에게는 선물 드리겠습니다.
1: 네, 패밀리들이 이용하실 수도 있는 거죠. 네, 힌트 드렸습니다.
0: 아니, 힌트 그렇게 드리면 너무 헷갈리잖아.
1: 1번 패밀리, 2번 팩토리. 송문화 여행 작가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복합문화공간 부산 F1963 소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내드리면서요. 판소리 공장 바닥소리의 시오시오 부제레라 듣고 올게요.

한소리 공작 바닥소리의 시오시오 부제레라 듣고 왔습니다.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에 퀴즈 내드렸는데요. 3249님께서 오늘 문화정보 정말 근사하네요. 꼭 찾아보겠습니다. 정답 팩토리 맞춰주셨고요. 2987님께서도 정답

1번 냉채 족발 먹고 싶어요 해주셨고 0632님께서 팩토리 부산 보고 싶네요 냉채 족발 꼭 먹어봐야지 해주셨고 1533님께서도 팩토리 맞춰주셨고 작가님 소개해주신 곳 꼭 가봐야겠네요 부산 풍경이 그려지네요 별 5개 곱하기 2개 해주셨습니다 아 진짜 저도 냉채 족발 한번 꼭 먹으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3249님께 떡갈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은요 샵 0302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리저리 뒤척이다 새벽까지 잠 못 이룰 때 많이 있는데요. 요즘 열대야가 이어져서 저녁부터 밤까지 한강을 찾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해질 무렵 나무 그늘 아래 텐트를 친 다음 쉬기도 하고 운동하면서 더위를 잠시 잊어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은 열대야 어떻게 보내시는지 숙면하는 꿀팁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쨌든 일요일 오늘 밤은 우리 청취자분들 모두 숙면하시길 바라봅니다. 정마리의 여름잠 듣고 올게요.

정마리의 여름잠 듣고 왔습니다. 황일의 주말의 라디오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다음 주 주말 오후에도 황일의 주말의 라디오 함께해 주세요. 편안하고 행복한 일요일 보내세요. 김진희의 너에게 가는 길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매년 여름, 잘못된 전기 사용으로 감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작은 안전수칙들을 지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물기가 있는 손으로는 전기 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지지 말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꽂는 문어발식 사용은 자제해주세요. 또, 낡거나 손상된 전선은 미리 교체하고 물이 닿았던 콘센트나 차단기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합니다. 욕실이나 다용도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기 사용에 더욱 신경 쓰고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땐 실외 전기 작업은 피해주세요. 만약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전원을 차단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대한민국 부자 1번지이자 충의의 고장, 그리고 악성 우륵의 탄신지인 경남 의령에서 제13회 의령 우륵 탄신 기념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9월 5일과 6일, 의령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초중 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로 나뉘어 각각 가야금 기악과 가야금 병창 부문의 실력을 겨루게 되는데요. 참가 신청은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고요. 자세한 대회 요강과 신청 방법은 의령군청 또는 가야금 병창 보존의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야금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이제는 정말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나는 건 위험해졌을 만큼 한반도의 여름이 뜨거워졌는데요. 불과 30년 전 1990년대까지만 해도 집에 에어컨이 있는 경우는 흔치 않았었죠. 선풍기만 있어도 그럭저럭 여름을 견딜만 했고 그 선풍기마저 아껴서 틀던 그 시절 우리의 땀방울은 주로 부채바람이 식혀주곤 했는데요. 옛날 어느 이름 모를 이가 부채를 선물로 받고 쓴 시조가 있습니다. 부채 보낸 뜻을 나도 잠깐 생각하니 가슴에 붙는 불을 끄라고 보냈는가 눈물도 못 끄는 불을 부채라서 어이 끄리. 그러고 보면 부채가 아니라 성능 좋은 에어컨으로도 마음속 열기는 식힐 수 없는 거겠죠. 여름이 더 길고 더 뜨거워졌다 해도 마음속엔 불 붙을 일 없도록 시원한 풍류로 식혀드릴게요. 8월 9일 일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조순자의 노래 여창 가곡 우조 이수대역 간밤에로 출발합니다.

조순자의 노래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간밤에 함께 들으면서 8월 9일 일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0: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국악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어요.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풍류가 좋다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로 바로 찾아오실 수 있어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인데요.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도전해 주세요.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푸짐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흥겨운 가락 외침으로 함께 들어보실까요? 자, 들어갑니다.
1: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네, 감사합니다. 우리 프로를 위해 항상 멋진 선물 후원해 주시는 모든 식구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귀한 사연 우리 청취자님 많이 보내주세요. 잠시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윤혜석 가시도 친 붉은 장미님, 여러 곡의 신청곡 보내주셨고요. 재방송 때 보내주셨네요. 우리 이배님, 1부를 못 들어서 풍요 사전을 놓쳤어요. 어제도 재방송 때 들었는데 오늘도 하하하라고 또 웃음소리 또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항상 본방송 놓치시면 재방송 들어주시는 우리 이배님,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힘이 납니다. 힘! 네. 그리고 우리 승승장군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말 뜨거웠네요. 곧 여름이 지나가면 이 뜨거웠던 여름이 그리울 때가 오겠죠? 여름이 가기 전에 여름을 잘 즐겨야겠어요. 오늘도 편안한 풍류 음악과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 승승장군님 말씀처럼 무더운 여름이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추운 겨울이 또 찾아오면 또 이 계절이 그리워지겠죠? 우리 편안한 풍류로 다 같이 더위를 함께 이겨보시게요.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퉁소의 이생강, 이생강류 퉁소 산조입니다. 퉁소는 대금과 달리 세로로 부는 전통악기이죠. 단소랑 모양은 비슷하지만요. 대금처럼 굵고 음폭이 커서 저음을 장엄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속악에는 주로 독주악기로 많이 쓰인답니다. 오늘은 전주산 명인의 가락을 잇고 있는 이생강의 연주로 함께 감상하시고 저는 노랫말 봄풀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요즘은 여름을 위한 기능성 섬유들도 많이 개발됐지만 전통적으로 여름철 옷감하면 단연코 모시가 최고였죠. 모시는 모시풀에서 얻은 천연 섬유로 옛날엔 모시풀을 기르는 것부터 옷감을 짜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간의 수공업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모시풀에서 바로 기다린 실이 나와주는 게 아니니 잘게 쪼긴 모시오를 잇고 또 이어서 긴 실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을 흔히 모시를 삶는다고 얘기했는데요. 잘게 쪼개진 모시오의 끝을 맞대고 하나로 합쳐질 때까지 열심히 비벼가며 꼬는 작업이었죠. 그렇게 모시를 삶듯 사랑도 길게 이어가자는 염원을 담은 시조가 있습니다. 모시를 이리저리 삼아 두루 삼아 감삼다가 가다가 한가운데 뚝 끊쳐지옵거든 호치단순으로 홈빨며 감빨아 섬섬옥수로 득금마저 잡아 배부처 이으리라 저 모시를 우리도 사랑 그쳐갈제 저 모시같이 이으리라. 여기서 호치단순이란 하얀 이와 붉은 입술을 뜻하는 사자성어인데요. 모시가 끊어지면 흰 이와 붉은 입술로 이리저리 빨아서 고운 손으로 두 끝을 마주잡고 모시를 잇겠다는 얘기고요. 우리도 사랑이 식어갈 때면 저 모시를 잇듯 다시 이어가자는 얘기죠. 작자 미상의 이 시조는 여창가곡 편수대업의 둘째 바탕 노랫말로 불려왔습니다. 오늘은 이 노래를 이준하의 목소리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여창 가곡 개면조 편수 대엽 모시를 오늘 노랫말 봄풀이에서 함께 풀어보고 이준아의 목소리로 감상했습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잠시 후 2부에는 푸짐한 선물이 걸린 2부 첫 곡 맞히기 이벤트가 계속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첫 곡 맞히기가 아니라 악기 맞히기로 진행할게요. 2부가 시작되고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악기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와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로 모두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럼 먼저 1부 마지막 곡으로 사물소리의 연주 영남 풍물국가락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0: 만 놀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올라가 별이나 한번 따보세.
1: 거초체 별따세 별따세 하늘 올라 별따세.

판소리를 좋아하시나요? 판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고요? 느긋하고 나른한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판소리 연구에 최선을 다해온 저 최혜진의 다정하고 유쾌한 소리길 안내와 함께 판소리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얼씨구! 좋다!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최판사에서 만나요.

김용우의 풍류가 좋다. 오늘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오경희의 가야금, 성금연휴 가야금 산조, 진양조부터 엄머리였습니다. 오늘 2부 악기 마치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송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지난주 2부 때 보내주신 참여 사연입니다. 지난주는 좀 엄청 쉬웠죠? 요번 주도 우리가 잘 아는 전통악기라 금방 아셨을 거예요. 윤해석 가시도 친 붉은 장미님, 정답 청춘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희배님, 이희완 청춘가입니다요. 네, 부른 소리꾼도 알려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영미님, 청춘가. 네, 딩동댕 맞았어요. 그리고 승승장군님, 경기미녀 청춘가군요. 잘 즐겼습니다. 네, 지난주 정답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잘 챙겨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지난주 남청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선정되신 분께서는 저희 방송 시간 중에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문자로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이어갈게요. 철현금의 유경화, 대금의 이용구, 장구의 김태형의 연주로 대금 철현금 이중주 산주합주 감상하시겠는데요. 대금은 우리가 잘 아는 전통 관악기고요. 철현금도 전통 악기이긴 한데 근대에 들어 김영철이란 줄타기 명인이 개량해서 만든 현악기의 일종입니다. 약 24분의 여유롭고 감미로운 소리로 감상하시고 저는 풍요사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형아, 아이고 왜 풍류방에 늦지 않았느냐? 아이 왜 여태 집에 있는 거요?
1: 아버지, 이번 주는 풍류방이 여름방학이라 안 가요.
0: 아이, 그랬구나. 미안, 미안. 아, 풍류방에 못 가서 우리 청이가 아주 심심하겠어.
1: 심심한 건 아닌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빨리 가고 싶긴 합니다. 지지난 시간에 배운 가곡 두고에서는요, 그 음악적 특징을 본떠서 지름 시조가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아 그럼 지난 시간에 배운 가곡 중거는 비슷한 특징을 가진 시조창이 없는지 궁금해졌거든요. 다음에 꼭 물어보려 했는데 하필 여름방학이라 못 물어보고 있어요.
0: 아이 그렇구나 우리 청이. 아이 그럼 그렇게 궁금하면 풍

방이 계약하기 전에 아우리 풍녀 사전을 함께 펼쳐보는 것이 어떻겠냐. 네, 오늘도 풍녀 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그동안 가곡의 제목에는 그 악곡의 음악적 특징이 담겨있는 경우가 많다는 걸 평거, 두거, 중거 이 세 악곡들로 잘 살펴봤었죠.

것처럼 초장 중간에 높은 음이 나오는 노래였는데요. 이 증거의 음악적 특징을 닮은 시조창도 역시나 있었습니다. 바로 중허리 시조인데요. 가곡 중거가 초장 첫 장단의 중간을 높게 들어 소리를 내는 것처럼 중허리 시조는 초장 셋째 장단 첫 박을 높게 질러 낸답니다.

변진 심의 노래로 중허리시조 성불사의 밤 함께 들었습니다. 가곡에서 중간을 트는 중거처럼 첫머리 말고 중간 허리 부분을 높이 지르는 시조창이 바로 중허리시조였네요. 8월 9일 일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윤문숙 외 여러분의 연주 가진의상 중 상령산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우리 전통 가구 중에 친숙하면서도 멋스런 물건을 하나 꼽자면 귀한 손님을 위해 다과를 내거나 정성껏 독상을 차리던 작은 상, 소반이 떠오르는데요. 느티나무나 은행나무처럼 주변에서 흔한 나무로 만든 소소한 물건이지만 전라남도의 나주반, 경상남도의 통영반, 황해도의 해주반처럼 지역마다 저마다의 고유한 특징과 이름으로 불리던 그 작은 상 하나에도 조상들의 풍부한 미감과 솜씨가 깊이 담겨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따뜻한 밥상과 찻상을 차려내던 소반처럼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도 청취자 여러분 한 분만을 위한 정성어린 소리 한 상 준비하면서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2026년 8월 9일 일요일 오늘의 첫 곡은 단가 철인가입니다. 철인가는 단군 이래 우리나라의 역대 인물의 사적을 엮어 1960년대 박헌봉 선생이 새로 지은 단가입니다. 예의동방 우리 역대 대성 철인이 누구시며 이런 사설로 시작되기 때문에 예의동방이라고도 합니다. 역대 인물의 사적을 엮은 후 어화 우리 후인들아 전철의 장안업적 계승하고 본을 받아 일월같이 빛을 내어 세계 만방에 알리고저 라고 마무리가 되지요. 역대 인물들의 사적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노래 철인가 오늘은 박초월의 소리 이정업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예의 동방

나서 만국명장길로 짓고 제락성 왕산다국현금탄일성에 거문하에게 춤을 추고 신라원효대사 불교의 대성이라 고해 중생

백악성혼이 놀고 만년청천 푸른 소른 설거 화성 정신인동

산천고 중심 밝혀

경제학설 세계선관 하였으면 전우모 충모 공은 거북선 창조

0: 바다 일러르르 같이 차오르대죠 세계 만방을 아니
1: 단가 철인가로 재판사 문을 열었습니다. 소리의 박초월, 북반주에는 이정업이었습니다. 철인가는 주로 우리나라의 문화를 발전시킨 인물을 열거하면서 문화적인 자부심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인 인물이 나타나는 것은 역대가 계통의 단가와 비슷하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와 인물로 짜여 있다는 점이 기존의 단가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얼씨구!
3: 얼씨구!
2: 좋다!
3: 좋다!
2: 어이!
3: 어이!
1: 추임새 그거 쉬워요. 판소리 감상의 기본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청중의 추임새는 소리판을 살리는 큰 역할을 하지요.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렇지! 어이! 이렇게 추임새를 하면서 함께 소리판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오늘은 심청가 중 심청이 배를 타고 인당수 가는 길을 노래한 눈대목, 범피중류로 추임새를 해보시겠습니다. 이 대목은 진양조의 느린 대목으로 바닷길에 고적하고도 담담한 풍경이 노래됩니다. 심청이 죽으러 가는 길이지만 슬픈 심정이 아니라 평화롭고도 의젓하게 역사와 풍경을 살펴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럼 심청가 중 범피중류로 함께 추임새 해보겠습니다. 소리의 김소희, 북반주에는 김명환입니다. 추임새 들어갑니다.

0: 나 뭔 소리 어제 그 고이 얼마나
1: 씨고

지. 장사로 지내 갈 적 하네.

0: 등아 황황 누를 당도하니
1: 그렇지
0: 일모향관 한창 시영 윤파강사가 사인수나 최호유이기로나 봉황대를 당도하니 삼사는 반락 청천요 이수용분 백노주난 이태백이노든티요 신명강을 당도하니

강월크지오가랴 수동판우든풍을 이고하야 있단만은 조맹득 일시제우 이금어 안제제우를 아우제 기풋 밥먹 고소성회

0: 신청가 중 범피 중류로 함께 취임새 해보셨습니다. 소리의 김소희, 북반주에는 김명환이었습니다. 오늘 취임새 그거 쉬워요에서는 진양조로 이어지는 범피 중류 부분을 함께 해보셨는데요. 심청이가 인당수 가는 길에 의젓하고도 담담하게 보는 풍경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김소희 명창의 천구성과 김명환 명고의 북장단이었습니다. 진양조에 이어서 중모리로 소상팔경을 지나 심청이 인당수에 다다라 풍랑이 거센 바다로 뛰어드는 장면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인당수에 도착한 바다는 휘몰이로 거세고도 다급하고 또한 위험한 장면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소리로 그리는 영화 같은 풍경을 상상해 보시면서 감상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이어서 심청가 중 인당수 빠지는 대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소리의 김소희, 북반주에는 김명환입니다. 취임새 잊지 마세요.
1: 소상팔경 진해갈제 간곳설 당도허니 옥패소리가 쟁나며 어떠한 도보였니 중님 사이로 나오는데 선과를 토도 쓰고 그리구나 후천이 저기 가는 심소저야 네가 나를 모르리라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차고산 북상 소열이래 축상 친우를 내가 누리라 잔초하게 푼 하늘 하소할 곳 없었더니 지극한 내 휴승어 하리 구제 안 나왔노라 요소노 다 개철 전고 지금 허건 눈 후구 때며 우한

임당수라 광풍이 되자 어공 허둥이 싸우난도 병력이 일어난도 군부가 오면 하야 전지지 저갈 길 없고 전지척 막아야 가 지리부터 배천을 엉탕부두실 대천바다 한가군데 도도일 꼬다또 얹어 용종 줄 끊어지 빠지고 바람 물질 언기자자진 날

가도 정그려자 전지치 저갈길 없다 소중고 혼약기 잡수 심청우지기 보량오고 썩들면괜한 소리 폭파강사 석권할지 선들이 화황태고 고색이 구름차려 섬살로 밥을 짓고 근소잡아 해트리고 토구술 삼색질과 오색탕소 받쳐놓고 선도잡아 큰갈 고정기를 두시 받쳐놓고 심청을 청한 봉이평 고사 끝에 바칠 차로

적어놓고 영좌가 북을 울려 고사를 지내는디 북을 두리두리

생일번호를 받아 다 깎게 유여번지 맘대가 그는 공지 아닌가 아구씨 군지 언니 소 배 타고 다살 일째 오복의 중간 공세 고조로 돌아 들고 배성고 배안장 오강으로 돌아 들죠 그도 또한 배를 타고 임수를 지어 주어 지러

대문에 들어라. 성하 그간 지낸 추억군이 심장이

쉬워 손님네들 도화동쪽이 어디요? 선인이 손을 들어 도화동을 가르친다. 작은 놈 흑옷이 정막하고 희연 고름이 담으다 뭔데 그 가래가 도화동일세. 심창이 바라보더니 도소를 앞장오고 배짱 안에 헉 떨어져 아이고 아버지 심청은

불효여시골 생각지 마옵소서. 나 죽기 솔찬누나 효율라 그러신 우리 부친 네게 어제 혼단 말이냐. 가사물 뚜다리고 폭통 단장 더니 여보시오 선인네들 억심만금 들어올대요. 구호가는 길로 도화동 찾아가서 우리 부친이 눈떠 새벽으로 떴다던지 애통하여 세상을 버렸으면 버렸다던지 돈망을 하루다가 이부

어서 급히 물에 들어라. 물결을 살펴보니 원해 마을에는 하나를 당한 난디 대선 같은 땡이 백자로

다닌 사람 저름질이 비틀저리 비틀 백전으로 나가더니 다시 안 부르 생각은 내가 이리 젠틀키를 붙인 인생이 부족함이라 지방풍 부름 쓰고 두 눈을 딱 감고 뱀머리로 아이고 하느님 명제아 어디 범농하사 애비어코 무딜 당심 청모무로 대신하고 애비어 눈눈을 밝게 염려하옵소서.

0: 심청가 중 인당수 빠지는 대목을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김소희, 북반주에는 김명환이었습니다.
1: 어제는 지나갔으니 그뿐이고 내일은 내일 가서 생각하면 되고

0: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1: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즐거운 판소리 세상.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최판사에서는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 판소리의 다양한 멋을 나누고 있는데요. 국악방송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 1부에는 예인들의 소리 인생, 2부에는 판소리 초대석, 판소리 연속감상, 최판사의 명판결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창극 한 대목 보내드릴게요.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이 공연한 토끼 배 가르는 대목입니다. 토끼가 용왕을 속이는 대목이지요. 토끼의 양혜원, 자라의 손재영, 용왕의 정민영, 좌우 나졸의 윤영진, 최광균, 연주에는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여러분들입니다.

0: 주보시오 별주보. 예. 어서 들어가서 나 훈련 대장 좀 빨리 시켜주시오.
1: 그러시지요. 아, 대선생.
0: 예.
1: 여기 가만히 앉아 계세요.

0: 계시다가 예. 혹시 토끼 잡아드려라. 허거든 놀리지 마시오.
1: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0: 저 세상 갖고 보면은 예. 훈련대장 입시 들어라 하는 말을 그렇게 흐른 것이니까 부디 놀리지 말란 말이오.
2: 하이 그 법인증은 참말로 더럽소. 내가 훈련대장 허거드면 그 법부터 착 뜯어 고쳐버릴라요.
0: 그러시지요. 여기 가만히 앉아 계시오.
2: 예.
0: 어휴, 빨리 세상 나갔던 별주부 현신이요.
3: 아유, 왜들 그러네. 별주부. 별주부.
0: 전하.
3: 그래 그래 수로 육노수 만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토끼는 어찌 되었는고?
0: 예, 토끼를 생금하여 저 골문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3: 장하도다 장하도다. 여봐라.
4: 예.
3: 토끼를 바삐 잡아들여라.
4: 예. 토끼 잡아들였습니다.

0: 것이냐?
1: 내가

0: 아야!
1: 나탄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0: 오, 그게 우리 수궁 가마라고 하는 것이니라.
1: 아, 이거.

어디 보자. 어디 토끼 어디 보자. 그럼 그럼 눈이 빨그레 한 것이 약되게 생겼구나. 토끼 잘 들어. 내 우연 특병하야 명이한테 물은 적 네 간이 약이 된다기로 우리 수국의 어진 신하를 보내 널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하늘 마라. 여봐라! 예? 토끼 배를 줘! 칼라, 간을 더운 김에 소금 찍어 올려라! 예?

0: 보쇼!
1: 어? 아? 아니 아니 저놈이 배를 안 때이려고 우수히 잔말이 많을 텐데 저리 배를 와락 까고 뒤집어 자빠진 것이 무슨 사연이 있구나. 여봐라 토끼야. 아 그래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하려거나.

0: 내가 말을 해도 굳이 듣지 않을 터이니 그냥 내 뱉다 보시오.
1: 야 이놈아, 이왕 죽을 바에야 말이나 하고 죽으자 보다.
0: 아니오, 내 뱉다 보란 말이오.
1: 야 이놈아, 답답하니 말을 혀라.

대명만 근사하노니 이를 보고 달라오며 어째다 실구하리까 당장 배를 따서 보옵소서.

마시고고 담수병즉 설불 등어노 신수병즉 깃불 등청어고 간수병즉 국불 등실 건이 없구야 어찌 눈을 들어 만물을 보느냐.

우리는 간호를 드립니다. 세상의 병객들이 선택은 얼른 하면 간을 달라고 보채기로 간을 내어 밭촌에 배다 꼭

0: 하면 이 간을 내고 드리고 임으로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1: 예! 있지요!
0: 어디 보자! 돋보기!
1: 아! 보시오! 자!
0: 아이고! 빨간 공기가 셋이 날아지기건을 이 공기 모두 다 어쩐 내력이냐?
1: 예, 내력을 아래리라. 한 공기 난 대변 보고, 또 한 공기로 난 소변 보고, 남은 공기로 난 간 내고 드리고 임으로 출입을 하나니다.
0: 그러면 네 간을 어찌

여련이와 만일은 가니 어버버며 불쌍 아 나의 목숨이 나그라라 상가되어 너그 욕망 백년 살때 하루도 못살 태어

다시 또 우리 토선생을 해하려는 자가 있으면 멀리 유배를 보낼 것이니 각별히 명심하라. 예. 우리 토선생을 위로하자. 서공 풍요를 올려라.

0: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이 공연한 창극 수군가 중 토끼 배 가르는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토끼의 양혜원, 자라에는 손재영, 용왕의 정민영, 좌우나줄의 윤영진, 최강균, 연주의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여러분이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반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문경재입니다. 얼씨구!
0: 역사 속 명인 명창들의 삶과 예술, 명창이 남긴 더늠을 들어보는 예인들의 소리 인생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명창은 여류명창 김초향입니다. 김초향은 경북 대구에서 태어나 20세기 전반에 활동한 여성 명창인데요. 12살부터 대구에서 가곡을 배웠고 14살에는 서울로 올라와 이동백, 김창완, 정정열, 송만갑 등에게 소리를 배웠습니다. 14살에 장한사의 전속 기생으로 들어가 판소리 몇 대목을 배운 후 바로 극장 무대에 서기 시작했는데요. 30대 초반까지 무대에서 판소리 공연을 하면서 레코드에 음반을 취입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32살 때에는 조선음률협회에서

박록주, 박월정, 김초양의 특별 공연으로 기획된 3대 여류 명창회를 열었는데요. 단가 장부한과 소상팔경, 춘향가중 사랑가, 흥보가중 흥보 집터 잡는 대목, 심청가중 화초타령 등을 잘 불렀습니다. 34살에 조선성악연구회 창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는데요. 그의 익선동 자택에서 조선성악연구회가 발족했습니다. 창립 초기에는 그곳이 연구회 사무실로 사용이 되었고 결혼 후 국악계를 떠나 대전에서 거주하며 국악협회에 활동을 하기도 했죠. 대전 최초의 극장 경심관은 김초양을 후원하기 위해 공주의 갑부 김갑순이 지어준 것으로 1930년대 경심관에서 판소리 공연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화중선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창법을 구사했다면 김초양은 격정적으로 질러내는 창법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흥보가를 장기로 삼았고 춘향가 중 사랑가도 잘 불렀고요. 강태웅과 함께 운담 풍경을 작곡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김초양이 남긴 유성기 음반 중 그녀의 기량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적벽가중 삼고초려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벽가중 삼고초려 김초양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는 판소리 초대석, 오늘은 국립창극단의 명품 배우 서정금 씨를 만나봅니다.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잠시 후 만나요.

기사이라 만공 벌장 대면 신장은 팔치고 손이요 주한 폭모 두여둔 소

일거동 위풍이야동도 먹어 쟁비 그동보를 짜세면 얼굴은 벅찬 낫고 고리에

겨울에 초장에 춘 술 깊은 내다 흔들기 반겨 듣고 관공쟁비를 무르여 띄워도

나라

정할 때 이때야 공병진한 사선금 지화를 떼봉은 소순 같고

세월 다한 후, 공자 불러 묻는 바람 속에 이기오시냐, 공자 유자오대, 그번 두고 서뜨는 유항속,

열었고 이 하루를 내려서 필자증과 홍명금으로를 들어 현두를 바라보니 용봉지제여 천일직초를 가르으니 반고이 된 기사인기라

장관 보니 묘주 거둔 너고 머리에 윤건이요 몸에나 학창의

안녕하세요. 은영선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일부입니다. 주말 오전 11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음과 음 사이의 공간에도 존재한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곡가인 클로드 드뷔시가 음악에서의 여백을 강조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연주와 연주 사이의 짧은 정적, 쉼표. 그 찰나의 시간에 연주자는 호흡을 고르고 청중은 앞서 들은 선율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쉼표가 중요한 게 어디 음악뿐일까요? 우리의 일상도 쉼표가 있을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온전한 나를 마주하는 휴식의 시간. 그 휴식의 시간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른 아리랑 칸타빌레. 그 맑고 서정적인 아리랑이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운 색채로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프라노 조수미의 아리랑 칸타빌레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서정금이었습니다. 어르시오 좋다!
1: 판소리를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즐겁게 만나는 시간.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 첫 순서는 판소리 초대석 코너입니다. 오늘은 국립창극단의 명품 배우 서정금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이 더운 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저도 감사드립니다.
1: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0: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극계의 타칭 조금. 명품 배우 서정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청취자분들께서 서정금 선생님 나오시는 거를 엄청 고대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부 끝머리에 선생님 나오신다고 고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라디오를 떠나지 않으시고 열심히 기다렸을 거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 이렇게 서정금 선생님을 가까이서 뵈니까 너무 좋고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무대에서 항상 독특하고 또 즐거운 감초 역할을 많이 해주시는 선생님이신데 실제 성격도 굉장히 활발하신 것 같아요.
0: 네. 아마도 실제 성격하고 그다음에 뭐 창극에서 보는 그 정금? 네. 하고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다라고 실전이 창극이다 이런 네.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1: 예전에 선생님들 이렇게 말씀 나눌 때 보면 정말 듣고만 있어도 너무 웃기고 재미있고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요. 네. 이런 그 해악이나 아니면 뭐 유머 이런 것들이 그대로 판소리에 잘 들어가서 판소리 판을 또 즐겁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0: 네.
1: 아, 선생님 요즘 바쁘실 텐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0: 네. 저 얼마 전에 저희 신작 효명이라는 네. 작품을 잘 끝냈고요. 네, 거기서 열심히 풍새라는 역할을
1: 네.
0: 남자 역할이었어요.
1: 네네.
0: 네, 그래서 풍새 아이씨를 지날 때마다 아 모든 사람들이 나를 거쳐서 가야 되겠구나.
1: 아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0: 풍새 아이씨가 있잖아요. 네. 그 지나갈 때마다.
1: 아 사실 저는 그때 그 배역의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났었어요.
0: 네.
1: 다만 이제 선생님께서 굉장히 멋진 남자 역할을 하셔가지고 야 저렇게 하셔도 멋있다 그 생각을 하고 왔던 기억이 나네요.
0: 네네.
1: 아 이름이 풍새.
0: 네. 네. 네네. 그래서 그 역할을 이제 참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9월 저 초에 9월 3일부터 이제 시작할 건데요. 귀토.
1: 네.
0: 네네. 그래서 수공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창극 귀토.
1: 네.
0: 네. 해오름 극장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만들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귀토가 레퍼토리 창극인 것 같아요. 예전에 네. 공연됐던
0: 네. 네,
1: 좋은 작품이어서 이번에는 좀 바뀌셨나요? 배역이?
0: 네네. 요 이번 작년에
1: 네.
0: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뭐 퇴직도 하시고
1: 네.
0: 또 뭐 개인적인 문제로 나가신 우리 후배님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빈 공간이 굉장히 컸어요.
1: 네.
0: 그래서 이번에 신입 단원들도 들어왔고 그래서 신입 단원들도 다 세 분이 합류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별주부 역에는 최용석 씨가
1: 네.
0: 요 태평양 씨가 했던 역을 하시게 되고 이번에 토자 토끼 역할에는 김준수 씨가 하셨던 역할에 김수인 씨가
1: 네.
0: 예,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덜어낼 것도 덜어내고 이렇게 해서 많이 압축도 하고 해서 지금 네. 새롭게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1: 선생님 역할은 혹시 여기서
0: 저는 자라처
1: 아 별주부 처로 네. 나오시는군요.
0: 예, 근데 서로 같이 만나는 씬은 없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원래는 거기서는 막 여보.
1: 네. 여보 아이고, 나리 가지 말라고 막 붙드는데.
0: 그럼 혹시 저 뒤에 그 남생이 그 저기.

0: 잘 냄새 맡고 네. 구분을 하도록 해 이렇게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꿈속에서 이제 자라가 바람이 나는 제가 바람이 날까봐 네. 걱정하는 약간 그런 포인트로 아. 제가 나와요.
1: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은 앞부분에만 나오시고 뒤에는 하시는 일이 별로 없으신가요?
0: 일부에 조금 집중이 돼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꿈속에서도 나오고 재미나게 해악이니까 네. 해악을 담당하고 또 그 수궁 그 용왕님을 뵈면서 거기서 아주 웅장하게 장황하게 네. 왜 이렇게 우리 자라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네. 신이 있어요. 오르페오 에우리디케 그거를 하면서 이런
1: 아주 믿어야 된다. 역설을 하는
0: 네. 그런 역할까지 나오고 그다음 이제 2부 때도 나와가지고 계속 자리하면서 뭐 코러스도 하고 네. 같이 계속 움직여요.
1: 네. 아, 네. 저는 이제 선생님을 혹시라도 조금 못 볼 빈틈이 있을까봐.
0: 어째 계속 메꾸고 있습니다. 걱정 마지 마세요.
1: 선생님 안 계시면 정말 무언가 허전하다. 그쵸?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네. 아, 이번에는 그래도 라인업이 조금 주인공 포션이 조금 바뀌었네요. 네, 별주부의 네. 최용석, 토끼의 김수인 씨. 이렇게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새로운 귀토가 나올 것 같아요.
0: 네네. 네,
1: 많은 분들 또 가서 응원해 주시고 재미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창극단에 선생님 계셨던 세월이 네. 엄청 길었는데
0: 예,
1: 제가 올해로 몇 년째 되신 거예요?
0: 예, 제가 나이에 비해서는 연차가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27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1: 와, 어마어마하게.
0: 그것도 네. 1999년 예를 들면 1월 1일자로 계약이 됐으면 저희가 조금 더 개월수가 더 차는데 네. 지금 7월 1일자로 계약이 돼 있어요. 처음 들어갔을 네. 때는 약간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네. 3분 정도만 계약을 1월 달에 하고 7월 달에 저희는 한 6개월 정도는 연수를 네. 좀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했기 때문에 참 좀 아깝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27년이 넘었습니다.
1: 와. 이 세월 사실 지나고 보니까 너무 금방 지나갔지 않으세요?
0: 너무 지금 아침에 창극단을 들어설 때마다 좀 너무 달라져가지고 풍경이 네, 네. 제가 이제 들어갈 때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들어갔는데 네. 지금은 반대로 제가 딱 들어가면 후배들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렇죠. 어서 오세요 그래 이렇게 인사를 네. 받는 쪽으로 와. 되게 지금
1: 이 정도 되면 거의 원로급 배우신데요.
0: 네, 거의 그랬습니다.
1: 선생님 위로 계시는 선생님이 몇 분이나 계세요? 연차가 이렇게 오래된 걸로 보면
0: 이제 정말 손에 꼽을 정도신 것 같아요. 이제 연차에 비해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오랫동안 지금 세월 동안 계속 지키신 선생님들이 한 10분 정도 이제 남짓 네, 되지 않으실까. 네. 좀 이제 내년 그다음에 네. 내후년 한 3년 안에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 나가세요. 네. 그러면 거의 제가 그 다음 순서에 네. 최고참이 돼요.
1: 아 벌써. 네. 너무 안에. 젊으신데.
0: 5년 안에 제가 최고참이 된다는 것이 참
1: 기대가 되실 것 같아요.
0: 어려워요. 어깨가 무거워질 것 같아요.
1: 이제 앞으로 막 용왕 역할하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0: 그럴 수도 있어요. 요즘 자꾸 남자 역할을 자꾸 맡기더라고요.
1: 글쎄 말이에요. 아니 너무 잘하시니까 대체 불가 배우신데요. 네, 앞으로 이제 또 고참이자 또 오래된 선배로서 또 하실 일도 많아지실 것 같네요.
0: 네.
1: 선생님께서는 그 남원이 고향이신데 네. 남원에서부터 소리를 시작을 하셨나요?
0: 네, 네. 남원에서 처음에 국악을 시작한 것은 가야금을 더 먼저 시작했어요.
1: 네. 네.
0: 그래서 거기 그 뭐라고 할지 그 월락동 그 다리 이렇게 넘어가자마자 거기 지금은 시립 아마 국악군이 된 자리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네. 거기서 강도군 선생님께서 이제 지금 돌아가셨지만 네, 네. 제가 소리 처음으로 이제 입문을 했고요. 처음에는 가야금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소리를 하고 싶다고 갔더니 강도군 선생님께서 제가 지금도 작지만 선생님 그때는 더 작았거든요. 작고 마르고
1: 네.
0: 안 믿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3학년 때 간다 처음에 그랬더니 아유 몇 학년이요?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4학년 돼간다고 한 게로 안 믿으시는 거야.
1: 네.
0: 에이, 아직 어려 갖고 안 돼. 제가 커가지고 가야 돼. 에이, 쟤가 내 갖고 안 돼. 그러니까, 아니, 지금 4학년이다. 그러니까 온 김에 그럼 한번 따라.

0: 가서 해봐라. 가슴이. 춘향이가 무쇠커요. 해봐. 하고, 춘향이가 무쇠커요. 응, 흑었다. 그래갖고, 선생님이 받아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소리의 길이 열렸습니다.
1: 아니, 안 된다고 하시더니,
0: 안 된다고
1: 한 대목 듣고, 네, 쓰겄다.
0: 체크하는 것이 잘하네.
1: 네, 벌써 싹이 딱 보이셨던 거죠.
0: 네,
1: 강동 선생님이
0: 것 같아요.
1: 그렇게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럴 정도였으면 정말 선생님이 재능을 벌써 한 대목에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남원 지역이 강동 선생님이 워낙 터를 잡고 네. 계셨기 때문에 남원 소리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을 정도로 또 돼 있고 안숙 선생님도 또 강동 선생님한테 소리를 예전에 또 많이 배우셨잖아요.
0: 네, 네.
1: 남원 출신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왠지 안숙 선생님 나중에 뵀을 때 굉장히 좀 뭐랄까 친밀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0: 그때 선생님께 이제 처음으로 이제 창극단에 선생님이 계셨을 때 제가 이제 창극단으로 찾아뵙고 네. 거기서도 오디션을 봤거든요.
1: 네,
0: 선생님이
1: 네.
0: 해봐. 어디서 배웠냐. 강도근 선생님. 그랬어. 해봐. 하고
1: 잘했네.
0: 이제 하고 했더니 허겄다. 그러면 이때부터 공부하자. 하고 이제 하셨는데
1: 네.
0: 선생님 계셨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도 자그마하시잖아요.
1: 네, 네.
0: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선생님 데리고 다녔어요. 공연장이나 뭐 어디를 가시거나. 그러면 선생님 딸이냐고. 선생님 따님이냐고. 꼭 그렇게 오해를 하시고 근데 저는 좋았지만 선생님께서는 막 웃으시면서 딸 같아요. 제자예요. 이렇게 선생님께서 네. 항상 이렇게 해주셨던.
1: 아, 눈에 선합니다. 네. 말씀하시니까. 네. 그렇게 또 애제자로 또 오랫동안 안숙 선생님 밑에서 또 공부를 하셨네요.
0: 네.
1: 얼마 전에 그 공개 행사가 있었잖아요.
0: 네,
1: 안숙 선생님
0: 맞아요.
1: 공개 행사. 네, 선생님 옆에서 이렇게 예쁘게 사진 찍으신 모습을 저도 봤습니다.
0: 네. 잘 바쳤습니다. 네.
1: 그날 제자들도 많이 왔죠?
0: 네네. 지금 그날 공개 행사 때 거의 초창기 정말 어린 제자였던 네. 지금에까지 계속 지켜온 그 제자들이 거의 다 모였다라고 해도 네. 가언이 아닌 네. 공개 행사였어요. 그래서 뭐 김지숙 선생님도 계시고 뭐 김민아 선생님 계시고
1: 네.
0: 저 또한
1: 맞아요.
0: 있었고 또 뭐 뭐 박자희 씨, 뭐 민정 씨, 이선희 씨,
1: 네.
0: 이 친구들 전부 다 어렸을 때도 쭉 같이 선생님 곁에서 지금까지 모시고 있는
1: 네.
0: 제자들이었는데 되게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1: 네, 참 보기가 흐뭇하고 또 이제 이렇게 많은 제자를 잘 길러내셨구나
0: 네.
1: 하는 생각이 저도 들었고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소리만 배우시고 혹시 가야금 병창 같은 거는 안 하셨나요?
0: 제가 안숙 선생님께서 원래 가야금
1: 네,
0: 병창 보유자이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소리 할 때마다 선생님한테 가야금을 할 줄 아니까 옆에서 맨날 저 가야금 병창 하고 싶다고.
1: 네.
0: 그런데 선생님이 저한테는 너 가야금 병창 안 된다고 했었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1: 네.
0: 저는. 넌 소리해야 된다고. 넌 소리해. 넌 소리해.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역시 선생님은 이제 병창할 친구 또 소리할 친구 이런 그 제목을 좀 보시고 이렇게 막 맞춤형으로 가르쳐 주신 그런 스승님이셨나 봐요.
0: 그러니까 예. 대부분 선배님들이나 선생님들한테는 대부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1: 네.
0: 배우고 싶다고 하면.
1: 네.
0: 근데 희한하게 저한테는 소리 배우란 말, 아니 그 병창을
1: 네.
0: 하라는 소리를 잘 안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도 판소리로 굉장히 보유자가 되고 싶으셨던 그게
1: 네,
0: 높으셨는데
1: 맞아요. 네.
0: 그게 좀 많이 마음에 남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걸 해가지고 판소리 쪽을 소홀할까 봐
1: 네.
0: 그쪽을 안 갈까 봐 선생님께서 그냥 딱 붙들어 메고 싶으셔갖고
1: 네.
0: 너는 소리해라. 이렇게
1: 그렇죠.
0: 해서 소리만 가르쳐주셨어요.
1: 창극단에서 또 단장도 오래 하셨고 또 밑에서 제자도 많이 키우셨으니까 소리 쪽으로 조금 더 애정이 많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배우신 소리 한 대목 듣고 싶은데요.
0: 네.
1: 첫 번째 곡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선생님?
0: 네.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곡은요. 저 얼마 전에 끝낸 공개 행사에서
1: 네.
0: 그때도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안숙선 선생님께서 굉장히 좋아하는 소리로 유명하고요.
1: 네.
0: 춘향가 중에서 하루 가고 이틀

0: 가고
1: 네.
0: 정말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춘향이의 마음을 담은 곡을 준비해 봤습니다.
1: 네, 아주 애절하고 슬픈 진개면 소리인데요. 만정째 춘향가 중 그러면 서정금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춘향이 이도령을 그리워하는 대목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하는 부분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의 서정금 북반주에는 권은경입니다.
2: 그때의 춘향이는 신세 자탄으로 세월을 보낼 적어 하루

가고 한 달간

하면 밤도 자루하니더니 호련인 따흐라 시던 날 푸터른 밤

하늘 이루를 허령이면 도련님은 책상 놓고 대학소학에게 춘추 무신상서 백가 나를 힛끗 돌아보고

말도 생각히오. 보심코 앉으셨다. 귀에 태우고 놀래기와 그중 더욱 간절한 게 이백이 목이 천호 출연한장 쓰시기를 신유주 산창하오 불계 청음 대하기를 부처 두고 보라 키여 신상이 알았더니 이제와 생각을 하니 이별을 당하려고 실참으로 쓰셨든가 힘부 생각이

아닌가? 안주 생각 누워 생각

0: 만정제 춘향가 중 춘향이 이도령 그리워하는 대목 하루 가고 부분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서정금, 북반주에는 권은경이었습니다.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이 대목 저도 참 좋아하는 대목인데요. 애절하게 불러주셔가지고 또 색다르게 선생님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1: 네, 목이 좀 굳었습니다만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으시다고 하는데 네. 사실 뭐 저희가 듣기에는 항상 좋은 소리처럼 들리는데요. 소리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게 좀 예민하시죠.
1: 네. 굉장히 지금 요즘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네. 냉방병이다 뭐다 계속 틀어대니까
0: 네,
1: 감기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낫지를 않고 계속 저하고 함께 있네요.
0: 네. 뭐 이겨야죠. 뭐 할 수 없습니다. 네, 판소리 초대석 오늘은 국립창극단의 명품 배우이자 명창이신 서정금 씨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선생님 뭐 대학 졸업하자마자 창극단원이 되셔가지고 네. 그 이후에 그러면 결혼도 하시고 아이도 낳으시고 기르시고 이런 세월을 함께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참 엄마로서의 삶과 배우로서의 삶이 한꺼번에 막 돌아가는 엄청난 삶을 그동안 지내셨어요.
1: 네. 그래도 30대에 아이들을 다 출산을 했어요.
0: 네.
1: 그 시절에 10년은 거의 제가 완전히 없어진 그 10년이지만 또 네. 새로운 완전 또 다른 삶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지만 판소리 삶과 똑같더라고요. 판소리하고 네. 약간 그 역할 느껴지는 게 너무 또 아이 지겨워. 아이 진짜 안 하고 싶어. 이랬다가도 아 그래 해야지 네. 힘을 내게 하는 게 그래서 아 이건 내 업본가 아니면 내 복인가 이렇게 해서 그냥 원 플러스 원으로 함께 같이 끌고 가자 하고 지금까지 네. 잘 끌고 있습니다.
0: 참 일하는 엄마 또 예술가 엄마 또 아이들이 바라보는 엄마가 사실은 다 하나의 엄마인데요. 그런 삶을 한꺼번에 이겨내고 또 견디어 보면 나중에 또 어디선가는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항상 드는 것 같아요. 네. 자녀 셋을 기르시면서 그동안 이렇게 창극배우로서 열렬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또 현재의 서정금 씨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1: 네.
0: 셋째를 낳으실 때 좀 힘들었다고 들었거든요.
1: 네. 그때가 아무래도 이제 그 계획을 하고 셋째를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찾아와 준 네. 선물인데 그때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때가 이제 한참 아힘프라이 선생님께서 수공가를 네. 만들고 네. 그랬던 그때인데 그때는 괜찮았지만 그 이후에 김성렬 선생님 오시고 연출 예술 감독님으로 오시면서 이제 독일

0: 길이나 이런 데로 이제 수군가를 많이 가지고 공연을 하러 다녀야 됐거든요.
1: 네.
0: 응. 그때 이제 아이가 들어서 갖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토끼를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숨기고 하느라고 좀 많이
1: 아,
0: 힘들었던
1: 네.
0: 기억이
1: 아,
0: 있었어요.
1: 주역을 맡으셨는데 토끼로. 아,
0: 네.
1: 대신 그때는 이 뭐랄까요? 그 의상이라든지
0: 엄청
1: 이게
0: 컸어요.
1: 커서
0: 응.
1: 숨기기에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0: 초반이었거든요, 완전.
1: 아,
0: 정말 조심해야 되는 뭐 5주, 6주 막 그때였는데
1: 그러셨구나.
0: 이거를 막 이름 쓰고 땀은 땀도 나고 못 먹고 막 입덧 하니까
1: 네.
0: 힘은 없고 근데 신발은 이렇게 크고 빈혈 났는데 해야 되니까 막 이놈을 막 그러니까 막다 같이 뭔가 아시는 분들 한에서는 저를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1: 네.
0: 해서 그나마 이렇게 잘 해냈던 기억이
1: 아,
0: 있어요.
1: 태교를 완전히 그냥 소리로 이기셔서 하셨네요.
0: 근데 희한하게 태교로 했는데 듣기 싫어서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아, 얘는 뭔가 될것 같아. 그랬는데, 전혀 안 듣고 있어요.
1: 아, 그때 너무 들어가지고 이제.
0: 그래도 그런 것 같아요.
1: 예, 그렇군요. 하지만 어쨌든 선생님은 창극 그 배우로서 무대에서 그동안 3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지내오셨는데, 아이도 길렀지만 창극 배우 하길 참 잘했다. 나는 배우가 나의 천직이다. 이렇게 느끼셨던 적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진짜 제가 창극단이라는 곳을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많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의 서정금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알려지기도 하고 빛이 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또 가정도 끌고 갈수 있고, 그러니까 정말 행복한 일이 많은데 이 직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좋은 일이 다 여기 안에서 지금 다 되게 생겨났거든요. 완창도 하고,
1: 맞습니다.
0: 아이들도 지금 잘 자라고
1: 아,
0: 있고.
1: 또 대통령상도
0: 네,
1: 받으셨잖아요.
0: 맞아요.
1: 인방울
0: 네,
1: 국악제에서.
0: 2020년도에
1: 네.
0: 받고, 이렇게 좀 계속 할수 있는 것 자체가 제가 어디에서 예를 들면 정말 일자리도 요즘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꾸준하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 박수 많이 받고 정말 이럴 때그 희열이 좀 있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네, 그럴 때 창극하기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네. 선생님 연기를 보면서 행복해하는 관객들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리고 어디서 보니까 저도 공감이 됐는데 대체 불가 서정근만의 연기 이것을 쌓아가고 계신다 이렇게 평가하는 걸 들었어요. 정말 선생님께서 창극을 빛나게 해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시간이 너무 아까운 시간이 벌써 헤어질 시간이 돼서요. 선생님께 청취자분들,
0: 네.
1: 오늘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0: 네. 저 서정금의 얘기를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국악방송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 특히 서정금 많이 불러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특히나 귀토 곧 있어요.
1: 네.
0: 곧 바로 보러 와주세요. 달려와 주실 거죠? I love you so much. 얼씨구 좋다. 아유, 건강하세요.
1: 감사합니다. 역시 서정근만의 인사로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드렸어요. 그러면 두 번째 곡 들으면서 선생님과 또 헤어져야 되는데요.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으로 들려주실까요?
0: 네, 지금 이제 두 번째 곡 수군가를 준비했거든요.
1: 네.
0: 여름이기도 하고 시원하고.
1: 네.
0: 네. 근데 이제 남혜성 선생님께 제가 이 미선제를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해서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거는요.
1: 네.
0: 이제 별주부가 이제 호랑이까지 봤어요. 이제 눈앞에 토끼인 줄 알았더니 호랑이를 본 거예요.
1: 네.
0: 근데 이렇게 본 것은 내 정성이 너무 부족하구나. 아직도 토끼를 못 봤구나. 이러면서 산신제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드리고 그다음에 저 멀리서 정말 바라던 토끼를 딱 마주하는 대목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수군가 들어볼 텐데요. 산신제 지내는 대목부터 토끼를 만나는 대목까지 두 번째 곡으로 청해 들으면서 선생님과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0: 저도
1: 만나서 너무
0: 감사합니다.
1: 좋았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수군가 들어보시죠. 소리의 서정금, 복반주에는 권은경입니다.
0: 그때요, 별주부는 목욕 제게 정이 허고 산신제를 지내.

통 죽을 헌다. 유세차 갑신연월 갑신삭 임자 초칠일 남해 수궁 별주부자라 감소고 삼천일

후에 토끼가 났사오니 중산토끼 한 마리를 허급하옵시 뭘 상사상야 필기를 단 후에

어, 표는 녹순디 녹수청산의 구분장송기느라 진양유속 들랑날랑 오락가락 어홍구주 춤선난 토끼 산중 태월 중태 자라가 보고서 괴이 여겨 화상을 보고 토끼를 본지 분명한 토끼라 보고서 반기 여겨 저기 선난 게 도생원 아니오 토끼가 듣고서 좋아라고 깜짝 뛰어나오면서 그 누구가 날 찾나 날 찾으리가

0: 누가 날 찾아 기산영수 소부허유 비세가 자고 날 찾나 수양산 백이 숙제 최회비허자고 날 찾나 백화신척일승귀 춘풍석교 화리행종성진화성이 날 찾나 환월장치 강남 대백 기경상천 험한 길 험기하자고 날 찾나 도와유수 무릉도원 거주석 이기 날 찾나 천산기주 백록담 예동빈이가 날 찾나 찰산 중군 심원대 부지처 신손님 날 찾으리가 만무르구나 건두구가 날 찾아 여리로 깡짱 저리로 깡짱 짜우뚱거리고 내려온다
1: 수군가중 별주부 토끼 만나는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서정금, 북반주에는 권은경이었습니다. 오늘 판소리 초대석, 자신의 길을 개척하며 명품 배우로 또 국립창극단의 주역으로 활약하고 계신 서정금 명창과 즐거운 담소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관객들에게 행복을 주는 명품 연기와 소리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잠시 후 판소리 초대석 손님과 함께 꾸미는 최판사의 명판결도 기대해 주세요.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유희경입니다. 얼씨구!
1: 바탕소리 전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주 조금씩 만나보는 판소리 연속감상 시간입니다. 판소리 연속감상에서는 명창들의 완창곡을 매주 이어가며 집중적으로 감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권진 명창의 강산제 심청가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정권진 명창은 1927년 전남 보성 출신으로 1986년 타계하실 때까지 보성소리 가문에서 판소리를 전승한 분이지요. 1970년에 국가무형유산 심청가 보유자가 되어 판소리의 전승과 공연에 힘쓰셨고 현재는 아드님이신 정혜석 명창이 심청가 보유자로 전승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판소리 연속감상에서 들으실 심청가 음원은 1970년대 초에 녹음된 것으로 신나라 레코드에서 발매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심청가 중 승상부인이 심청을 부르는 대목부터 심청이 선인 따라가는 대목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의 정권진, 북반주의 이정업입니다.
3: 이렇던 야단이 났는데 그때야 무릉촌 승상부인이 이제야 그 소식을 듣고 시비를 보내어 심청을 청하였구나. 심청이 부친전 여짜오되 아버지 오야 승상부인이 저를 다녀가라옵시니 어찌하오리까 아이고 그대지는 열 번이나 백 번이라도 다녀오너라 시비 따라 건너간다 울며 불며 따라갈지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어떤 사람 팔자유와 양치니 구중 허여 폭농을 누르며 부재정하로 잘 사는디 내 신세는 어이고

인구 승상댁을 당도은이 부인이 반기가 심청손을 부여잡고 이제 전하 무정한 사람

은 장거리와 안못보는 너 부친 누에 타으냐느냐 고양이 산맥성을 내가 내어줄 것이 선인들까 해가라 심청이 어짜오래 당초 한번 언양한 걸 이제와 두 말은 선인들 또 낭패 없고 콩기 없는 마든 재물을 지가의 받으리까 이제 후회는 할 일 없도 부인이 심청은 희생을 보고 다시 권치 못하시고 그 진정 그럴진데 너 환상이나 그려두고 너를 본 듯이 보건도라 화공을 급히 불러 내어봐라 심낭계야 생기면요 수신계워 안진보냐 낱낱이 잘 그리면 중상을 줄 것이니 착실히 잘 그려라 화공이 분부듣고 운색단청을 부르놓고 심정을 요만하고 보는디 화용을 대고 얼굴 뭘 하나 한순이가 세워주고 전진한 듯 난초같이 푸른 머리 두귀 밑에 따인 것과 노지홍상 이쁜 태도 역시 그려내어 촉자 떨어내던지 심청이가 둘이로구나 부인이 손수 화제를 쓰는디 생기살기 일본가르 연장하필 우산삼고 세간체류 다 양천은 초록강남이니 강이라 부인이 더욱 기가 막혀 한 손 들어 족자 들고 또 와

알거나 두개 붙들고 누구를 보냐 사람 일륜 들어는 볼 수가 없네. 신천이 일어서며 물때가 늦어가니 어서 건너가건네다 서로 통곡하지 하고 심청이 집으로 돌아오니 부친은 뛰고 야단이요 선인들은 재촉이라. 도사공이 가긍이 여겨 백리 백성 마포 백목학 한동실 동중에 내어놓고 신봉사 평생 먹고 입을 것을 따로 동장에게 의택하고 떠나는구나. 따라간다 따라간다 선인들을 따라간다 끌려난 조마

가도 얼거도 가도 안고 피같이

방친족 따라갈지 큰눈 마을 바라보면 이진 사탱 작은 아가

0: 니를 네가 행여의 전드냐? 금년 7월 칠성야의 함께 걸교거였더니 이제는 하리롭다 삼침지 순옥길과 함께 자느냐. 너희들은 발자조와 양치기 구조로니 묘시고 자리 끄라. 나는 누나 우리 부친사를 떠나 죽으러 가는 길이로다. 구인자는 지지자라 우리 정기를 생각하며 나 죽은 후에라도 우리 부친을 위로하여라. 동리 남녀노소 없이 눈이 붓고 모두 울고.
1: 판소리 연속감상 오늘은 정권진 명창의 강산제 심청가 여덟 번째 시간으로 승상부인이 심청을 부르는 대목부터 심청이 선인 따라가는 대목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승상부인이 심청을 다시 불러 공양미를 대신 내어주겠다고 했지만 심청은 거절하고 결국 선인들을 따라 인당수로 가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강산제 심청가는 박유전이 서편제의 법통을 세운 이후 운영궁에서 양반들과 판소리에 대한 비평을 거쳐 이룩한 후기 법제로 군더더기를 덜어내고 고상하고도 세련된 판소리로 새로 태어나게 된 유파입니다. 정흥민 가문에서 더욱 다듬어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산제 심청가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2: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최판사. 답답한 속 억울한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최판사의 명판결.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최판사의 명판결로 우리 모두 풀어보세요.
3: 최판사의 명판결.
1: 어머, 오늘 최판사님을 찾아온 분은 효심 깊은 심청 씨 아니세요? 얼마 전에 공양미 300석에 몸을 맡기고 아버지를 살리러 인당수로 향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오셨어요?
4: 최판사님, 맞습니다. 아버지를 건강하게 모실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인당수에 몸을 바치려 했지만 아버지를 모신 요양병원에서 들려온 끔찍한 소식에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황급히 돌아왔습니다. 방방곡곡 샅샅이 뒤져서 알아보고 가장 좋다는 요양병원에 아버지를 모셨건만 수시로 아버지의 몸을 돌려주지도 않고 방치해서 욕창이 생기시고

0: 속에다가 몸에서 벌레까지 나왔다지 뭡니까?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한 사람이 너무 많은 환자를 돌보다 보니 제대로 된 돌봄은 어려웠고 보호자의 출입이 제한된 공간에는 CCTV 설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대나 방치가 있어도 바깥에서는 알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제 효심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자식 된 도리로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는커녕 생지옥으로 내몰았으니 이 청이 목 놓아 절규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불효의 식청에는 이런 불행 주어도 생각 못하옵고 공양 300석을 바쳐가며 요양병원 보셨더니 그곳에서 방치당해 똔뜨개는커녕 평생 반기퍼이고 병원 원장 배만 불렸구나. 서서 그곳에선 나와 소녀 보고 소상히 말을 하오. 아이고 아버지.
1: 어머 세상에나, 지극한 효심으로 아버지를 모시려던 마음이 이런 끔찍한 비극으로 돌아오다니 너무나 마음이 찢어집니다. 누군가의 무관심과 비양심이 만들어낸 이 비극에 대해 재판사님께서 엄정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환자의 몸을 제 몸처럼 돌봐달라 부탁한 효심을 믿기로 제 뱃속 쟁기기에만 급급했던 비양심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들으시오. 니놈들도 똑같이 침대에 묶어두고 7박 8일 동안 꼼짝도 못해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쳐야 할 것이며 정부 역시 환자 머릿수만 채워 나랏돈으로 연명하는 이 좀비 요양병원을 즉각 퇴출해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몸을 맡길 수 있도록 제도적인 구멍을 철저히 메울 것을 엄히 명령하는 바입니다.

오늘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에서 준비한 소리 한상 맛있게 즐기셨나요? 이 시간 함께한 우리 소리가 여러분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귀한 양식이 되었길 바라며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은 오늘 여기서 여밉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소리 넉넉하게 준비해서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소리 사랑꾼 최혜진이었습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올해 방일영 국악상 수상자로 뽑힌 서도소리 명창 오봉려 여사가 상금 3천만 원을 고스란히 호학을 위해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제가 젊어서 가르쳤던 대학교와 제자가 교수로 나가는 대학에 반씩 나누어 내놓겠습니다. 다시 못할 줄 알았던 서도소리를 서울서 하고 심지어 평양까지 갔다 왔으니 저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시오. 19평 아파트에서 그리 넉넉치 않은 살림을 꾸려가는 오여사이기에 그가 내놓은 상금 전액은 더 의미가 있다. 1999년 11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오봉려 명창은 1913년 평양에

0: 에서 태어나 16살에 서울로 왔는데요. 전쟁 통해 남편과 세 자녀를 잃고 오직 서도소리 전승에 온 힘을 쏟는 것으로 그 아픔을 승화시켰죠. 1990년 오봉녀 명창과 함께 평양에 가서 공연했던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예능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일생을 통해서 잊을 수가 없는 또 오봉녀 선생님과의 아주 정말 귀중한 추억이죠. 평양 큰 무대에서 서도소리를 불렀으니까 수심가에다가 뭐 남봉가에다 부르고 하는데 거기서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하고 웅성웅성 왜냐하면 그 개타령할 때 성대묘사도 하고 하니까 멍멍멍 하더라고 그 조용하던 거기서 그리고 이제 나오니까 그 안내원 말하자면 그분들만 안내원 동무 그분이 엄지를 척을 하면서 최고라고 우리 여기서는 쇳소리 안 된다 근데 선생님 같은 그 깨꼬리 최고다 최고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상수리가 선생님 고향이었었는데 그 상수리를 이제 찾아달라고 며칠 있다가 아유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다 그거 해가지고 상수리라는 거는 없어졌다 이렇게 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랬겠죠 선생님은 굉장히 서도소리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셨어요 이북에서는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때 당시도 없어져서 그렇게 아쉬워하시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명감이 불타서 정말 얼마나 그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누구라도 오면 그런 열정이 소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르칠 때 왜 수 놓는 거 옛날에는 이게 뜨고 한땀 이렇게 놓잖아요 나를 그냥 한땀 눈썹 심듯이 하나하나 그렇게 심어주셨어 너무나 그렇게 하시니까 난 정말 너무나 괴로웠었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하면 다들 달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 정성과 온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가르쳐주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 서도소리를 남기겠다고 이 남한 땅에 그런 결심을 가지고 정말 놀라워요 선생님이 그렇게 나하고 그렇게 정말 진짜 그런 정이 없어 선생님하고 근데 그렇게 정이 그렇게 들었는데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선생님 지금 살아계셨으면 내가 너무 할 말이 많아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건 이렇죠 제가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 깨달았어요 이러면서 선생님 하면 선생님 굉장히 기뻐하실 텐데 그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공부하면서는 그때는 몰랐어 지금은 선생님 가르쳐주신 게 너무 여기 감겨 있어서 술술 오래오래 한 번씩 풀려나와요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봉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예능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의 현장 박정경입니다. 왕조사를 보면 삼국시대 고려 조선으로 옮겨가면서 지난 왕조의 잔재를 청산하고 정치와 사회제도를 개혁하게 됩니다. 수도를 옮기고 지방 행정구역을 재편하고 화폐도 바꾸고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언어나 음식, 음악 같은 생활과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음악을 잘 들여다보면 고려 때부터 있었던 음악도 있고 심지어는 신라나 백제의 뿌리를 둔 음악도 있는데요. 고려 가요를 품은 조선의 음악, 조선 전기의 궁중음악을 오늘 연구회 현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거슬러 가면 백제까지 닿을 수 있는 음악 정읍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고려가요 연주단의 연주였어요. 연구회 현장은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국악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흥미로운 연구를 찾아서 라디오를 통해 듣고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매주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시고 새로운 이야기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연구회 현장은 국악방송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0: 오늘 이야기 주제는 조선 전기의 향악곡입니다. 조선 전기라고는 하지만 이 시기에 만들어진 음악 대부분이 고려가요에 기반을 둔 것이고 또 일부는 신라 향가를 토대로 한 것도 있어서 옛 음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음악들입니다.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악보인 시용 향악보에 담긴 향악곡을 깊이 연구해 오신 부산대학교 강혜진 교수님을 모시고 관련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강혜진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유,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연구의 현장 청취자 여러분에게 어떤 연구, 어떤 활동하는 분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이제 고악보 연구자 강혜진이라고 소개를 드리고요.
0: 네.
1: 주로 조선 전기 궁중 고악보의 향악곡을 연구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선율의 원형 그리고 그 원형을 토대로 한 선율의 파생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지속하려고 합니다.
0: 네. 네. 와, 조선 전기에 고악보를 연구한다는 건 마치 이렇게 암호를 해독하는 옛날에 왜 이집트 상형 문자 해독하듯이 맞아요. 뭔가 그런 좀 이렇게 찾아가는 발견하는 그런 재미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렵기도 하고요.
1: 네, 어렵죠.
0: 맞습니다. 조선 전기의 향악곡이 이제 오늘 이야기 주제인데 주로 어떤 음악을 말하는 건가요?
1: 네, 향악곡을 설명해 드리려면 먼저 이제 향악이다라는 그 음악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네, 향악은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우리 고유의 음악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중국의 당악과 구별되는 음악이라는 의미로 향악이라는 말을 사용했고요. 고려시대에 오면 이제 중국의 악이 유입되면서 악, 당악과 구별되는 우리 음악을 고려사학지에서는 소각이라는 명칭으로 소개했어요. 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다시 향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즉, 이제 향악은 중국 음악에 대응하는 우리 고유의 음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조선 전기 향악곡 어떤 특징이 있다 혹은 뭐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걸 좀 간략히 좀 먼저 좀 저희가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렇죠. 네, 조선 전기 향악곡을 살펴보는 가장 큰 이유는요. 지금 현재까지 정해지는 이제 고악보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세종실록 악보이기 때문입니다.
0: 네.
1: 네, 정말 아쉽게도 그 이전 신라시대 또는 뭐 고려시대의 악보는 있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실록 악보 그리고 그 이후 조선 궁중 악보에 고려 향악곡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랜

0: 시간이 흐르면서 음악은 조금씩 변했겠지만 조선 전기 향악곡은 향악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 음악의 모습을 가장 오래된 형태로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소주막 음악 자료입니다.
1: 네, 그러네요. 아니, 그런데 여기서도 또 세종대왕이 이렇게 나오네요.
0: 네, 맞습니다.
1: 우리 최초의 악보가 세종실록 악보란 말씀이시죠?
0: 네, 네.
1: 와, 그러면 그 외에도 조선 전기의 악보라면 어떤 것들이 좀 더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려요.
0: 네, 세종실록 악보와 유사한 이제 궁중 악보 중에 세조실록 악보가 있고요. 이제 세종실록 악보 그리고 세조실록 악보와는 약간 특징이 다른 시용향 악보가 조선 전기에 만들어졌어요.
1: 네.
0: 네, 그리고 대학후보라는 악보는 조선 후기에 편찬된 악보지만 주로 세조 때 연주되던 음악을 많이 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학후보에서도 조선 전기 향악의 모습을 일부 볼 수가 있죠.
1: 네네. 네. 선생님은 특히 시용 향악보를 주제로 해서 이제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요.
0: 네, 맞습니다.
1: 시용 향악보는 어떤 악보인지 좀 자랑스럽게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소개 좀 부탁드려요.
0: 네, 저는 이 악보를 정말 자랑스러운 악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악보를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1: 네네.
0: 이 악보를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앞서 얘기 드린 세종실록 악보 그리고 세조실록 악보와는 조금 다른 유형의 관찬 악보, 그러니까 궁중에서 만든 악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1: 아, 네.
0: 네.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그 실록 소재 악보들에는 우리 궁중음악의 좀 정제된 모습이 담겨 있고요. 시용향 악보 같은 경우는 궁중에서 만들어진 악보로 보이지만 무가계통 노래 말이 그대로 남아있고 노래 악구의 길이도 상당히 들쭉날쭉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이런 시용향 악보에 수록된 곡들은 궁중으로 유입되기 전에 우리 음악의 그 원형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음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1: 네네. 정말 자랑스러운 악보가 많네요.
0: 네,
1: 저는
0: 그렇죠.
1: 우리 선생님이 시용 향악보를 많이 연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모두가 좀 자랑스럽게 생각할 악보인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네. 시용 향악보, 우리가 이제 악보 이야기를 좀 해야 되니까 기보 방식이나 어떤 음악의 체제 이런 것들 좀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기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악보인가요?
0: 네, 이렇게 음악을 기보한다라는 것은 일단 음악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음의 길이 그리고 높이 이 두 가지 측면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것이겠죠.
1: 네네.
0: 네, 먼저 음의 길이를 설명하자면 이제 고악보에서는 특히 이제 그 정간이라는 것을 세종대왕이 가장 먼저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정간 그리고 대강 이런 용어를 좀 알고 가셔야 이제 이해가 쉽습니다.
1: 아, 네, 좋습니다.
0: 네. 그러면 정간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세종이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칸을 나누어서 음의 길이를 표기를 했는데요. 이 칸을 우리는 우물정 그리고 사이 간자를 써서 정간이라고 부르고요. 기본적으로 이 한 정간은 한 박을 나타내죠.
1: 네.
0: 그래서 정간수를 세하리면 박의 개수, 그러니까 음의 길이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1: 네네.
0: 네. 네, 그리고 음의 길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일단 행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고악보는 종이 오른편에서부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음악을 기보하는데 세로 줄을 단일 행자를 써서 행 또는 항 이렇게 불러요. 네, 세종실록 악보에서는 정간보를 처음 이제 사용하면서 세로행 하나를 32개의 정간으로 나누었습니다.
1: 네.
0: 네, 그런데 세조실록 악보에서는 세종실록 악보가 조금 보기가 불편하니까
1: 네.
0: 이걸 좀 더 보기 쉬운 방법으로 수정을 했어요.
1: 네, 네.
0: 네, 한 행을 32정간의 절반, 그러니까 16정간으로 재편하고 그 16정간을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세 정간, 두 정간 이렇게 묶어서 굵은 선으로 표시했는데요. 이 굵은 선을 대강이라고 합니다.
1: 네네.
0: 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이 이 대강을 구성하는 그 정간들이 어떤 것은 3정간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2정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1: 네네.
0: 네, 그래서 이게 일정한 2정간짜리, 3정간짜리 이런 게 아니고 323, 323 이렇게 묶어서
1: 네.
0: 이렇게 표기하도록 만들었는데요. 전 이거

0: 것이 가장 큰 우리 음악을 기부한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1: 네네.
0: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 음악의 다양한 리듬을 이렇게 칸으로 나누어서 박을 알기 쉽게 표현했기 때문이죠. 정말 대단하죠.
1: 아, 그러네요. 자, 우리가 이제 잠시 이론 설명을 좀 들었는데 정관보에 대해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지만 네. 설명을 들으니까 이렇게 뭔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듣게 되네요. 원래 32 정관이 한 행에 있었다.
0: 네.
1: 맞네요, 너무.
0: 네, 너무 맞죠.
1: 세기도 힘들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1: 이걸 세조 실록 악보로 가면 이제 16정관으로 확 줄었어요.
0: 네.
1: 예,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한 행이 그러니까 16정관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이 재밌는 부분 대강이라는 걸 나누었는데 네. 아니 그냥 두 칸 두 칸 두 칸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3-2-3, 3-2-3으로 6개의 대강으로 구분을 하였다. 그런데
0: 네.
1: 이게 우리 음악의 어떤 리듬의 큰 특징이라고
0: 네,
1: 지금
0: 맞아요.
1: 보신 겁니다.
0: 네.
1: 네. 여기까지 이제 이론 지식을 장착하고 한번
0: 어렵죠.
1: 음악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어쨌든 이 악보를 막 이렇게 해독을 하셔가지고 암호 해독하듯이 해서 이렇게 음악을 분석을 하셨잖아요.
0: 네.
1: 이걸 이제 다 여쭤보기는 어려우니까 몇 가지 이제 특징적이거나 의미 있는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시용향악보에 수록된 향악곡들은 어떤 곡들이 있는지 먼저 좀 소개 부탁드려요.
0: 네, 시용향악보에는 총 26곡의 향악곡이 실려 있는데요. 첫 곡은 납시가, 그리고 이어서 뭐 유림과 횡살문 이런 곡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만한 곡으로는 청산별곡, 그리고 가시리라고 하는 곡이 귀호곡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1: 네.
0: 그 뒤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무각의 가사 노랫말을 수록하고 있는 노래들이 여러 곡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1: 네. 와, 26곡이면 상당히 많네요.
0: 네, 많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이 음악곡들 뭐 다 다른 곡이겠지만 그래도 뭐 이런 거는 좀 특징적이다. 그런 뭐 음악 연구하신 결과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세요. 우선 장단부터 좀 여쭤볼까요? 아까 우리가 6대강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어떤 좀 리듬적인 장단적인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이 궁중음악이다 보니 장단도 상당히 이렇게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장단을 설명드리려면 이 장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장단은 리드믹 패턴, 그러니까 리듬형, 그리고 리드믹 사이클 해서 리듬의 주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어요.
1: 예.
0: 그런데 그 궁중의 향악곡들은 대체로 고요편상이라고 하는 장구형을 사용하는데요.
1: 고요편상이요? 네.
0: 그렇죠. 장구로 설명을 드리면
1: 예.
0: 장구의 오른쪽 북편을 먼저 치고 그다음 북편을 굴러서 떨어주고 이건 요구요. 그다음에 왼쪽 채편을 치고 편 그다음 마지막으로 장구 양편을 동시에 치는 쌍 이렇게 이 형태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요.
1: 네.
0: 그런데 이 패턴 하나를 주기라고 하면 주기의 종류는 아까 말씀드린 그 행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1: 네.
0: 주기가 1행, 2행, 4행 이렇게 세 종류만 나타납니다. 매우 정형화되어 있죠.
1: 1행으로 주기를 갖는 음악?
0: 네.
1: 또 2행에 갖는 음악? 이렇게요?
0: 네. 네.
1: 아, 네. 딱 그렇게 규칙적으로 다 정해져 있다고요?
0: 곡마다 좀 다른데요.
1: 예,
0: 이것이
1: 예.
0: 아마 그 곡의 속도 이런 것들과 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네. 네. 1행, 2행, 4행의 주기로 장구형이
0: 네.
1: 기보되어 있다.
0: 네.
1: 아, 좀 기억을 해야겠군요.
0: 맞아요.
1: 그리고 이것은 네. 속도와도 관련이 있다.
0: 네.
1: 좋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또 다른 특징 중에
1: 네.
0: 약간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상당히 그 우리 향악의 특징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준 특징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0: 네, 그 기약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음악이 시작한다라는 개념을 일어날 기자를 써서 음악이 시작하는 형태라고 해서 기약형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1: 네.
0: 네, 이 기약형이라는 것도 방금 말씀드린 그 주기와 같이 그 속도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네, 그런데 이게 초기 연구에서는 속도와 1대1로 대응한다 이렇게 봤었어요.
1: 예.

0: 그런데 이 기악형이라는 걸 음악의 리듬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신 분이 이제 예구 선생님, 황준현 선생님 두 분 선생님이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하죠.
1: 네, 네. 네.
0: 이거 조금 더 깊이 있게 자세히 설명드리면 기악형이 세 가지 정도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그 1대강부터 시작을 하면 아까 323, 323 정관으로 한행을 나누었으니까 1대강부터 시작을 하면 323, 323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대강으로 이루어지고 2대강부터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악보에는 1대강은 비워져 있어요.
1: 아, 빈칸으로 두고 2대강부터 시작한다고요? 네, 빈칸으로 비워져 있고
0: 시용형악보 같은 경우는 그 빈칸을 이렇게 옛날은 이렇게 인쇄를 했기 때문에 악보상 지금 우리가 보는 악보상에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기되어서 나오거든요.
1: 네네. 네.
0: 그래서 2대강부터 시작하면 233, 233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고 3대강부터 시작하면 332, 332 이렇게 반복이 돼요.
1: 네.
0: 그래서 아까 그 대강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대강의 주로 음표가 기재되어 있거든. 대강의 첫 정관에 음표가 기재되어 있어요.
1: 네.
0: 그러면 음표가 기재되지 않은 대강의 다른 정관들은 음표가 기재된 정관보다 훨씬 약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각 대강의 첫 정관은 네. 강박이 됩니다.
1: 아,
0: 네.
1: 네.
0: 그래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이 대강이라는 건 서양음악의 마디와 아주 유사하지만 마디는 그 마디 안에 일정한 그 똑같은 동일한 균등한 이렇게 음표가 들어가지만 우리 음악 같은 경우는 각 대강의 어떤 경우는 3박, 어떤 경우는 2박, 3정관, 네. 2정관 이렇게 해서 마디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완전히 동일하게 보기는 좀 힘든 이런 면들이 있죠.
1: 그러네요. 네. 어쨌든 서양음악은 뭔가 이렇게 박자가 네. 마디별로 아주 규칙적으로 네. 가서 우리가 좀 인지하기가 또 수월하기도 네. 하고 그래서 좀 단순할 수도 있는데
0: 맞아요.
1: 우리 음악은 우선은 2정관, 3정관이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뭔가 맞아요. 이렇게 혼용된다.
0: 네.
1: 이 부분도 좀 재미있고 또
0: 맞아요.
1: 어느 대강에서 시작하느냐도 중요하고 또 그 대강의 첫 박에 무조건 강세가 간다.
0: 네.
1: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자, 우리 이야기를 좀 길게 이어왔는데
0: 네.
1: 음악을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립국악원이 시용 향악보를 보급할 목적으로 여러 노래곡을 좀 편곡을 해서 작품화한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1993년에 발표된 음악인데요. 서경별곡과 야심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임진옥의 편곡, 황교남의 노래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네, 시용향악보에 수록된 노래 중에서 서경별곡 야심사 함께 듣고 돌아왔습니다. 국립국악원이 제작했고요. 1993년 음원이었습니다. 오늘은 부산대학교 강혜진 교수님을 모시고 시용향악보에 수록된 향악곡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지금 악보의 체제, 또 장단, 대강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뭔가 이렇게 동요 같다는 느낌도 좀 들고 또 어찌 보면 아주 뭔가 정겨운 느낌이 좀 네. 들거든요. 이 고려가요를 품은 조선 전기의 향악곡. 선율은 좀 이것도 어떤 특징, 뭔가 경향 이런 게 있나요?
1: 네, 가장 두드러지는 경향은 완전 사도 하행 선율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가 결론인데요.
0: 완전 사도요?
1: 네, 완전 사도라고 하면 네. 도레미파 해서 아. 도와 파 사이 네, 음정 네. 간격을 완전 사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0: 네네. 네.
1: 그 시용향악보에는 그 음의 높이가 오음약보라는 기보법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오음약보라는 것은 악학계범 같은 고문원에는 상하 1, 2 지법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0: 예.
1: 네.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그 중심음인 궁을 가운데에 두고 그보다 한음씩 올라가면 상일, 상이, 상삼, 상사, 상오 이렇게 표시를 하고
0: 예.
1: 궁에서부터 한음씩 아래로 내려가면 하일, 하이, 하삼, 하사, 하오 이렇게 표기하는 게 이제 음약보라고 하는데요. 우리 향악은 대체로 이렇게 한 옥타브 안에 다섯 음, 그러니까 오음계를 사용하는 음악이 많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 음약보라는 기보 방식이 향악을 기부하기 아주 적합한 그런 기부 방식이죠.
0: 네. 네. 서양 옥타브는 8개 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오음만 주로 사용하니까 다섯 네. 음을 표기할 수 있는 오음 약보라는 걸 썼다는 말씀이세요.
1: 네.
0: 네. 그러면 우리 이 오음 약보로 되어 있는 이 시용 향악보 어떻게 선율의 좀 특징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완전사도 하행 선율을 많이 사용하는데
0: 네.
1: 이 제가 봤더니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그 궁이 되겠죠.
0: 예, 예.
1: 그 궁과 그 아래 완전사도 아래에 있는 음이 하이라는 음인데요. 이 궁과 하이 그러니까 궁에서부터 하이까지 하행하는 네. 이런 선율 사도 하행하는 선율이 제가 본 모든 곡에 다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0: 네,
1: 네. 네, 물론 이 우리 한국 음악은 그 중요한 그리고 그 뼈대를 이루는 그러니까 골격음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궁이나 하이 같은 선율의 뼈대가 되는 골격음이고 그리고 실제 선율, 그러니까 실제 악보에는 이 골격음과 골격음 사이 또는 골격음의 앞, 골격음의 뒤에 골격음을 연결하거나 골격음을 꾸며주는 음들이 같이 붙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선율이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가장 중요한 골격을 이루는 골격음.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0: 원점이라고 표기를 하고요. 표현을 하고 그 원점을 도와주는 음들을 간점, 연결해주는 음이기 때문에 간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복잡한 선율에서는 선율이 한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골격음을 추출해서 음악 선율을 연구를 하는 거죠.
1: 아, 음악을 연구를 하다 보면 그런 골격음이 이게 샥 보이나 봐요.
0: 네,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 사도라고 하는 요 내음 간격, 음정 간격이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궁과 하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도솔
0: 맞아요. 네.
1: 혹은 뭐 솔.
0: 솔.
1: 네, 네, 요런 어떤 간격으로 진행하는 음이 많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만 되면 단순하니까, 그 사이사이에 어떤 다른 음을 살짝살짝 넣어서 음악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잘 연결되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혹시 뭐 어떤 우리 서양 음악의 경우에는 뭐 무슨 뭐 한도막 형식, 뭐 세도막 형식 아니면 뭐 이런 형식 있잖아요. 그런 것도 혹시 우리 음악에도 있나요?
0: 우리 음악의 형식을 살펴보려면, 형식이라는 건 원래 음악의 반복과 변화를 이제 말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선율을 대체로 앞부분에서는 변화를 하고 뒷부분은 이렇게 반복을 하는 그런 형식을 가장 많이 안정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가장 그 특징이죠.
1: 네. 그러면 이 향악곡들도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0: 네, 향악곡들도 그런 형식을 따르는데, 대체로 많은 향악곡들이 앞부분, 그러니까 곡이 시작할 때 선율은 곡마다 거의 다 다르고요. 네, 마칠 때는 선율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1: 네. 그럼 그건 진짜 아까 왜 우리 고려가요도 들어보고 이 조선 전기 향악곡이 고려가요가 많다고 했는데 고려가요는 대체로 조금 그런 음악 들이다. 그 어떤 좀 공통된 혹은 유사한 선율을 가진 음악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0: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한 이유는 그 실용향악보의 여러 선율들을 봤더니 선율들이 상당히 너무 많이 유사한 곡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선율이 부분 부분 조각 조각으로 여러 곡들에 나타나 있다. 이런 특징을 발견해서 이 선율들의 골격음을 다 추출해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했던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은 좀알 수는 없지만, 고려가요의 어떤 선율이나 어떤 그런 리듬의 특징이다라고 한다면 이 시형 향악부의 곡들을 이렇게 참고해서 우리가 뭐 새로운 음악을 만들 수도 있고 그때 것을 아까처럼 조금 전에 들은 음악처럼 재현할 수도 있고 그런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0: 많이 활용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1: 네네. 많이 활용이 되려면 우리 강혜진 교수님 같이 이 악보를 정확하게 잘 해석해주는 그런 작업이 너무 필요할 것 같아요.
0: 정말 너무 필요하죠. 그런데
1: 네.
0: 연구자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국문학계에서는 사실 이렇게 노랫말을 연구하는 분들이 여러 명 계세요. 근데
1: 네.
0: 제가 알기로는 음악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지속하시는 분은 갈수록 좀 줄어드는 그런
1: 아유.
0: 추세가 안타깝습니다.
1: 그렇군요. 아, 좋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용 향악보에 수록된 향악곡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어 봤는데요. 다음으로 이제 비교적 최근에 발표하신 논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좀 흥미로운 연구인 것 같아서 제가 꼭 여쭤보고 싶어서 골랐는데요. 향가의 모습이 남아있는 고려가요인데 이게 이제 조선 전기의 향악곡인
0: 네,
1: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이거는 어떤 곡을 어떻게 연구하신 걸까요?
0: 제가 최근에 연구한 곡은 진작과 이상곡이라는 이제 그 파생 관계에 있는 악곡들인데요. 이 진작이라는 곡은 예전부터 상당히 중요하게 이렇게 여러 파생곡을 나온 곡이에요. 진작이라는 곡 시초로 올라가 보면 고려 의종 때그 동래로 유배된 정서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유배됐으니 임금이 자기를 이제 불러주기를 기다리면서 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는데 그 노래의 이름은 고려사학지에는 정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려사학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한문으로 표기를 하다 보니
1: 네.
0: 그 당시 한글로 불렀던 노랫말 말고 이제 이재현 선생님이

0: 이렇게 한시로
1: 네.
0: 번역해 두신
1: 아.
0: 한문으로 된 정과정이라는 곡이 있는데
1: 네네.
0: 그 정과정과 지금 우리 대학후보라는 악보에 있는 진작의 노랫말이 거의 유사해요.
1: 아.
0: 네, 그 진작은 대학후보의 진작은 한글로 노랫말이 되어 있거든요.
1: 아, 네네.
0: 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 악곡인데 이 진작은 조선 전기 그리고 더 올라가면 고려시대에도 여러 악곡들을 파생한 중요한 악곡으로 사용되었고요.
1: 네.
0: 진작이 그 고려 가요 중에서는 제가 연구한 곡들 중에 그 자하동, 이상곡 이런 곡들을 파생했고 또 경기체가라고 하는 그 한림별곡의 선율에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어요.
1: 네.
0: 그리고 조선 초에 오면 그 세종이 새롭게 만든 음악이라고 하죠. 그 신악 중에 보태평 정대업에 속하는 여러 곡들 이런 곡들도 고려 가요를 차용했는데 그 신악 중에 여밀락과 함께 복례의 정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치아평도 진작 선율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 쓰되 정제 형식에 맞게 선율만 일부 수정한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1: 네네. 네. 저 되게 재밌는 게 아까 고려가요가 약간 선율에 좀 이렇게 좀 유사성 혹은
0: 네.
1: 좀 공통점 이런 게 막 있다고 하셨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제가 고려가요풍 이런 게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 진작이라고 하는 곡은 고려 후기의 곡인데
0: 네.
1: 이게 지금 뭐 이상곡 또 자하동 또 치화평에도 네. 영향을 줬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0: 네.
1: 그 유사한 가사 혹은 선율이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약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0: 네. 그 조선 전기 특히 궁중 악곡들이기 때문에
1: 예.
0: 그 궁중 의식 그 제도나 또는 그 정제의 그 양상에 맞게 이렇게 변화해서 각 곡마다 노래 가사는 바꾸지만 노랫말은 바꾸지만
1: 노랫말은 바뀌는군요.
0: 네, 선율은 거의 유사한 형태로
1: 네.
0: 계속해서 사용했던 것이죠.
1: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음악을 창작하는 방식과는 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옛날
0: 네.
1: 음악을 좀 그대로 활용하는
0: 네.
1: 네, 그런 부분이 지금 계속 나타나는 것 같아서
0: 네.
1: 아 이게 우리 음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성이라는 것이 조선 전기면 조선 전기, 조선 후기면 조선 후기가 아니라 뭔가 더 오래된 옛 것으로부터
0: 맞아요.
1: 왔다는 그런
0: 네.
1: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네.
1: 자, 결국은 진작, 자하동, 이상곡 이렇게 세 곡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최근에 연구를 하신 거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일단은 이 중에서 뭘 먼저 좀 봐야 될까요? 어떤 곡은 뭐 어떤 형태로 되어 있고 뭐 약간 이런 것들 좀 말씀 부탁드려요.
0: 네. 먼저 최근에 연구한 거 먼저 말씀드려보면
1: 네.
0: 그 진작은 원래 그 대학 후보의 1, 2, 3, 4 그러니까 진작 1, 진작 2, 진작 3, 진작 4 이렇게 악보가 따로 이렇게 기보가 되어 있는데요. 그 제가 본 그 이상곡이라는 곡은 진작 4에서 파생된 곡이었어요.
1: 네.
0: 네, 이렇게 그 진작 4에서 이상곡이 파생되었다라는 점은 이미 국문학계 연구에서 밝혀진 지 좀 오래되었고요.
1: 예.
0: 제가 살펴본 거는 그럼 이 이상곡이 진작 4의 선율을 어떤 식으로 파생했는지 그게 이제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1: 네.
0: 네, 먼저 두 곡의 노랫말을 살펴봤더니
1: 예, 예.
0: 그 제가 이 두 곡에 집중한 이유는 그 이 두 곡에 그 신라 향가의 모습이 아주 많이 남아있다라고 국문학자 선생님들이 다 얘기를 하시거든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음악들 중에 고려 가요 중에서도 특히 더 오래된 신라 향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곡이기 때문이죠.
1: 아 정말 그 역사를 거슬러 가면 신라까지 간다는 아 이렇게 너무 비약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괜히 제가 좀 흥분이 되네요.
0: 네 저도 흥분.
1: 네네.
0: 네 이 신라 향가 같은 경우는 가장 좀 특징적인 것이 이제 차사를 쓰는 차사사내라는 게 있어요.
1: 네.
0: 이 차사 조금 쉽게 표현을 하면 감탄사라고 하는데.
1: 아.
0: 이런
1: 네. 거예요.
0: 이런 하는 이런 예, 감탄사가 예. 있죠. 근데 이 신라 향가에서 많이 사용하던 아으라는 이 차사 계통을 이어받아서 이 아으라는 차사가 진작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요.
1: 저 방금

0: 아으 할 뻔했어요.
1: 네. 근데 우리가 네. 보통 아으 할 때 아으 하지 않고 예. 아으 하고 약간 한숨 쉬듯이 이렇게 숨을 아래로 내리죠. 내뱉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사실 제 연구도 아니고 지도 네. 교수님한테 배운 내용인데 아, 이렇게 아으 할 때 이렇게 숨을 내쉬는 것처럼 선율도 가장 기본 형태는 자연스럽게 아래로

0: 이게 좀 뭐야 이거 되게 웃기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음악에 아주 오래 전부터 존재했던 차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작 이상곡 자동 요 어떤 음악적인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관련성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논문에 그게 있던데 이 이상곡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작 자가 누구냐 이런 부분을 또 이렇게 조금 깊이 다루셨던데 이
1: 네,
0: 부분도 좀
1: 맞아요.
0: 궁금해요.
1: 네, 이상곡 같은 경우는 그 직접 악보를 역보해서 진작사와 이상곡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선율이 너무 유사하다는 게 바로 한눈에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이상곡의 작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네, 물론 뭐 다른 곡들도 작자를 모르는 곡들이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국문학계에서 이 이상곡의 작자를 채홍철이라고 볼수 있다라는 의견과 채홍철로 볼수 없다라는 의견이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팽팽히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0: 아직도 풀리지 않은
1: 네,
0: 숙제예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음악을 연구하니까 이거를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진작에서 파생된 곡이기 때문에 이상곡이 진작에서 파생될 때그 방법이 혹시 진작에서 파생된 다른 곡들과 유사한 점이 있다면 그걸 토대로 뭔가 작자를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0: 국문학에서 풀수 없는 숙제는 음악에서 풀어보겠다.
1: 그럼 너무 좋죠. 네.
0: 네. 어떻게 풀어 가셨을까요? 어려운 것 같아요.
1: 네, 이걸 풀겠다 하고 이렇게 처음부터 접근했으면 못 풀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걸 풀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운이 좋게도 몇년 전에 제가 자화동이라는 곡을 먼저 연구를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진작에서 자화동이 파생되는 방법, 그걸 미리 제가 알고 있었죠. 그 상태에서 진작에서 이상곡이 파생되는 양상을 살펴봤더니, 어머, 이건 너무 유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0: 파생시킨 방식이
1: 네.
0: 비슷하다.
1: 그런데 그 자화동은 고려사학지에 작자가 명확하게 채홍철이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작자를 의심하지 않죠.
0: 그러니까 이 자화동을 지은 사람이 채홍철이다.
1: 네.
0: 그런데 자화동은 진작으로부터 파생되었다.
1: 네.
0: 그런데 또 다른 진작에서 파생된
1: 생긴
0: 음악인 이상곡이
1: 이상곡?
0: 있는데
1: 네.
0: 요거는 작자를 명확하게 알수 없었다.
1: 네.
0: 그런데 이 자화동의 음악 파생 과정을
1: 이상곡.
0: 보니 이 유사한 점이 많더라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1: 맞습니다.
0: 이것 또한 채홍철이 작품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음악적으로 유사하다고 해서 작자가 같다? 이렇게 바로 연결짓기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1: 네. 그러면 제가 그 음악적 유사성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앞서 그 진작이 1, 2, 3, 4 네틀로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진작 1, 2, 3까지는 4행 주기 장단을 사용하고, 진작 4는 2행 주기를 사용해요. 근데 진작 1에서 파생된 진작 자화동 1은 모두 4행 주기 장단을 사용하고, 진작 4와 이상곡은 둘다 2행 주기 장단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모곡과 파생곡이 동일한 장단을
0: 장단을 같이
1: 사용한다는
0: 사용한다.
1: 이게 공통점, 첫 번째 공통점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파생 방법 유사하다라고 보기가 좀 힘들죠.
0: 그렇죠.
1: 그렇죠. 근데 두 번째로 보면 악구를 살펴보면 자동, 이상곡 두곡 모두 진작 중에 그 진작이 강과 여부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각계 범에 수록되어 있거든요. 세 개의 강, 정강, 중강, 호강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개의 엽들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엽 중에 가장 중요한 그 대엽이라는 부분이 자아동과 이상곡에서 두 배로 확대된 형태로 나타나요. 네,
0: 그것도
1: 이것도
0: 동일하네요.
1: 네. 그런데 제가 연구했던 또 한림별곡에도 이 특징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 이유도 이두 곡을 파생 방법이 너무 똑같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죠. 네. 그래서

0: 제가 이두 곡의 파생 방법이 유사하다라고 생각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자동과 이상곡이 각각 모곡인 진작이 아닌 각자의 선율을 활용해서 선율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 그러니까 자아동은 자아동의 강 부분에서 또 다른 강 부분의 선율을 다시 한번 변주하고,
1: 같은 곡
0: 네,
1: 안에서요?
0: 곡 안에서. 그런데 이런 형태는 이상곡 말고 제가 아직 살펴본 곡들, 물론 없을 수 있지만, 제가 살펴본 바로는, 다른 곡에서는 이런 방법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1: 자체 곡 안에서 또 이렇게 반복해서 쓰거나 거기서 또
0: 네네.
1: 선율을 따서 쓰거나
0: 네.
1: 그런 방식을 쓰는 것이 자하동과 이상곡은 다 그런 방식을 썼다.
0: 네. 너무
1: 네네.
0: 신기했죠.
1: 유사점이 많네요, 진짜.
0: 네.
1: 네. 그래도 이런 방식이 당시에 좀 보편적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0: 맞아요.
1: 이꼭 채홍철이라는 분만 그런 방식으로 이 곡을 파생시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닐까요?
0: 네, 저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1: 예.
0: 네, 이 방법이 만약 그 당시 고려시대 사람들이 다른 음악을 파생시켜내는 그냥 일방적인, 일상적인 방법이었다면 어쩌지? 그럼 내 연구가
1: 네.
0: 잘못된 연구가 될수 있는데, 그래서
1: 예.
0: 채홍철에 대한 자료를 모두 이제
1: 아이고.
0: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1: 아이고. 끝이 없어요.
0: 네.
1: 네네.
0: 그렇게 찾아봤더니, 채홍철에 관련된 고려사의 기록, 그리고 이제 기존 논문들, 이런 자료들을 쭉 찾아봤더니, 채홍철은 기존 곡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곡을 만들어내는 이런 능력이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죠. 네.
1: 네네.
0: 그런데 이것만 봐서도 사실 조금 더 의심이 들어서,
1: 확신이 아직 안 드는군요.
0: 계속해서 의심을 끝까지 했고, 지금도 사실은 의심을 하고 있긴 있어요. 또
1: 네.
0: 다른 자료가 발견된다면, 제 연구는 또 다시 한번 수정되어야 되겠죠.
1: 예.
0: 또 하나 가장 큰 특징은
1: 네.
0: 그 이상곡의 가사가, 사실은, 남녀 상열지사라고 하지만 이게 남녀 상열지사로 보기도 하고, 뭐 이걸 오히려 반대로 뭐 충신 연주지사 이렇게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로 파악을 하는데, 노랫말이 상당히 현대어로 알아보기 힘든 이런 말들이 있는데,
1: 예.
0: 그중에 특히 불교 용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요.
1: 네.
0: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채홍철은 불교에 심취했었다라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네,
1: 네.
0: 그래서 이점 또한 이상곡의 작자를 채홍철, 불교에 관심이 유독 많았던 이 채홍철로 볼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본 것이죠.
1: 네. 정말 많은 근거를 이제 찾아서 이 이상곡의 작자를 이제 밝히고자 노력을 하신 건데, 물론 말씀대로 앞으로 또 다른 새로운 자료가 나오거나 새로운 학설이 나오면 이제 수정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채홍철이라는 인물이 자하동과 이상곡을 파생시켰다 혹은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0: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 네, 좋습니다. 채홍철이란 분은 음악성이 되게 뛰어났던 분인가 봐요.
0: 네.
1: 곡도 여러 곡 쓰셨고, 또 편곡하는 방식도 상당히 자신만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편곡을 해서 또 새로운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던 분이네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분이지만 또 이런 기회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고려가요와 향악곡, 또 향가로 거슬러 갈수 있는 음악까지 오늘 옛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아이고, 지금까지도 많은 연구를 하셨지만, 앞으로도 또 이쪽 분야 연구 계속 하시고 싶으시다고요?
0: 네,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학부를 연구하는 연구자로 남고 싶습니다.
1: 네. 아유, 좋습니다. 선생님의 이 고학부 연구가 옛날 음악을 우리 현대인이 정말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개가 되어주기를 정말 기대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부산대학교 국악과의 강혜진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마치 정말 암호를 풀어가는 것처럼 또 문헌을 이 문헌 저 문헌 뒤져가면서 옛 악보와 기록 속에 담긴 음악을 연구하는 과정을 오늘 한 시간 동안 따라가 보았습니다. 어렵지만 흥미로운 고학부 연구 덕분에 우리 음악의 역사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음악의 실체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의미에서 이런 옛날 음악 또 분석하시는 많은 학자분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만나는 지식 여행 연구의 현장은 다음 주에도 새로운 연구를 찾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 고려가요 연주단의 이상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 활기찬 한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중국 작가 루쉰의 고향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처음 걸었을 때 사람은 그게 길이 될 줄 몰랐을 겁니다. 그저 걸었을 뿐인데 누군가 그 뒤를 따라 걷고 또 누군가가 그 뒤를 따라 걸으면서 어느새 길이 되는 거겠죠. 희망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도 우직하게 걷다 보면 생기는 것, 그게 바로 희망이니까요. 오늘도 함께 걸어요.

바울 소리의 호흡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 9일 일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혼자였다면 그냥 주저앉았을 자리에서 곁에 누군가 있어서 다시 일어난 경험 다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냥 옆에 있어주거나 같은 방향을 보고 서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생기잖아요. 좀 버틸만 해지죠? 곁이라는 게 참 힘이 센 것 같아요. 오늘 함께 걷는 길에서 곁에 계셔주실 분, 해고 노동자의 투쟁이 지역 노동자를 지키는 재단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뚜벅이 재단의 최윤미 상임이사입니다. 어떤 얘기나

오늘지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 7월 26일이었죠. 고립의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 곁에 머물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고민정거장의 안예슬 대표 이야기 듣고 또 많은 분들이 사연을 주셨어요. 뒷자리 4510 쓰시는 분, 고립이라는 거 청년에게도 고령자에게도 무거운 과제입니다. 사회적 교류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사람과의 대면, 따뜻한 눈인사, 미소가 있는 환대 같은 소소한 관심과 친절이 서로를 위로하기 바랍니다. 하셨고요. 또사님께서는 자신의 고립 상태를 자각한 청년은 외부에 기척을 내고 동시에 지원단체나 개인은 상처 없이 고립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게 최선일 겁니다. 고민정거장에서 갈아탄 모든 기차의 종착지가 행복역.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행복역 너무 예쁜 이름이네요. 저희도 여러분의 문자를 받는 그런 행복역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여하실 번호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와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고요. 다시 듣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함께 걷는 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돼요. 또 재방송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김준모와 여러분의 연주로 행복 물고 온 제비 듣겠습니다.

0: 번개 걷는 사람들. 해고는 한 사람의 일자리만 빼앗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흔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들렸던 당사자가 다른 노동자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해고 노동자의 투쟁이 지역 노동자를 지키는 재단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뚜벅이 재단의 최윤미 상임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어떤 분이 나오셨는지 매우 청취자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직접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1: 네. 저는 뚜벅이 재단 상임이사 최윤미라고 합니다. 저는 안산 반월공단의 한국와이퍼라는 회사에서요. 한 18년 근속했었고요.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이랑 공장 폐업에 맞서서 투쟁을 209명 조합원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그 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뚜벅이 재단에서 해고 실직 노동자 그리고 지역의 취약 노동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한국와이퍼 네. 투쟁 기록을 담은 책 공장이 사라지고 남은 얼굴들을 출간하고 네. 지역 노동자들과 연대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0: 네. 네. 같이 투쟁하시던 분들도 지금 같이 많이 함께하고 계신 거죠?
1: 네. 대다수 네. 209명 이 조합원들 중에 현재는 150명 정도 조합원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네. 209명 중에 150명이면 네.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 와이퍼는 어떤 회사였나요?
1: 안산 반월공단에 있던 일본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0: 앞에 그 유리창 닦는 그거
1: 네, 맞아요.
0: 말씀하시는
1: 와이퍼를
0: 거죠?
1: 와이퍼를 만드는 네. 네, 회사입니다.
0: 네.
1: 네, 오랫동안 국내 자동차 산업에서 거의 국내에서 1, 2위를 다투던 네. 네, 납품업체였고요. 지금 당시에는 노동자 320여 명이 일을 하고 있었고 그중에 한 3분의 2가 여성 노동자들로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0: 네. 아니 그 이사님이 이 회사의 목소리를 이제 대표하시게 됐는데 그게 벌써 오래됐네요.
1: 네, 그렇죠.
0: 네, 얼마나 된 거죠?
1: 제가 2009년부터 노사협의회 노측위원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0: 네.
1: 그러니 한
0: 거의 15년? 지금 네, 15년, 네.
1: 네, 15년. 네.
0: 네. 아니, 지금도 어려 보이시지만 그때 네. 더 어리셨을 거잖아요.
1: 아, 네, 맞아요.
0: 네. 근데 뭐 용감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그때도 지금도 힘이 이렇게 내부에 힘이 있으신 건가요?
1: 그 노측위원회의 노측위원장님께서 당시에 이렇게 임금 협상의 결과를 발표하시는데 제가 좀 질문을 했어요. 네. 회사가 당시에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내던 때여서
0: 네.
1: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했는데
0: 네.
1: 그게 현장에 계시는 노동자분들께서는 되게 신선했었던 것 같아요.
0: 바로 네. 저 사람이야. 우리의 네. 목소리가 되어줄 사람이 저 사람이야. 이랬던
1: 네, 네,
0: 거군요.
1: 네, 네, 네. 별거 아닌 거였지만
0: 네.
1: 사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답답해하고 뭔가 변화가 없는 현장이 힘들었던
0: 네.
1: 분들이 변화에 좀 흐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에게 투표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0: 근데 그때 네. 이제 그러면 내가 대표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셨을 때
1: 네.
0: 그래! 난 할 수 있어 하셨어요? 아니면 어떡하지? 나 그냥 물어본 거였는데 하셨어요?
1: 엄청 당황했죠. 엄청 당황했습니다. 제가 근속 회사 입사한 지 2년밖에 안 됐고 나이도 당시에는 20대였고
0: 아, 네.
1: 네. 그리고 뭐 덩치도 이렇게 작고 이래서
0: 네.
1: 제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었는데요.
0: 네.
1: 어쨌든 투표로 당선됐다라는 거는
0: 네.
1: 책임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0: 네.
1: 해서 공부해서라도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0: 네, 아니 지금 우리 라디오니까 우리
1: 네.
0: 청취자분들은 얼굴은 못 보고 계시고 저는 뵙고 있는데 너무 착하게 생기셔서 그래서
1: 감사합니다.
0: 막 그런 투표를 받고 막 그랬을 때 약간 겁났을 것
1: 네,
0: 같은, 네.
1: 그랬습니다. 예.
0: 그런데 그래도 굉장히 용감하셨어요. 그쵸?
1: 네.
0: 공부해서라도
1: 네,
0: 내가
1: 공부해야겠다.
0: 해야겠다라는 사실 20대에 갖기 어려운 책임감, 그걸 제대로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2022년에 회사가, 이게 잘못된 거였나요? 2022년에.
1: 맞아요. 2022년이에요.
0: 네.
1: 예.
0: 청산 통보를 했다.
1: 예.
0: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상황을 좀 들려주세요.
1: 네.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이제 노동조합 그 임원들을 불러서
0: 네.
1: 청산 통보를 했고요.
0: 네.
1: 사실 그 전에 2020년도, 2021년도에 저희가 회사가 어려워지는 것 같으니 우리도 고통 분담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사람은 해고하지 않는 회사를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고용 안정 협약서라는 것을 노사 간에 합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회사가 어렵지만 그래도 회사랑 우리가 함께 힘합치면 회사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회사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고용 협약서가 만들어진 지 9개월 만에 회사에서 이미 청산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희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고요. 네.
0: 아, 그러면 그때는 약간 뒤통수 맞은 그런 느낌 좀 있으셨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1: 네.
0: 어떤 식으로든 나도 힘을 지금 모으고 있는데 뒤에서
1: 그죠.
0: 정리하려고 준비를 다 했다는 건 굉장히 충격이잖아요.
1: 그렇죠. 네,
0: 네.
1: 맞습니다. 그 배신감은 사실 굉장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였어요. 이게 고용 합의서를 쓰는 과정도 힘들었지만 쓰고 난 뒤에 노동조합이 회사를 위해서 헌신했던 과정은 사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굉장히 궁금했고 왜 차라리 매각이라도 하지, 왜 청산일까? 이런 고민들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예.
0: 회사가 그럼 그 이유를 나중에라도 설명은 했나요?
1: 아니요, 하지 않았습니다. 예.
0: 아니, 막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달이라도 빨리 얘기를 그럼 해주지. 우리가 뭐 준비를 할수 있게. 아니면 어디로 가든가. 뭘 해도. 근데 그 듣기 전까지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합쳐서 이 회사가 내 회사가 아니지만 내 회사인 양. 이렇게
1: 그렇죠.
0: 하고 계신
1: 네,
0: 거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거의 내 회사야. 라는 마음으로 막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제 청산이야. 이렇게 하셨으니까 너무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회사가 이 설명한 이유는 이제 뭐였나요?
1: 회사가 설명한 이유는
0: 네.
1: 경영상의 어려움과 이 지속적으로 적자가
0: 네.
1: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한몇 년간이 있었는데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공장을 계속 운영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들은, 회사 이제 사실 진짜 완전하게 거짓말을 한 거였잖아요. 애초부터 9개월 전에 고용 합의서를 맺을 당시부터 사실은 회사를 정리할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들한테 기만적으로 고용 합의서를 체결하고 그 청산에 대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지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났었죠. 예.
0: 어떻게 보면은 회사가 청산할 시간을 그냥 번
1: 네, 그렇죠. 시간을 번 거죠.
0: 네, 시간을 번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회사가 꽤그몇 위에 드는 자동차 부품 회사였는데 그렇게 계속 적자였던 건 사실인가요?
1: 네, 실제로 재무제표상으로는 적자였고요. 저희가 뭐 뉴스에 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것이 이제 분석을 해보니, 이 기자들과도, 그리고 저희를 도와주겠다고 얘기하셨던 정치권들과도, 이제 그리고 전문가들과도 분석을 해보니, 사실은 일본 본사와의 내부 거래에 의한 의도된 적자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예, 그래서 기획 적자 그리고 기획 청산이란 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0: 특히 외투 기업이 이 한국에 와서 기업을 경영할 때 한국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거든요.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정작 고용 문제 관련해서는 이렇게 아무런 책임 없이 철수하는 이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 고민을 했습니다.
1: 네. 이제 그래서 투쟁이 시작된 거예요.
0: 그렇죠.
1: 네. 네. 가장 먼저 뭐 하셨어요?
0: 네. 사실 이제 제일 어려운 거는 청산 이렇게 발표를 듣는 순간 다 각자 조합원들은 자기 살 길에 대한 고민을 할 거잖아요. 회사가 네. 위로금을 주겠다 회유하기도 하고 이렇게 빨리 돈 받아서 빨리 취직 자리 알아봐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그래도 이곳에서 만들어왔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업을 내보내선 안 된다라고 이제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일부터 먼저 시작했고요. 그리고 다 찾아다녔어요. 요맘때였어요. 딱.
1: 네.
0: 2022년 8월 첫째 주 모두가 휴가를 갔을 때 국회를 다 돌았거든요. 국회 사무실을 다 돌았습니다.
1: 네.
0: 그렇게 국회의원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고용노동부에도 도움을 요청하고 안산시에도 도움을 요청하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그리고 노동조합 이런 분들에게도 계속 연대 요청을 했습니다.
1: 아니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일이 딱 생겨가지고 뭐 회사는 회유를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보통 마음이 같이 있었다가도 난 집안 사정이 있어서 네. 내가 정말 마음은 같이 하고 싶은데 같이 할 수가 없어라는 분이 많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았나 봐요.
0: 네, 예. 저희들은 아주 소수의 그룹이 있었고 240여 명 정도의 조합원 중에 네. 209명이 투쟁을 시작했고 끝까지 한 명도 이탈 없이 마지막까지 마무리했습니다.
1: 중간에 단식 농성 하셨잖아요. 44일 네. 동안.
0: 네.
1: 200명 넘게 같이 하셨어요?
0: 아, 단식은 저 혼자 했습니다.
1: 아니 그럼 네. 단식을 무슨 마음으로 44일을 하셨어요?
0: 사실 이제 단체 협약을 맺을 때도 그러니까 고용안정협약서를 맺을 때도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에 단체 협약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 조항이 없어요. 예, 법적으로 이제 단체 협약을 맺도록 하고 있지만 뭐 임금이나 몇 가지 사안을 제외하고는 단체 협약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 조항이 없어서 사실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이게 방법이 법적으로는 저희가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지역사회나 이 사회의 여론화 하는 것이 지금 외투 자본의 문제를 빨리 알려내고 다시는 우리와 같은 노동자들이 생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여론화 하려면 국회 앞에서 단식을 해야겠다.
1: 아니 우린 보통 이럴 때일수록 밥을 잘 먹어서 힘을 내야 돼. 뭐 이러거든요.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1: 네. 근데 그거보다도 단식을 해서 빨리 사람들에게 이걸 알리는 게 급하다.
0: 네.
1: 가족들이 야단 안 치셨어요? 그땐 지금보다 어렸잖아요.
0: 그렇죠. 어머니한테는 비밀로 했고요.
1: 그러셔야 됩니다. 네. 네.
0: 아이들은 사실 어려서 엄마가 굶는다는 게 뭔지 잘 몰랐던 것 같고
1: 네.
0: 신랑이 좀 고생했죠.
1: 네. 네. 네. 그래도 협조를 해주셨네요.
0: 네,
1: 마음을.
0: 네.
1: 네. 그리고 이제 이듬해 2023년에 조합원 209명이 8개월 동안 공장을 지켰던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공장 사수 투쟁을 하실 때는 실제로 어떻게 하셨나요?
0: 이제 기계가 멈춘 이제 시커먼 공장이잖아요.
1: 네.
0: 거기에 이제 침낭을 깔고 전기장판을 이제 깔고 잠을 청하면서 이 24시간 상교대제로 운영을 하면서 공장을 지켰죠. 비우는 순간 우린 쫓겨나는 신세가 되기
1: 네.
0: 때문에 거기에서 밥도 해먹기도 하고
1: 네.
0: 네, 같이 지냈는데요. 저희는 되게 나이가 한 4, 50대 저희들 50대 초반이 평균 나이대예요. 대부분 집안의 가장이시고
1: 네.
0: 책임을 지시는 분들이 아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1: 네.
0: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저희는 그런 순간들이

0: 있을 때에 단 한순간도 저희들끼리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루도 저희들끼리 잔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지역에 연대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자주 찾아주셨고, 외롭지 않도록 매일 공연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맛있는 밥을 갖다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동자의 권리는 지키지 못했지만, 어쨌든 인간의 존엄성은 지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찾아주신 분들 덕분에.
1: 근데 조금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 게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공장은 원래 기계가 돌아가야 살아있는 곳이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기계가 멈춘 공장에서 잠을 자고 공장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그 온기를 느끼기 어려운, 그러니까 공장이 살아있지 않은 온기를 느끼기 어려웠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모두 같이 해주고 공연을 열어주고 그랬으면 오히려 그 공장에서 온기를 느끼셨을 것 같아요.
0: 네, 저희는 모여서 맨날 한게 노래 부르고 게임하고 이렇게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지냈어요.
1: 그러니까 처음으로 기계는 멈췄지만
0: 네.
1: 오히려 그 관계, 사람과 사람의
0: 맞아요.
1: 관계는 살아 있었던
0: 네.
1: 그런 시간이네요. 아니 근데 나중에 일본까지 가셨는데
0: 아, 네.
1: 일본 어떻게 가셨어요? 뭐 하셨어요?
0: 아, 네. 일본은 이제 저희 본사가 일본에 있어서 일본에 찾아가게 된 거고요. 일본의 본사 앞에 가서 저희들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이제 촉구하고 요구하는 활동을
1: 한국말로요? 한국말로.
0: 한국말로 했는데 전달이 안될 거기 때문에 저희들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1: 아, 그분들이 일본말로?
0: 일본 분들이시고 일본말로.
1: 그러면 이제 우리 상임 이사님은 옆에서 밥 해주고요?
0: 아, 아니요.
1: 어떻게,
0: 그런 건 아니고.
1: 노래하셨어요?
0: 아니, 제가 한마디 하면, 뭐, 저희가 한마디 하면, 통역해주시는 일본 활동가 분들이 한 네다섯 마디 정도로 이렇게, 그 일본 사람들 정서에 맞게, 일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명해주시고, 저희들보다 더 절박하게 얘기해주시고, 그렇기도 했어요. 제가 2차 원정투쟁이 2월달, 3월달에 진행됐었는데요. 진짜 추웠거든요. 근데 그날, 일본의 활동가 분들이 다 모이셔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데, 당시에 저희가 앰프가 없었어요. 근데,
1: 그럼 그냥 생목으로 소리 지르셨어요?
0: 그럴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 앰프를 가져오신대요. 알고 봤더니, 오사카에서 일본 활동가 한 분이, 70대 되시는 일본 활동가 한 분이 밤새도록 운전을 하셔서 앰프를 갖다 주신 적이 있어요. 이게 수백 킬로 정도 되는데, 2, 300 킬로 정도 되는데, 네.
1: 아니, 어떻게 보면 생판 모르는 분이잖아요.
0: 그렇죠, 맞아요.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연대할 수 있고 같은 마음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어떤 투쟁이었던 것 같아요. 네.
1: 마음에는 엄청 큰걸 얻으셨겠어요. 그죠?
0: 그렇죠, 네.
1: 그리고 이제 그 투쟁이 2023년 8월에 노사 합의로 일단락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정말 독특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개인 위로금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사회적 고용기금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아니, 이제 이거가요.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뭔 생각이야? 그러지
0: 네,
1: 않았어요?
0: 맞아요.
1: 뭔 생각이야? 뭔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이랬을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1: 무슨 생각하셨어요?
0: 사실 청산을 막을 길은 사실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 투쟁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 조합원들이 생계 지원금이나 혹은 앞으로 취업할 수 있는 취업 위로금을 받고 끝내는 방법과, 또 하나는 소수가 남아서 투쟁을 끝까지 이어가는 방법이죠. 다른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209명의 조합원들이 끝까지 함께 끝낼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거 한 가지와, 그리고 하나는 저희가 이게 우리들의 투쟁이 아니었거든요. 너무 많은 연대와 지지를, 연대와 지지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투쟁을 우리들의 어떤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승리로 만들 수 있는 길은 없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투자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형태로 사회적 고용기금을 출연하게끔 해서, 그것이 한국 와이퍼 노동자.

0: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전체 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했던 것
1: 함께 연대해 준 사람들
0: 네.
1: 모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0: 네.
1: 어떻게 이렇게 큰 생각을 작은 몸에 단식을 44일을 하시면서 그 몸에 어떻게 그렇게 큰 생각을 담으셨어요?
0: 아니,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정말 그 정도로 사랑과 애정을 너무 많이 받아서요. 그 조합원들이 이게 조합원들 이해와 동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받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
1: 받으면서 마음이 더 커지셨나 봐요. 네. 그렇게 해서 뚜벅이 재단이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음악을 한곡 듣고 뚜벅이 재단 얘기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요 자매, 우리 함께 걸어요. 듣겠습니다.

0: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을 듣고 계십니다.
1: 민요자매 우리 함께 걸어요 들으셨습니다. 오늘 뚜벅이 재단의 최윤미 상임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뚜벅이 재단 뚜벅뚜벅 걸어간다. 뭐 저는 그냥 그렇게 느리지만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굳게 묵묵히 걸어가겠다. 뭐 이런 거일 것 같아요. 맞아요? 이사님?
2: 네, 맞습니다.
1: 근데 제가 질문이 있어요. 만약 변화를 누군가가 더 빨리 만들 수 있어 그럼 부릉이 재단으로 바꿀 마음 있으세요? 부릉부릉 차 타고 빨리 갈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더 빨리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니야 천천히 갈래 이런 마음이세요?
2: 아, 혹시나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는 그냥 천천히 갈래요.
1: 네 맞습니다. 네. 모두가 같이 가는 네.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제 이 뚜벅이 재단이 2024년 6월에 정식으로 문을 열었고 여기서 상임 이사를 맡으셨는데 이게 어떤 역할인 건가요?
2: 아, 네. 네. 저는 이제 재단 사업을 기획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해고 실직 노동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네. 상담이나 법률 노무 지원을 연결해주는 사업도 네. 하고 있고 지역 노동자들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을 만나서 협력체계를 만드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매달 진행되는 노동자 모임이 저희들한테 가장 소중한 어떤 행사인 것 같아요.
1: 네. 뭐 아무래도 한국와이퍼의 그 해고 노동자 여러분을 지원하는 일 이게 어쩌면 그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일일지도 모르는데 어떤 지원이 지금 되고 있나요?
2: 아, 네. 저희가 이렇게 그 재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노동조합 이력이더라고요. 그것이 그렇게 걸림돌이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조합원들은 자신이 투쟁했던 것이 자기 삶의 굉장한 자랑거리였는데 네. 이게 취업할 때는 감춰야 된다는 게 너무나 상처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면접 교육을 준비했어요. 아, 노동자 모른다고 하자, 다 같이. 우리는 취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것이 중요한 투쟁이다. 우리는 청산을 막는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살 길을 만드는 투쟁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면접 교육을 시작으로, 맨 처음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면접 교육을 시작으로 대부분 이 노동자 우리 조합원분들이 한국 와이퍼보다 더 안 좋은 곳으로 취직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열악한 곳으로 가게 되는데 뭐 통근 버스가 없는 회사에 다니면 통근 버스 수당을 조금 많이 다니고 뭐 한 번 정도 네, 지원해 준다든지 네. 산재를 당하면 위로금을 아주 소액이라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일상에서 자신들이 외롭게 있지는 않게 네. 이제 우리 한국와이퍼 투쟁 기풍을 살려서 그렇게 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어떻게 보면 사실 그때 일이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자아의 큰 힘이 됐는데
2: 네, 그렇죠.
1: 그 부분을 아니라고 네. 하면서 취업을 하려니까 매우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1: 네, 네. 눈물 나고 그런데 또 그걸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셨네요. 보니까 또 안산과 시흥 지역의 다른 취약 노동자들 지원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2: 네. 이건 뭐 당연한 거지 싶어요.
1: 연대를 해주셨으니까.
2: 예, 예, 당연한 거고 네. 저희 기금이 만들어진 출발이기도 해서요.
1: 네. 예. 사실 저는 이제 이런 내용을 접하면서 최근에 뭐 그런 일이 지금 밖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커다란. 유통회사에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 그 회사는 이유가 뭐였을까 뭐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지는데 보니까 뭐 안산 지역 여기뿐 아니라 구미 지역과도 연대를 하고 계시고

0: 옵티컬 하이테크 조합원들과는 저희가 투쟁 시기도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되게 연대 많이 했었고, 그분들이 얼마나 어렵고 외로울지를 잘 알고 있어서 저희들은 곁을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가장 먼저 어떤 얘기 하시나요? 네.
0: 가족 이야기도 하고요.
1: 네.
0: 사실은 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투쟁하는 이유들이 이 화가 나서가 아니거든요.
1: 아니죠.
0: 우리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지켜야 돼서 투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래서 투쟁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보다 막 우락부락하지가
1: 다들 이렇게
0: 네네네.
1: 마음에 사랑이 있으신
0: 네.
1: 분이더라고요.
0: 그게 없으면 사실은 이렇게 투쟁을 이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1: 네.
0: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확인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위로하고, 또 필요하다면 같이 모금 운동도 진행하고, 그것으로 이제 생계 지원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하여튼, 옵티컬 하이테크 조합원들과는 끝까지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1: 그 사랑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또 해고 노동자들이랑 소그룹 모임도 하신다고요. 그건 어떤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어려움을.
0: 네.
1: 네.
0: 실제로 나이가 좀 일정 부분 찬 다음에 새로운
1: 네.
0: 일터에 간다란 것도 쉽지 않고, 굉장히 열악한 사업장으로 간다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혼자서 취업의 과정도 고군분투인데요. 취업해서도 사실은 이제 그런 열악한 사업장들이 노동법이 잘 지켜지지도 않고, 잘 몰라서 당하기도 하는데요.
1: 우리
0: 하여튼.
1: 이사님 속상하셔가지고 눈물이
0: 네. 하여튼.
1: 났어요. 네.
0: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전문적인 어떤 상담과 지원을 해주려고 해고 노동자 소모임,
1: 네.
0: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이 안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그리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걸 책으로
0: 네,
1: 엮으셨더라고요. 네, 공장이 사라지고 남은 얼굴들. 좀 많은 분들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책에 보니까 돌봄을 첫 번째로 꼽고 있는데, 어떠세요?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그 돌봄의 마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0: 저희가 예를 들면 저희가 해고를 당하고
1: 네.
0: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1: 네.
0: 청소노동자 모임이 결성이 됐어요. 거기에 저희가 율동을 지원, 공연, 율동 공연을 이렇게 해드리기도 했는데, 저는 이렇게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 그렇게 진심 어린 어떤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 게 훨씬 더, 제가 투쟁했을 때도 그랬고, 그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계속 저희 조합원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신의 곁을 내줄 수 있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음악을 한곡 들을게요. 우리 이사님 눈물 좀
0: 아,
1: 닦으시라고. 네. 천향의 발걸음 듣겠습니다.
0: 네.

0: 선향의 발걸음 들으셨습니다. 지역 노동자를 지키는 재단, 뚜벅이 재단의 최윤미 상임이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지역으로도 많이 넓히셨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일본어를 배우셔서 일본으로도 가실 것 같은데, 어디까지, 어떤 곳까지 함께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으세요?
1: 저희는 가장 힘들고 열악하고 가장 어려운 곳에 놓여 있는 노동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꿈꾸고 있고요.
0: 네.
1: 국제적으로도 사실 그런 고민하는 분들이 계세요.
0: 그래서
1: 저희 투쟁을 연대해 주셨던 일본의 활동가 분들도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노동조합이 없고 개별 비정규직이거나
0: 네.
1: 굉장히 열악한 이제 그 보이지 않는 노동에 종사하신 분들을 이렇게 조직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신데 그런 분들과 계속 연대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면은 이게 외국의 어떤 좋은 모델, 뚜벅이 재단의 모델이 있나요?
1: 아 뚜벅이 재단 같은 모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진 못했어요.
0: 그렇군요. 네. 아마 이제 세계에서 뚜벅이 재단을 모델로
1: 아 감사합니다. 네,
0: 많이들 배우러 오실 것 같아요. 투쟁 당사자에서 지금은 재단을 이끄는 그런 입장이 되셨는데 뭐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느낄 때 뭐가 크게 달라졌다 이런 거 있으세요?
1: 글쎄요. 그 투쟁하면
0: 네.
1: 밥이 생각이 많이 나요. 제가 단식을 해서 곡기를 끄는 것도 계기고 연대 오신 분들과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이 한 솥밥을 같이 먹었던 것들이 굉장히 큰
0: 네.
1: 기억인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밥을 같이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0: 그게 우리가 어릴 때 몰랐는데 네. 참 중요하죠.
1: 네, 엄청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밥을 먹으면서 맺는 관계들이
0: 네.
1: 알게 모르게 굉장히 소중한 관계.

0: 드리더라고요.
1: 그리고 네. 밥을 안 먹은 관계랑 확실히 달라요. 네, 뭔지 모르겠어요. 네. 다릅니다. 그리고 밥을 같이 먹으면 확실히 식구의 어떤 네. 그런 마음이 더 커지는 것 네. 같고요. 좀 많이 넓히고 뭐 그렇게 하려면 이 재원을 확보하는 게 되게 큰일 아닌가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이거 어렵지 않으세요?
0: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 그 뚜벅이 재단이라고 치시면요. 홈피에 네.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네. 네, 그럼 많이들 뚜벅이 재단으로 검색을 하셔서 네.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해고로 좀 막막한, 먹먹한 그런 분들 많으실 텐데 그분들에게 그래도 다정한 손길 같은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0: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이 당신이 잘못해서 생긴 어려움이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한국 사회 산업 구조의 문제이고 변화해가는 흐름에서 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혼자만 겪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꼭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얘기하시고 그 같은 경험을 나누고 있다는 걸 꼭 확인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것이 생각보다 상당한 용기를 줘요. 그래서 꼭 이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마음이 드시면 꼭 도움을 요청하시고 뚜벅이 재단으로 오셔도 됩니다.
1: 이 얘기는 뭐 해고 노동자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절대 혼자가 아니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고 도움을 청할 곳이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다 알면 참 좋겠네요. 한 사람의 투쟁이 여러 사람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배웠어요. 단식 때문인가요?
0: 그렇지. 단식은 하시면 안 돼요.
1: 네. 해보신 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그건 권하지 않으신답니다. 네, 뚜벅이 재단의 최윤미 상임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사계 들으셨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뚜벅이 재단의 최윤미 상임이사님 만났는데요. 한 사람의 투쟁이 끝내 여러 사람을 지키는 자리로 확장되는 걸 보면서 함께 걷는다는 게 참 힘이 센 거구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혼자 걸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텐데 곁을 지켜준 사람들

있어서 가능했던 거잖아요. 청취자 여러분 곁에도 함께 걸어줄 친구가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하기로 해요. 살타첼로의 진도아리랑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함께 걸어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이제는 정말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나는 건 위험해졌을 만큼 한반도의 여름이 뜨거워졌는데요. 불과 30년 전 1990년대까지만 해도 집에 에어컨이 있는 경우는 흔치 않았었죠. 선풍기만 있어도 그럭저럭 여름을 견딜만 했고 그 선풍기마저 아껴서 틀던 그 시절 우리의 땀방울은 주로 부채바람이 식혀주곤 했는데요. 옛날 어느 이름 모를 이가 부채를 선물로 받고 쓴 시조가 있습니다. 부채 보낸 뜻을 나도 잠깐 생각하니 가슴에 붙는 불을 끄라고 보냈는가 눈물도 못 끄는 불을 부채라서 어이 끄리. 그러고 보면 부채가 아니라 성능 좋은 에어컨으로도 마음속 열기는 식힐 수 없는 거겠죠. 여름이 더 길고 더 뜨거워졌다 해도 마음속엔 불 붙을 일 없도록 시원한 풍류로 식혀드릴게요.

8월 9일 일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조순자의 노래 여창 가곡 우조 이수대역 간밤에로 출발합니다.

0: 조순자의 노래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간밤에 함께 들으면서 8월 9일 일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국악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어요.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 풍류가 좋다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로 바로 찾아오실 수 있어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인데요.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도전해 주세요.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푸짐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흥겨운 가락 외침으로 함께 들어보실까요? 자, 들어갑니다.
1: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네, 감사합니다. 우리 프로를 위해 항상 멋진 선물 후원해 주시는 모든 식구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귀한 사연 우리 청취자님 많이 보내주세요. 잠시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윤혜석 가시도 친 붉은 장미님 여러 곡의 신청곡 보내주셨고요. 재방송 때 보내주셨네요. 우리 이배님 1부를 못 들어서 풍요 사전을 놓쳤어요. 어제도 재방송 때 들었는데 오늘도 하하하 라고 또 웃음소리 또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항상 본방송 놓치시면 재방송 들어주시는 우리 이배님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힘이 납니다. 힘! 네. 그리고 우리 승승장군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말 뜨거웠네요. 곧 여름이 지나가면 이 뜨거웠던 여름이 그리울 때가 오겠죠? 여름이 가기 전에 여름을 잘 즐겨야겠어요. 오늘도 편안한 풍류 음악과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 승승장군님 말씀처럼 무더운 여름이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추운 겨울이 또 찾아오면 또 이 계절이 그리워지겠죠? 우리 편안한 풍류로 다 같이 더위도 함께 이겨보시게요.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퉁소의 이생강, 이생강류 퉁소 산조입니다. 퉁소는 대금과 달리 세로로 부는 전통악기이죠. 단소랑 모양은 비슷하지만요. 대금처럼 굵고 음폭이 커서 저음을 장엄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속악에는 주로 독주악기로 많이 쓰인답니다. 오늘은 전주산 명인의 가락을 잇고 있는 이생강의 연주로 함께 감상하시고 저는 노랫말 봄풀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요즘은 여름을 위한 기능성 섬유들도 많이 개발됐지만 전통적으로 여름철 옷감하면 단연코 모시가 최고였죠. 모시는 모시풀에서 얻은 천연 섬유로 옛날엔 모시풀을 기르는 것부터 옷감을 짜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간의 수공업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모시풀에서 바로 기다린 실이 나와주는 게 아니니 잘게 쪼긴 모시오를 잇고 또 이어서 긴 실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을 흔히 모시를 삶는다고 얘기했는데요. 잘게 쪼개진 모시오의 끝을 맞대고 하나로 합쳐질 때까지 열심히 비벼가며 꼬는 작업이었죠. 그렇게 모시를 삶는다고

섬섬옥수로 득금 마조 잡아 배부처 이으리라 저 모시를 우리도 사랑 그쳐갈제 저 모시같이 이으리라. 여기서 호치 단순이란 하얀 이와 붉은 입술을 뜻하는 사자성어인데요. 모시가 끊어지면 흰 이와 붉은 입술로 이리저리 빨아서 고운 손으로 두 끝을 마주잡고 모시를 잇겠다는 얘기고요. 우리도 사랑이 식어갈 때면 저 모시를 잇듯 다시 이어가자는 얘기죠. 작자 미상의 이 시조는 여창가곡 편수대엽의 둘째 바탕 노랫말로 불려왔습니다. 오늘은 이 노래를 이준하의 목소리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여창 가고 개면조 편수 대엽 모시를 오늘 노랫말 봄풀이에서 함께 풀어보고 이준아의 목소리로 감상했습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잠시 후 2부에는 푸짐한 선물이 걸린 2부 첫 곡 맞히기 이벤트가 계속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첫 곡 맞히기가 아니라 악기 맞히기로 진행할게요. 2부가 시작되고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악기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와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로 모두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럼 먼저 1부 마지막 곡으로

0: 1층만 놀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올라가 별이나 한번 따보세요.
1: 거초대.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용우의 풍류가 좋다. 오늘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오경희의 가야금, 성금 연휴 가야금 산조, 진양조부터 엄머리였습니다. 오늘 2부 악기 마치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지난주 2부 때 보내주신 참여 사연입니다. 지난주는 좀 엄청 쉬웠죠? 요번 주도 우리가 잘 아는 전통악기라 금방 아셨을 거예요. 윤혜석 가시도 친 붉은 장미님, 정답 청춘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희배님, 이희완 청춘가입니다요. 네, 부른 소리꾼도 알려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영미님, 청춘가. 네, 딩동댕 맞았어요. 그리고 승승장군님, 경기민요 청춘가군요. 잘 즐겼습니다. 네, 지난주 정답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잘 챙겨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지난주 남청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선정되신 분께서는 저희 방송 시간 중에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문자로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이어갈게요. 철현금의 유경화, 대금의 이용구, 장구의 김태형의 연주로 대금 철현금 이중주 산주합주 감상하시겠는데요. 대금은 우리가 잘 아는 전통 관악기고요. 철현금도 전통 악기이긴 한데 근대에 들어 김영철이란 줄타기 명인이 개량해서 만든 현악기의 일종입니다. 약 24분의 여유롭고 감미로운 소리로 감상하시고 저는 풍요사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아이고, 왜 풍류방에 늦지 않았느냐? 아이, 왜 여태 집에 있는 거요?
1: 아버지, 이번 주는 풍류방이 여름방학이라 안 가요.
0: 아이, 그랬구나. 미안, 미안. 아, 풍류방에 못 가서 우리 청이가 아주 심심하겠어.
1: 심심한 건 아닌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빨리 가고 싶긴 합니다. 지지난 시간에 배운 가곡 두 곡에서는요, 그 음악적 특징을 본떠서 지름 시조가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아, 그럼 지난 시간에 배운 가곡 중거는 비슷한 특징을 가진 시조창이 없는지 궁금해졌거든요. 다음에 꼭 물어보려 했는데 하필 여름방학이라 못 물어보고 있어요.
0: 아이, 그렇구나, 우리 청이. 아이, 그럼 그렇게 궁금하면 풍류방이 계약하기 전에 아, 우리 풍류어 사전을 함께 펼쳐보는 것이 어떻겠냐? 네, 오늘도 풍류어 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그동안 가곡의 제목에는 그 악곡의 음악적 특징이 담겨있는 경우가 많다는 걸 평거, 두거, 중거 이 세 악곡들로 잘 살펴봤었죠. 평거는 높지도 낮지도 않은 평이한 음으로 시작하는 노래로 이런 특징을 본떠서 평시조가 만들어졌고요. 두거는 머리를 든다는 제목 뜻처럼 첫 머리가 높은 음으로 시작되는 노래로 그런 특징을 본떠서 만들어진 시조창은 지름시조였죠. 그리고 중거는 중간을 든다는 제목 뜻처럼 초장 중간에 높은 음이 나오는 노래였는데요. 이 중거의 음악적 특징을 닮은 시조창도 역시나 있었습니다. 바로 중허리시조인데요. 가곡 중거가 초장 첫 장단의 중간을 높게 들어 소리를 내는 것처럼 중허리시조는 초장 셋째 장단 첫 박을 높게 질러 낸답니다.

변진 심의 노래로 중허리시조 성불사의 밤 함께 들었습니다. 가곡에서 중간을 트는 중거처럼 첫머리 말고 중간 허리 부분을 높이 지르는 시조창이 바로 중허리시조였네요. 8월 9일 일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윤문숙 외 여러분의 연주 가진의상 중 상령산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우리의 국토를 일러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하는데요. 외국 여행을 다니다 보면 정말 우리 국토가 금수강산이란 실감이 납니다. 국토 70%가 산으로 되어 있어서 다니는 곳마다 산의 아름다운 자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너무 높거나 깊어서 사람을 질리게 하지도 않죠. 그렇다고 너무 얕아서 산인지 들판인지 구분 안 갈 정도도 아닌 적당한 높이에 아담한 곡선을 만들고 있는 우리 국토가 왜 삼천리 금수강산인지 실감납니다. 거대한 벌판처럼 끝없는 들판이 지루하게 이어지는 곳도 없고요. 끝없는 협곡이 계속돼서 위협되는 것도 없습니다. 들판을 가로질러 가다 지루할 때쯤이면 어느새 계곡물 낀 멋진 산 하나를 만나게 되고요. 아무리 험한 산이라 해도 가는 곳마다 신비로운 절경이 요소요소 보이는 땅이 우리 삼천리 금수강산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의 산책길은 바로 그런 땅에서 태평성대를 꿈꾸는 노래, 가곡 태평가 들으며 시작합니다. 이동규, 강숙현 두 분의 노래입니다.

이려도 태평성대 저려도 성대로다. 유지 1월이요 순지 건곤이로다. 우리도 태평성대니 놀고 놀려 하노라. 가곡 태평가 들으셨는데요. 이동규, 강숙현 두 분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우리 국토 삼천리 금수강산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요즘 휴가철이라서 일상을 떠나 이곳저곳 여행하시는 분들 많으시리라 짐작되는데요. 삼천리 금수강산, 우리 땅의 아름다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우리 산하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계시리라 생각돼서 오늘 국토 이야기로 산책길 시작했습니다. 국토 70%가 산이라서 어딜 가나 눈을 돌리면 우리 산의 아름다운 자태를 만날 수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감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디서나 산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아래쪽 경관을 바라보면서 좋은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는 경험이 깊은 추억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 산이 너무 높거나 깊어서 사람을 질리게 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너무 얕아서 산인지 들판인지 구분 안 갈 정도도 아닌 그런 적당한 깊이와 높이를 가지고 있죠. 또 어딜 가나 계곡이 있어서 맑은 물도 풍성하죠. 그야말로 삼천리 금수강산이란 말이 실감이 납니다만 요즘 날이 많이 더워서 그 삼천리 금수강산이 너무 뜨겁습니다. 어제 입추도 지났으니 이제 기온이 좀 진정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 라디오로도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이 제공하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악산책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청취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은 일주일 동안 다양한 코너도 함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화요일에 음악 문화의 여백, 수요일에 열릴 무대 펼칠 소리, 목요일에 이 시대의 예인, 금요일에 생각의 향기와 같은 코너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창작한 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그리고 일요일은 전곡 감상 코너 전해드리는 순서 마련돼 있습니다. 오늘은 국립국악원 줄풍류 음악 전곡을 듣는 순서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전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입니다. 긴 길의 음악이나 하나의 음반에 담긴 전곡의 음악을 모두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국립국악원이 지난 2011년에 근현대 국악 기록 시리즈 첫 번째로서 국립국악원 줄풍류란 이름으로 제작한 영산회상 전곡을 들어보는 순서로 마련했습니다. 국립국악원은 우리 전통음악으로서 좋은 음질로 제작하여 영구 보존할 수 있는 기록 매체를 통해 후대의 음악을 전승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난 2011년부터 근현대 국악 기록 시리즈 제작을 시작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제작된 음반이 국립국악원 줄풍류란 이름으로 현악 영산회상 전곡 한바탕이 나왔습니다. 국립국악원 근현대 국악 기록 시리즈 첫 번째 성과물. 이 작업에 참여한 분들은 2011년 당시 국립국악원의 김호성, 정재국, 최충웅의 원로사범들이죠. 그리고 당시 국가무형유산 대금정악 보유자 조창훈, 명인 이렇게 네 분이었는데요. 이들이 함께 연주하는 영산회상을 들을 수 있고요. 특별히 이 음반은 SACD 방식으로 제작해서 국제 표준 레코딩 코드 번호도 부여받음으로써 국제적으로 한국 음악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실 현악 영산회상 전곡은 단소와 피리, 가야금, 대금 이렇게 넉대의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인데요. 지난날 우리 문인들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너 대의 악기로 영산회상을 연주하면서 음악을 통해 공동체적 결속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들으실 영산회상이 바로 그와 같은 정경을 드러내는 연주가 아닐까 합니다. 20박 한 장단으로 연주하는 상령산과 중령산, 10박 한 장단의 세령산과 가락더리, 그리고 도드리 장단으로 연주하는 상현도드리, 하현도드리, 연불도드리, 타령장단의 타령과 군악 이렇게 9곡 전곡이 55분 30초 동안 연주되는데요. 통상 현악 영산회상 전곡을 연주하는 시간이 연주자들마다 조금씩 속도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45분에서 1시간 가까이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연주는 비교적 느린 속도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55분 30초 동안 전곡 들을 수 있습니다.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더리, 상현도들이, 하현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까지를 김호성의 단소, 정재국의 피리, 최충웅의 가야금, 조창훈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더리, 상현도들이, 하현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으로 이어진 현악 영산 회상 전곡을 55분 30초 동안 듣고 오셨는데요. 김호성의 단소, 정재국의 피리, 최충웅의 가야금, 조창훈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국립국악원이 지난 2011년부터 근현대 국악 기록 시리즈 제작을 시작했는데요. 그 첫 번째 성과물로 만들어진 국립국악원의 줄풍류란 이름이죠. 현악 영산 회상 전곡을 슈퍼 오디오 CD, SACD 방식으로 제작했습니다. 이 녹음에 참여한 분들이 2011년 당시 국립국악원의 김호성, 정재국, 최충웅 원로사범과 당시 국가무형유산 대금정악 보유자 조차

명인 이렇게 네 분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에서 오늘은 국립국악원의 근현대 국악 기록 시리즈 첫 번째 성과 국립국악원 줄풍류 영산회상 전곡을 듣는 순서로 전해드렸고요. 전곡 감상 코너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 12가사의 하나 길군악 들어보려고 합니다. 길군악이란 제목은 뭔가 길을 가면서 하는 행악의 느낌을 지니고 있는 길 위의 음악이란 제목이 아닌가 합니다. 지난날에 이 곡은 단일 행자를 써서 행군악 또 길로자를 써서 노요곡 혹은 행로곡이라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창배의 가창대계를 보면 산놀이 들놀이를 나가 걸으며 노래하는 곡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서 길군악의 길이란 이름이 공간과도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곡의 첫 시작이 오날도 하 심심하니 길군악이나 하여를 보자 이렇게 되는데요. 노래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감정이입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남녀가 말다툼을 했는지 남성이 여성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노랫말 속에 어이없다 이년아 말 들어를 봐라 이런 내용이 자꾸 나오고요. 남성이 가소 가소 자네 가소 자네 가다서 내 못 살랴 라고 한다든지 눈비 찬비 이슬 맞고 서 있는 늙은 소나무 짝을 잃고 홀로 섰나 이런 노랫말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가사 길군악 듣겠습니다. 김경배의 노래입니다.

참.

0: 알아.
1: 가사 길고나악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경배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5장 노랫말 중에 남의 딸이 너뿐이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남녀 사이에 뭔가 다툼이 있었던 듯하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기를 눈비 찬비 이슬 맞고 서 있는 늙은 소나무, 짝을 잃고 홀로 서 있다 이런 방식으로 감정이입을 시켜 바라보는 시선도 함께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으로 고려시대부터 연주되어 온 당악곡의 하나 낙양춘 듣겠습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려시대의 보허자와 함께 당악곡의 하나로 유입이 돼서 오늘날까지 연주되고 있는 음악 낙양춘 아명으로 기수영창지곡 들으셨는데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궁중정제의 하나 순조대의 효명세자가 창사를 만든 작품 춘행무 반주음악 감상하시겠습니다. 춘행무

그분은 화문석 돗자리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혼자 추는 동무에 속하죠. 봄날의 꾀꼬리가 지저귄다 하는 뜻의 춘행전이 원래 제목인데요. 효명세자 대리청정기에 만들어졌습니다. 효명세자가 자신의 모친 순원 왕후를 위해 만들어서 1828년에 연경당에서 초연된 춤입니다. 오늘 춘행전 반주음악 듣겠습니다. 이준하의 창사, 정재국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춘행무 반주 음악 들으셨는데요. 이준하의 창사, 정재국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두거 뒷매예입니다. 뒷매에 떼구름지고 앞내에 안개로다. 비 올지 눈이 올지 바람 불어 진설이 칠지 먼데 임 오실지 못 오실지 개만 홀로 짓더라. 조순자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뒷매에 떼구름지고 앞내에 안개로다. 비 올지 눈이 올지 바람 불어 진설이 칠지 먼데님 오실지 못 오실지 개만 홀로 짓더라. 여창가고 개면조 두거 뒷매에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조순자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궁중정제 춘행무에는 아름다운 춤사위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화전태란 춤사위가 있습니다. 꽃화 앞전 모양 태자를 써서 화전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과 태도가 달라지는 걸 연상하면 화전태의 모양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른발을 딛고 왼발을 살짝 들어 올리고 발을 바꾸어 반복하는데요. 얼굴에는 살짝 미소를 머금는 모양을 화전태라고 합니다. 우리가 꽃 앞에 서면 그 아름다움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궁중정제 춤사위에서도 그 미소가 나옵니다. 요즘 날은 덥지만 그래도 여름꽃이 한참 좋습니다. 꽃 앞에서 살짝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 여유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넉넉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0: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일목에 붙였으니 대대문짝이 날 것이오. 뒤에 주산 바라보니 도인성이 미쳤으니 대대장수 할

살든지 또 다 버리고 동네 방네를 무해놓고 저 멀리 가자.

솜솜 옥지 가고 풍선화를 따다가 우리 언니 뭘 얼른 보고

0: 세보이요.
1: 아,

연거라 이감이 저거 나를 못

0: 도련님이 그제야 말을 하되
1: 사또께서 동부승지당 상하야 내 집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단다. 그리하여 나는 내일 내행 매시고 올라가라니 이를 장차 어찌 쓰면 좋겠느냐.
2: 도련님 댁은 경사나 쓰구려. 아, 절도로 가자 하면 아니나 갈까 하고 미리 방파막이로 오시는구려. 여필 종부라니 천리라도 따로 가고 말리라도 따로 가지요.
3: 아이고 저 말이 사람 뭐 아니 상할 말이로구나. 너를 데려가게 생겼으면 이리 하겠느냐. 내 아에 들어가 네 사정을 품고하니 미장전 아이가 부목을 따라와 기생작처 보였단 소문이 원근에 남자하면 장가도 못 가고 사당 참여도 못하고 노력으로 늙는다 하니 아무리 생각하여도 후기를 둘 수밖에 수가 없다.
2: 후기라니? 아니 그럼 이별하자는 말씀이요?
1: 이별이야 되겠느냐마는 당분간은 너와 나와 갈려 있을 수밖에 수가 없다.
0: 춘향이가 이 말을 듣더니만은 어여쁜 얼굴이 붉으락 허여지며 이별을 쳐들을 내는디 바람!

이거

조상모는 아무 물색은 모르고 가만히 앉아 들으니 울음소리가 나거늘. 아이고, 저것들 벌써부터 사랑 싸머네 그리야. 사랑 싸만 줄만 알고 싼 말로 나오는디. 준양 모친이 나온다. 준양 어머니 나와.

벌쩡 열고 방으로 뛰어 들어가 주먹 쥐어 따라 주르며 내 연연 썩

0: 이걸로 지로 내 봉변을 조자세요. 이왕에 가실 때면 조장에도 조개고 나도 조개고 양날까지 마저 조개요. 삼신 꼬아줘 조개요. 땅에 붙고 가면 갈지 살려두고는 못 가리라. 양바로 자세우고
1: 도련님 기가 막혀.
2: 여보소 장모 좋은 수 있네. 춘향만 달아가면 그만 아닌가. 내일 여요 배양시여 신주는 내여 내 도포 소매 안에 모시고 춘향이를 여요 안에 태우고 가면 누가 여요 안에 춘향에 타고 간다 헐라든가.
3: 아이고 어머니, 도련님 너무 조르지 마오. 도련님이 오직

0: 춘향과 돌격님 단둘이 앉어.
1: 나 춘향아 거울 받으라. 장부의 마른 마음 거울빛과 같은지라. 이걸 깊이 두었다가 나를 본 듯이 이기네요. 보아라.
0: 애써 돌연진 치환 봐도 여자 음영신 불만 치환빛과 같사오니 수백

0: 오더는 뭐냐 사람은 오더는 볼 수가 없네.
1: 도련이 어허 도련이 큰일 났소. 행차 떠나시며 도련님을 찾사기로 먼저 떠나서 또 아래 왔사오니 어서 가옵시다. 이별이라 하는 것이 나리꺼라 다 잘 간다. 이것이 분명 이별이게 위행도 뭐의 별을 이리 뼈가 녹도록 흔단 말씀이오. 어서 가옵시다. 도련님이 할 일 없어 낙이 등에 올라앉으며

독교도 나는 싫어.

돌아가니 정사는 물들 원하 밥을 기름 그 동이라 조냥이 기다

넘어가니 조냥이 그 자리에

0: 그때 구관은 올라가고 신관이 내려오는디 서울 자학골사는 변 학자 도자 쓴 양반이 났는디 여러 고를 살았기로 재물 먹기 수관하고 호세 가기 짝이 없어 남원의 춘향 소식 높이 듣고 간신히 서들어 남원 부사하였겠다. 하루는 신현 하인 대령하야 출행날을 급히 받아 도임차로 내려오는디 신현 절차가 꼭 이렇겠다.
1: 신현 마주 내려온다. 신현 마주 내려올 때 불륜 빛이 참이 좋다. 한세금의 환자창 빼활개쩍 벌려 등하고 효람 닮아 동동 그렇게 세었다. 큰 사정 정창옷 제집이다 힘을 주어 벌현이 따르다 남대문 박성 나서 자 우산 쳐 바라봐 파란 춘성 바나방차 버들리 부릇 부릇 백사동작을 부근너 승방구를 지내요 남타령 호기에 넘어 화천읍에가 중하오고 이튿날 발림을제 병방인사 칠바라 열방군 주어대정 옥간자진 사당주 앞을 접어빼어 쓰고 재물읍에 금파방군의 집신 재범분척에 할당근을 바쳤어 진남항 납자랑 절주 진자

마루를 타고 심지어

좋다 말고 내 말이 낫다 말고 정마 손에다 힘을 주어 양옆이 지구장체 바상을 우러러 보며 고로저 끄라 저런습다 신영급 창고 동보소 기쁘고 길 잘 긁고 예쁘고 말 잘하고 영리한 천업장 석성만구대 무관자 인사 당구를 달았어 가는 양태 평보리 각사가 끈을 늦게 달어 한 옆쪽에 비석 쓰고 보리소주 방패 전륙 전륙 자락을 갖기 저 어디로 자처 잡아 비단 쌈지 전주머니 문장도 비석 차고 살아 조신을 언제 신고 저룸자주장로 초록단님을 잡아내고 정상주 거쳐 잡고 활개월월 총총거름 걸어 해락이 높다지 마라 금비나장거 동보소 통영가세다 힘기고 고광자 들겨 방울 차이산에 갈라서서 에이지루어 이놈저놈 개양거라 풍인안사 척결림 빠상비 급분이로다 충청강도를 지내어 전라산을 들어가 순상전 연병오고 이튿날 발행을 제 도구바우의 임시술소 호기게 데려올 때 우리 정당동원이 망가둥이 달아왔다 정도목이 방해며 인물을 차지 호장이라 호정 차지 장경빛과 수잘로너 토소원 병서질서 토조일성 장형방 옹이하여

보고 60명 굴러 사령 두들러 들어서 빼기르기 소리하고 30명 기생들은 가진 한 장 척결리 쌍쌍이 들어서 가진 육

0: 일건 잡혀 감실주 험노라라니. 우배사령 차비를 썩금치 못한단 말이야. 척척바위에 하마부의상 이릇장 군들한 듯 객사이에 연명하고 동원에 자기여여 애퍼소 방포일송하라.
1: 자기초 허신 후에 사명수 운안받고 청수군관 임례받고 육방하인 현신 후에 도임상 물리치고 자고 나니 제3일이 되었구나. 호장이 기생 점고로 하고 영창 앞에 기한을 펼쳐놓고 차례로 불어난 뒤 사또 마음이 급해여 자주 불러드리라 명을 내려놓으니 호장이 멋이 있어 늑자 화두로 부르는 뒤

0: 자유왕이 금양이 왔느냐
1: 등대허였소
0: 남남지상의 봄바람 헐지향지 피어지 왔느냐
1: 등대허였소

0: 금나이
1: 예등대 허여소
0: 진주 명주 찰랑마다 지일보배 산호주가 왔느냐
1: 예등대 허여소

0: 뛰어나보세
1: 한강술래
0: 욱신욱신 뛰어나보세
1: 한강술래
0: 높은 마당이 짚어나지고
1: 한강술래
0: 깊은 마당이 높아지게
1: 한강술래
0: 뭔데 사람 듣기 좋고
1: 한강술래
0: 저태 사람 보기나 좋게
1: 한강술래
0: 날이 좋다고 날맞이 놀면
1: 한강술래
0: 살이 좋다고 달맞이 놀까
1: 한강술래
0: 6월 누도 7월 백중
1: 한강술래
0: 8월 추석에다 넘어간다
1: 한강술래
0: 남생아 놀아라
1: 철래 가자 논다
0: 어우 화색이 저색이

두마 개골이 개골천 광주간의 왕개골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파를 뚝뚝 꺾고 미나리 왕죽을 더두마 어흥 어흥 어흥 남흥 고라디야 삼대 독자의 아들 병이 날까 수심이 왜 개골이는 못 따라잡냐 유아들 깨알인데 태령이 잡은

0: 군단 청어불야
1: 청청청해불야
0: 이도군단 청어불야
1: 청청청하불야
0: 이도군단 청어불야
1: 청청청하불야
0: 이도군단 청어불야
1: 청청청하불야
0: 이도군단 청어불야
1: 청청청해불야
0: 이도군단 청어불야
1: 강강술래
0: 강강술래
1: 끙짜 끙짜
0: 고사리 대사리 끙짜
1: 유자 꽁꽁 재미난다
0: 아장장장 버리여
1: 끙짜 끙짜
0: 고사리 대사리 끙짜
1: 고사리 끙꺼 파구리 담고
0: 아산이나 넘자
1: 끙짜 끙짜
0: 고사리 대사리 끙짜
1: 성쿠 끙꺼

0: 사리 끙끄다가
1: 우기야 왜 반찬하세
0: 끙짜 끙짜
1: 고사리 내 사리 끙짜
0: 수양산 고사리 끙끄다가
1: 선영봉대를 하고 우세
0: 끙짜 끙짜
1: 고사리 내 사리 끙짜
0: 고사리 끙끄 박을 휘담고
1: 아산이야 넘자
0: 강강술래
1: 강강술래
0: 몰자 몰자 덕성 몰자
1: 비온다 덕성 몰자
0: 몰자 몰자 덕성 몰자
1: 비오나리 갱개홀
0: 비야 비야 오지 마라
1: 딸밭에 장구친다
0: 몰자 몰자 덕성 몰자
1: 비온다 덕성 몰자
0: 몰자 몰자 덕성 몰자
1: 비오나리 갱개홀
0: 비야 비야 오지 마라
1: 딸밭에 장구친다
0: 몰자 몰자 덕성 몰자
1: 비온다 덕성 몰자
0: 몰자 몰자 덕성 몰자

0: 상자 상자 꼴찌 와세
1: 어디 꼴찌 왕가
0: 상자 상자 꼴찌 와세
1: 밭갈이 가세 어디만큼 간가
0: 당당 벌었네
1: 이라자라 챙기질
0: 묵은 밭에 따부질
1: 어디만큼 간가
0: 당당 벌었네
1: 이라자라 챙기질
0: 묵은 밭에 따부질
1: 어디만큼 간가
0: 당당 벌었네
1: 이라자라 챙기질
0: 묵은 밭에 따부질
1: 어디만큼 간가
0: 당당 벌었네
1: 이라자라 챙기질
0: 묵은 밭에 따부질
1: 어디만큼 간가
0: 당당 벌었네
1: 이라자라 챙기질
0: 묵은 밭에 따부질
1: 손치기 하세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한방 쪽방 시지가 손나래기 나도가 어린 것이 어찌가 웅물동물 잘도가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남산에 북산에 뱅겨지 소분장시 연예비 연예비 공할 똑 따먹고 연예비 한때로 장계가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한방쪽방 시지가 종아래기 나도가 어린 것이 어찌가 웅물동물 잘도가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남산에 북산에 뱅여시 소금장시 연예비 연예비 공할 떡 따먹고 연예비 한때로 장계가 기아 봅세

0: 제갈련 바람새이나 끼자
1: 끼자 끼자 바늘 끼나 끼자
0: 이세남방 헤어날련 붉은새이나 끼자
1: 끼자 끼자 바늘 끼나 끼자
0: 삼세사방 헤어날련 흔새이나 끼자
1: 끼자 끼자 바늘 끼나 끼자
0: 사세북방 헤어날련 검은새이나 끼자
1: 끼자 끼자 바늘 끼나 끼자
0: 우색 당사실로 바늘 끼나 끼자
1: 끼자 끼자 바늘 끼나 끼자
0: 문지새끼 찔룩짤룩
1: 가사리 보시오
0: 문지새끼 찔룩짤룩
1: 가사리 보시오.

0: 새끼 찔룩잘룩
1: 가사리 보시오
0: 문지 새끼 찔룩잘룩
1: 가사리 보시오
0: 문지 새끼 찔룩잘룩
1: 가사리 보시오
0: 배짝

0: 술래가 술래야
1: 술래
0: 높은 나무 앉은 새는
1: 술래
0: 바람 불까 스심이요
1: 술래
0: 동네방네 부자들
1: 술래
0: 도둑들까 스심이요
1: 술래
0: 삼대 독자의 아들
1: 술래
0: 병이 날까 스심이요
1: 술래
0: 물고 밑에 꼭사리
1: 술래
0: 가뭄 들까 스심이요
1: 술래
0: 내기 집은 놈 주고
1: 술래
0: 놈기집 벌라고
1: 술래
0: 울탈탈 뛰어넘다
1: 술래
0: 어디 가마치 등 탔네.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기온이 38도를 넘어가는 극심한 폭염, 즉 극한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면요, 우리는 흔히 뙤약볕이 내려쬐는 길가나 논밭 같은 야외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최근 통계와 연구 자료를 들여다보면 참으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극한 폭염 상황에

한국에서는 뜻밖에도 집 안에서 발생하는 온열 질환자 비중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다는 겁니다. 바깥에 가혹한 더위를 피해서 들어온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내 집. 그런데 이 공간이 냉방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 정도 더위쯤이야. 아유, 예전에는 다 견뎠어. 뭐. 네. 이렇게 무심코 더위를 참아내는 일, 이제는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일단 예전의 그 더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내 몸의 온도 조절 감각이 조금씩 무뎌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요. 안방과 거실의 공기를 시원하게 유지하면서 지혜롭게 냉방과 휴식을 챙겨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 인천 군음소리 1부입니다. 소리의 차영여우의 여러분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인천 군음소리 1부였습니다. 소리의 차영여우의 여러분이었습니다. 오늘은 8월 1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 요즘 계속 폭염이 이어졌었죠? 네.

여름 내내 아우 이번 주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네. 비교적 시원할 것 같은 강원도와 동해안에도 열대야가 나타난 것을 보면 다른 지역 정말 오죽하겠습니까? 네. 양산의 기온 아우 40도 넘어갔잖아요. 아유. 아무튼 이 극한 폭염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권고문을 살펴보면요. 바깥은 물론이고 실내 더위에 대한 대비 또한 참으로 중요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더위가 심할 때는 아끼지 말고 냉방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밤낮으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내 건강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혹여 집안의 냉방 여건이 여의치 않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가까운 동네 주민센터나 무더위 쉼터를 찾아가셔서 잠시 쉬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홀로 계신 어르신이나 혼자 지내고 있는 친구나 이웃들의 안부도 한 번씩 살피면서 시원하게 다정하게 마음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건강 더하기 전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전국 문화 소식을 알려드리죠. 풍경 소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코너 주민번호 1234에서는 세대 간 공감의 다리를 놓아보겠습니다. 자, 강태홍류 산조병주 들려드립니다. 연주의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입니다. 11분의 긴 호흡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제작한 새음원 시리즈에서 보물같은 곡들을 꺼내 듣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감상할 음반은 2022 새음원 시리즈 조계종 어산어장 임묵스님의 천도제입니다. 천도제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불교에서는 사람의 삶이 끝난 뒤에도 인연과 업의 흐름이 이어진다고 봅니다. 천도제는 망자가 밝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의식을 올리는 우리 불교의 대표적인

배인데요. 연가를 맞이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긴 뒤 기도를 올리고 공양을 베풀고 마지막으로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오늘 들으실 신중작법은 도량을 더욱 청정하게 하고 불법을 수호하는 신중님들께 예를 갖추는 의식입니다. 작법이라는 말은 불교의식에서 몸짓과 소리 그리고 의식을 함께 갖추어 올리는 예법을 뜻합니다. 범패와 함께 절도 있는 동작이 어우러지면서 기도의 공간을 더욱 엄숙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음원은 2022년 서울 부암동 응선사에서 봉행된 49제를 국악방송이 현장에서 직접 기록한 귀한 실황입니다. 의식을 집전한 분은 조계종 어산어장 임묵스님입니다. 임묵스님은 불교의례위원장을 맡아 우리나라 불교의례의 전승과 교육에 오랫동안 힘써 오셨고 영산제의 맥을 이어온 일흥스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전통의식을 전승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은 임묵스님과 지원, 도피안, 보일, 동환, 인호, 성도스님의 소리로 천도제 가운데 신중작법 감상하겠습니다.

임묵 스님 외 여섯 분 스님이 함께한 천도제 가운데 신중작법 들으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음원은 2022년 응선사에서 봉행된 49제를 국악방송이 현장에서 기록한 실황이기에 의식이 지닌 생생한 숨결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국악방송이 정성껏 기록해온 새 음원 시리즈 속 우리 음악, 내일 이 시간에도 의미 있는 한 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경발림입니다. 소리의 배경춘입니다.

경발림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백영춘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손과 발의 힘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손아귀 힘과 발가락 근육이 전신 건강과 노화 과정을 살펴보는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물건을 꽉 쥐는 힘을 악력이라고 하죠. 단순히 손의 힘만 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악력은 몸 전체의 근력과 신체 기능을 보여주는 신호로 활용됩니다. 여러 연구를 종합한 결과 악력이 5kg 줄어들 때마다 전체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만 악력이 약해졌다고 해서 그 자체가 병의 원인이 되거나 수명을 직접 결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육량이 줄고 몸의 기능이 떨어지며 노쇠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력을 기르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말랑말랑한 공이나 깨끗하게 접은 수건을 손으로 천천히 쥐었다가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손을 번갈아가며 10번에서 20번 정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반복해 보십시오. 또 가벼운 아령을 들거나 팔을 몸쪽으로 당기는 운동도 손과 팔 근육을 함께 기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발가락 근육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되도록 내 힘으로 생활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 이어서 우조 다스름 함께 듣겠습니다. 검은고의 김선환입니다.

우조사슬음 잘 들으셨습니까? 검은고 연주의 김선환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부 마무리 곡인데요. 판소리 춘향가 중 과거 급제 대목입니다. 소리의 김수연, 북의 김청만입니다.

춘향은 이렇듯이 옥중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여 도련님은 서울로 올라가 글공부 힘을 쓸 제춘추사략 동사기사 서삼경 백가을을 주야로 입고서니 동중소 문견이요 백남천 개수로다 금수강산을 흉중에 품어두고 품은 원로를 붓끝으로 희롱을제 국가 태평하야 경과 보실 적에 이두령 거동보소 장중을 들어가니 백설백목 제일 장막 구름같이 높이 쳤다 탑을 악면하니 홍일산 홍양산 봉미선이 완연어구라 쉬를 바라보니 병조판서 봉명기 도총관 별령군관 승사각신이 늘어섰다 중앙의 어영대장 선상의 훈련대장 도감중군 700명 삼령군 오자개 창 일광을 희롱을 제억조창생 만민들 어악풍류 떡쿵 나누나찌누나 앵무새 춤추난 듯 대제약 택출어여 어제 내리시니 후승지 보셔네요 부장무의 복

시들은 거동보소 시제를 펼쳐놓고 해제를 생각하여 용지여를 먹을 가로 탕황무무신필 일필이지지연해요 일천의 선장하니 상시관이 그를 보시고 칭찬하여 이른 말이 분한도 좋거니와 자자피점이요 귀귀마다 관주로다 장원급제 방내거니 이

0: 사령이 나온다. 청원사령이 나와. 청천리가 배차고 차세 지킨 소매를 보기 좋게 활개되죠. 청원 연못가에 참나무쟁이를 뒤엎듯 이준상자제 이몽룡 드대난 소리 장준이 뒤집혀 춘당대 떠나간다. 선풍도골이 몽룡 세수를 다시 하고 독포떨어 다시 입고 청원사령 후에 거여 실내진태 헌년 후 어두삼배 내리시니 황송이 받아먹고 천연을 폐사하고 하루 나가실 재벌이 후엔 어사와요. 몸에 난 청포 흑대 좌수 고리오 우수 홍패로다. 금이 화동은 쌍제를 띄었는 니 두하문방 나오실지 청동세 빗겨 타고 장한 대로상으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노류장화는 처처에 찾았는디 고사당 참아로고 부모전 영화허니 세상이 좋은 것은 과거 학기 또 있느냐. 수입사 한림 주소 대교로 계실 적에 그때 나라 경련들을 전라어사를 보내시는구나. 어사 또 입시십 겨 봉서 한벌 내어주시니 피봉의 호남이라. 사책 육청 앞에 수의를 봄에 입고 본댁을 하지 고고 전라도로 내려간다.
1: 일부 마무리.

곡 판소리 춘향가 중 과거 급제 대목이었습니다. 소리의 김수연, 북의 김청만이었습니다. 이렇게 1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풍경 소리가 기다리고 있고요. 이어서 월요일 코너죠. 우리 사이의 거리를 조금 더 가까이 좁혀보는 주민번호 1234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서울 용산입니다. 8월도 어느덧 중순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광복절도 들어있어서인지 우리 근현대사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정원시관 1층에 있는 대한제국실이 새롭게 단장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꾸민 대한제국실은 대한제국을 그저 조선왕조의 마지막 순간으로만 보지 않고 스스로 근대 국가가 되고자 했던 13년의 여정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공간입니다. 전시실에서는 보물 7점을 포함해서 모두 65점의 문화유산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황제국, 대한제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어세들입니다. 황제의 명령을 내릴 때 쓰인 칙명지보, 군대의 지시를 내릴 때 사용한 대원수보, 고종황제의 즉위 40주년을 기념해 만든 고종황제 옥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897년 10월

세종이 황제로 즉위하던 장면을 기록한 대례의궤에도 함께 만날 수 있겠습니다. 황제의 색인 노란빛으로 표현된 장면들은 대한제국이 어떤 나라가 되고자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대 국가로 나아가던 변화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당시에 전보와 우표, 외국 여행 증명서, 또 헤이그 특사로 파견됐던 이상설이 편찬한 수학 교과서와 물리학 교과서 같은 자료들은 새로운 제도와 교육을 받아들이며 나라의 틀을 바꾸려 했던 그 시대의 숨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태극기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대니 태극기도 전시됩니다. 이 태극기는 고종이 외교 고문으로 활동했던 미국인 원 니커슨 대니에게 하사한 태극기입니다. 그 앞에 서면 태극기가 단순한 깃발이 아니라 자주 독립을 향한 마음의 표지였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안중근 의사가 중국 리순 감옥에서 남긴 유묵도 소개되는데요. 용공, 난용, 연포기제 이러한 글귀와 함께 약지 한마디가 없는 손도장 그리고 대한국인 안중근이라는 문구가 남아있습니다. 이 한 줄 앞에서는 나라를 잃어가던 시대에도 스스로를 대한의 사람으로 기억하고자 했던 마음이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무더운 날씨에도 천천히 둘러보기 좋은 대표적인 실내 문화 공간입니다. 이번 주 광복절을 앞두고 가족과 함께 박물관을 찾으신다면 대한제국실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춰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불로화 들려드리죠. 해금의 노은아, 가야금의 정지영입니다. 11분의 긴 호흡입니다.

노은아의 해금과 정지영의 가야금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불로하였습니다. 다음 곡은 박승률 작곡의 소리풀입니다. 풀이라는 제목처럼 여러 악기가 저마다의 소리를 풀어내고 다시 하나의 흐름으로 어우러지는 곡인데요. 피리와 가야금, 해금, 장고가 서로 주고받으며 전통음악의 깊은 울림과 즉흥적인 생동감을 전합니다. 정재국의 피리, 김혜숙과 민의식의 가야금, 정수년의 해금, 원일의 장고 연주로 소리풀이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10분의 긴 호흡입니다.

소리풀이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에 정재국의 피리, 김혜숙과 민의식의 가야금, 정수년의 해금, 원일의 장고 연주.

신사랑가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김소라였습니다. 여기 남자와 여자, 2000년대생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세대와 성별을 구분하는 숫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1234. 1부터 4까지 얼핏 간단한 숫자지만 여기에는 수백, 수만 가지의 생각과 시각차가 존재하는데요. 가깝고도 너무 먼 우리의 거리를 주민번호 1234에서 좁혀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름 휴가지에 도착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던 기억 혹시 있으실까요? 예전 우리 직장 생활할 때는 이런 일이 참 다반사였지 않습니까? 내 몸은 시원하고 탁 트인 동해 바닷가나 산속 계곡에 가 있는데 정신은 온통 주머니 속 휴대전화에 매여 있었죠. 혹시 회사에서 급한 일로 전화 오면 어떡하지? 아, 직장 상사의 삐삐 연락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휴양지에서도 안절부절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365일 언제나 충성하며 휴가지에서도 직장 상사의 전화나 업무 연락을 군말 없이 받아내던 우리 세대의 슬픈 자화상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직장 갑질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요. 근래에도 직장인 2명 중 1명은 휴가 중에 업무 연락을 받았다고 하네요. 더 씁쓸한 건 회사의 연락을 받은 사람 중 절반 이상이 휴가지나 집, 카페에서 즉시 일 처리를 한다거나 심지어 회사나 현장으로 복귀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김 부장, 휴가 중에 미안한데 말이야. 이것 좀... 이렇게 걸려오는 연락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휴양지에서 노트북을 펴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3, 4세대 직장인들의 모습 확실히 다릅니다. 휴가를 떠나면 회사 단체 카톡방은 아예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오는 전화, 네, 자신의 휴식 시간을 방해하지 말라는 뜻으로 야무지게 받지 않거나 당당하게 거절한답니다. 사실 휴가나 퇴근 후에는 온전한 휴식을 누리는 것이 당연히 맞는 거죠. 우리는 왜 그토록 일에 대한 고민과 무거운 중압감을 휴가지까지 또 집까지 무겁게 끌고 갔었나 싶습니다. 하, 이럴 땐 음악 한 곡 들어야 됩니다. 화류동풍 전해드립니다. 연주의 그림입니다.

들으신 곡은 화류동풍이었고요. 연주의 그림이었습니다. 주민번호 1234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어떤 휴대폰 광고에서 그 배우 한석규 씨가 초록빛 대나무 숲길을 한가롭게 걸으면서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이런 멘트로 큰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같은 배우가 다시 비슷한 광고를 찍어 화제입니다. 여전히 특유의 신뢰감 넘치고 따뜻한 목소리로 온갖 알림과 정보의 홍수 속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내 내면에 온전히 집중할 때는 아무리 좋은 혜택 안내 전화라도 잠시 꺼두셔도 좋겠습니다 하면서 다정한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하물며 좋은 정보도 이럴진데 내 소중한 휴식과 일상을 방해하는 업무 연락이라면 휴일만큼은 당연히 끄고 마음 편히 쉬는 게 맞겠죠. 이제는 퇴근 후나 휴가 중에 업무 연락을 금지하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을 만큼 상대방의 쉼을 존중해주는 문화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때야. 그때는 감히 그런 요구를 할 생각조차 못해봤지만 열심히 일한 만큼 휴식할 때도 방해받지 않고 당당하게 쉬는 모습이야말로 지극히 건강하고 당연한 풍경 아닐까 여겨집니다. 아유,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저러니까 헝그리 정신이 사라지지. 이렇게 차갑게 눈총을 주기보다는요, 쉴 때는 온전히 쉬어야만 다시 일터로 돌아와서 더 건강하게 더 잘 일을 할 수 있다는 요즘 세대의 합리적인 가치관을 기분 좋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젊은이들이 용기를 내준 덕분에 감히 회사의 전화를 거절하지 못했던 1, 2세대들도 함께 존중받고 있습니다. 덕분입니다. 자,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백제 가야금 연주단의 연주로 민요기행 듣겠습니다.

민요기행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백제 가야금 연주단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민번호 1234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해할 수 없는 혹은 이해하고 싶은 주민등록 뒷번호 자리 1, 2와 3, 4의 문화 차이, 시각 차이를 알아보고 생각의 간격을 좁혀가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무리 곡 듣겠습니다. 어이 얼어자리 전해드립니다. 노래의 김영우, 김여진입니다.

오늘의 마무리 곡 어이 얼어자리였습니다. 노래의 김영우, 김여진이었습니다. 주민번호 1, 2와 3, 4 우리가 세대 차이 네, 말들을 많이 하는데 특히 직장 생활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두드러지죠.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3, 4세대들의 덕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1, 2세대 이제 눈치 좀 그만 보자고요. 네, 화이팅입니다. 자, 솔바람 물소리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가 함께 외치는 주문 힘차게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늦었다고 후회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지금 시작하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리네 쌀 이한철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게 더웠는데요. 주말을 기점으로 기온이 3-4도쯤 내려갔습니다. 이제 좀 살겠다 싶지요. 사람들 표정이 덕분에 한결 부드러워졌고 더워 죽겠다며 앓던 소리도 슬그머니 들어갔네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일상이 꼭 뭔가 크게 바뀌어야 나아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온 몇 도, 2-3cm 낮은 굽, 30분 휴식처럼 아주 작은 차이, 그 한 끝만으로도 하루가

꽤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자, 크고 거창한 변화보다 어쩌면 그런 작은 변화가 우리를 하루하루 버티게 해주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6년 8월 10일 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0: 8월 10일 월요일 아침 이한철의 청의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정말이외 여러분들의 노래와 연주로 여름잠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직은 여름잠인데 다른 날보다 지난주보다 잠을 좀 더 편하게 깊게 잤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날씨 살펴보면 동해안과 영남 일부 지역에는 비 소식 있습니다. 그쪽은 더 더위가 꺾였을 것 같고요. 그 외의 지역도 지금 현재 기온 24도, 25도, 26도 다 이쯤입니다. 아, 이 정도면 살만하죠. 그러고 보면 올해는 그 좀처럼 보기 힘들다는 입추 매직 제대로 찾아온 것 같아요. 입추가 딱 되면서 아침, 저녁 공기가 선선해졌으니까 말이죠. 그러고 보면 삶의 질이라는 것도요, 어쩌면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라 한 끗 차이인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기온이 3, 4도만 내려도 진짜 삶의 질이 확 올라간다. 또 출근 시간이 평소보다 30분만 늦어져도 야, 회사 다닐만 하네 이런 생각 들고, 또 구내식당 밥이 조금만 더 맛있어져도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오늘은 살만하게 해주는 그 한 끗 차이, 이걸 좀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기온이 3, 4도만 내려가도 살만해진다. 또 어떤 분은 살 1kg만 빠져도 삶의 질이 1% 이상 올라가는 기분이다 라고 하기도 하던데요. 자, 오늘 아침 이야기 주제는 내 삶의 질을 올려주는 한 끗 차이, 이것만 달라도 살만하다 싶은 거 뭐 있으신지 문자로 나누겠습니다. 창호이들인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2번으로 하실 수 있고요. 고각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동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주실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방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자, 계속해서 노래해와 보라가 함께 노래합니다. 여기도 하나.
1: 매일 밤 별을 보며 꿈꾸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셋, 별 넷, 나 넷, 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별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셋 별 넷 나 넷 별 다섯 여섯 일곱

노래해보라의 여기도 하나 들려드렸고 이어드린 곡은 아이리쉬 음악하는 팀이죠. 바드의 노래와 연주로 길 위에 자란 숲 함께 들어와 봤습니다. 자, 월요일 창호해드린 햇살 오늘 아침 이야기 주제는 삶의 질을 올려주는 한끗 뭐가 있을지 이것만 달라져도 살만하다 사연들 마주해보기 전에 봄꽃향기님 입추 지났다고 저만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시원하지? 라고 하셨고요. 일산멋쟁이님도 시원한 가을 아침이 됐네요. 라고 하시면서 가을 노래들 막 신청해 주셨어요. 아 진짜 지금은 어제 오후에 하늘을 바라봤더니 진짜 왜 그 가을 하늘 특유의 높은 하늘 이렇게 바람의 무늬가 그려져 있는 것 같은 구름의 모양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또다시 더워지면 허를 찔리게 되면 그때는 좀 마음이 낭패가 될 텐데 하여간 저도 그래요. 가을이 온 건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낮의 최고 기온은 꽤 올라갑니다. 34도, 5도 막 이런 곳들 많으니까 아, 아직은 폭염 기간이다. 라고 잘 대비하면서 하루를 맞이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만 달라져도 살만하다 사연 2094님 저는 구내식당 이용률 진짜 높은 사람인데요. 그날의 메뉴가 좋고 맛있으면 오후가 든든하고 메뉴가 별로고 맛없으면 오후가 계속 헛헛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과연 뭘지 궁금해하면서 출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먹는 거 별로 관심 없어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예. 근데 뭐 작은 거 하나만 맛있어도 기분 확 달라지는걸요. 그 맛있는 거 먹었을 때 진실의 미간, 미간이 살짝 찌푸려지면서 오 하는 거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가장 즐겨보는 SNS 계정 중에 하나가 노브레인 보컬리스트 이성우 씨 그 인스탱 계정 가면요 맨날 뭐 먹고 고개 숙이면서 먹고 고개 들면서 미간 찌푸리면서 최고다 엄지척하는 사진 있거든요. 동영상 네 그거 보면 괜히 기분 좋아져요. 네 여러분도 한번 여유 되시면 보십시오. 아이디가 마산 하드코어인가 영어로 썼을 때 그렇습니다. 마산 출신이거든요. 자 3482님 아침에 남편이 저 안 부르고 혼자 옷 찾아입고 출근하면 제 삶의 질이 수직 상승할 것 같아요. 아니 중학생 아들도 혼자 옷 찾아입고 학교를 가는데 제 남편은 그걸 못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왜 그러시는 걸까요? 너무 계속 챙겨줄 버릇을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닐까 싶은데요. 자기 옷은 자기가 찾아입는 거 이거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남편분에게 한디가 그랬다고 꼭 좀 전해주십시오. 자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십시오. 이것만 달라져도 살만하다 싶은 내 삶의 질을 올려주는 한끗 뭐 있으신지 사연으로

국악전자유랑단의 드림 오브 김치에 이어서 오리한거무님 신청곡 함께 들어봤습니다. 카디의 노래와 연주로 별밤지기였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이것만 달라져도 살만하다 싶은 거, 내 삶의 질을 올려주는 한 끗 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성희님, 아침에 만난 직장 선배님이 제 원피스를 보고 어머어머 이 겨자색 원피스 참 예쁘다, 이 칭찬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큰 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말 한마디만으로도 이렇게 기분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말이죠. 그 말 해주는 사람은 왜 없을까요? 김현숙님, 냉방병으로 일주일 동안 새벽마다 두통이 와서 힘들었었는데요, 어제부터 선풍기 안 켜놓고 잘 수 있어서 개운하게 잘 잤습니다. 자전거도 신나게 타고 출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전거 타고 출근하기 이제 좋은 날씨예요, 그죠? 강수자님, 제 삶의 질은 시원함입니다. 아이고, 더위를 힘들어하시고 시원한 건 웬만큼 또 즐긴다 하시는 건가 보네요. 가을 겨울은 제 삶의 질이 팍팍 올라갑니다. 오늘도 시동 걸고 인사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연님, 제 삶의 질의 상승템은 양산입니다. 특히 올여름에 그래요. 직사광선으로부터 건강과 두피를 지켜주는 꿀템이고요. 주말에 친구가 좋아하는 빵집 웨이팅을 짜증 1도 할 수 없었던 날씨였습니다. 입추 매직 하셨어요. 와, 진짜 날 무지하게 더운데 가게 앞에 아무런 냉방기구의 도움 없이 서 있다 보면 입맛 뚝 떨어지죠. 와, 그러지 않아서 얼마나 좋았는지. 앞으로 이 날씨가 계속되고 점점 더 선선해져야 될 텐데 말이죠. 7350님, 출근했는데 부장님이 연차인 날은 삶의 질이 확 올라갑니다. 사무실 공기부터 다르게 느껴집니다. 분명 에어컨은 온도는 똑같은데 말이죠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부장님 연차 자주 쓰셔야겠네요. 자, 계속해서 스페이스 난장의 노래와 연주로 비나리 듣는데요. 오늘 아침 찌뿌둥한데, 아, 오늘 할 일 많아가지고 출근하기 힘든데 하시는 분, 이익 딱 들으면 기운 팍팍팍 납니다. 들어보시죠.

하나리요 지게조추 당생길째 구태민한 범년자 시화연 풍토라들고 이씨 한양의 등극시 삼각산 기봉허고 동항이 생겼구나. 동항 눌러 대궐 짓고 대궐 앞에는 육조로

왕친의 정룡이요 동어말레대구르다 중남산 한산대고 화천과 나산 화산이 비쳐 동작장 수군 맞고 한강수 둘러싸니 여천지무공이라 원하는 금여 잔대 자일의 사바세계 남산은 더 부조로다 해동이면 대한민국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만사가 되기로고 백사가 여일하고

스페이스 난장의 비나리 함께 들어봤습니다. 만사가 대길하고 백사가 여일하고 마음과 뜻과 잡순대로 소원 성취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8분 02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플루, 첼로, 피아노로 구성된 국내 정상급 3중주단 트리오 솔러스의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흐에서 피에르에 이르는 다채로운 실내악 레퍼토리를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공연은 8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성남아트센터 앙상블 시어터에서 열립니다. 책 선물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크리스틴 헤나의 또 다른 베스트셀러 나이팅게일인데요. 전세계 1,00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작품으로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두 자매의 감동적인 대서사를 담고 있습니다. 공연이나 책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공연 책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금요일까지 트리오 솔러스 공연 티켓 5쌍 그리고 나이팅게일 책은 5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주말 잘 보냈지? 자 오늘은 무슨 퀴즈 가지고 왔을까?
1: 한철이 삼촌.
0: 응.
1: 지가 오늘은 노래 세 개를 이어서 들려드릴 건데 새 노래에 똑같이 나오는 단어를 효과음으로 가려놨어요. 잘 듣고 뭔지 맞춰보세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2: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천사만사 국거리 대장군 허리끈 뚜루루 마라 장독칼 들어간다.

0: 잘 들으셨죠? 토속미녀도 있었고 동요도 있었는데 새 노래에 똑같이 나오는 김치 이름이 있어요. 시원하고 아삭한 여름 김치인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려요. 1번 갓김치, 2번 열무김치, 3번 오이소박이, 4번 동치미에 껌이죠? 국물에 국수 말아먹기도 하고 비빔밥에 넣어 슥슥 비벼먹기도 하는데 모르시겠음. 좋아하는 김치로 찍어보세요.
1: 네, 창우가 오늘은 노래 세 곡에 공통으로 나오는 가사를 맞히라고 하네요. 서로 다른 노래 세 곡에 똑같은 김치 이름이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노래 다시 한번 들어보시지요.
2: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천사만사 국거리 대장군 허리끈 뚜루루 말아 장독할 들어간다. 가자 가자 감나무 오자 오자 온나무 침치까지 꽃까지 맨두레미 봉숭에 칼로 찔러 배나무 아그리 딱딱 벌리라 들어간다.

자, 노래가 너무 재밌어서 퀴즈가 뭐지? 다시 한번 떠올리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자, 효과음에 가려진 김치는 무엇일까요가 문제였습니다. 여름철 별미고 국물이 새콤하게 익으면 국수 말아 먹기도 좋고 또 밥에 넣어서 참기름 몇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쓱쓱 비벼 먹어도 참 맛있습니다. 아우 군침 돌아. 보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1번 갓김치, 2번 열무김치, 3번 오이소박이, 4번 동치미입니다.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 이 김치의 이름은 어린 무에서 나온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건 결정적이다. 아시겠죠?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정답 보내시는 동안 김제덕, 이희문이 함께한 정선 듣습니다.

0: 김재덕, 이희문이 함께한 정선 듣고 왔습니다. 자, 청호의 퀴즈퀴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여름철 별미, 국물이 새콤하게 익으면 국수 말아 먹기도 좋고 밥에 쓱싹쓱싹 비벼 먹어도 맛있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가 문제였고요. 보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1번 갓김치, 2번 열무김치, 3번 오이소박이, 4번 동치미가 보기였습니다. 1725님 정답 2번 열무김치. 요즘 입맛도 없는데 어머니가 해주신 열무김치에 국수 말아서 시원하게 먹으면 무더위도 싹 사라지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무더위도 열무김치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군요. 7007님 열무김치가 정답입니다. 2번 며칠 전에 입맛이 없어서 열무김치 넣고 비빔국수 만들어 먹었는데요. 우와 정말 맛있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9653님 정답 동치미. 2번 동치미. 보기에 동치미 4번이 동치미였고요. 2번이 열무김치인데 요거 번호로 갈까요? 아니면 동치미로 4번으로 가야 되는 걸까요? 아침에 열무김치 밥 비벼 먹었어요 라고 하시니까 열무김치를 드셨으니까 열무김치로 정답 보내주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과연 정답은 무언지 창으로부터 퀴즈 정답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2번 열무김치였어요.
0: 딩동댕.
1: 한철이 삼촌. 우리 아빠는 열무김치만 있으면 밥두 그릇도 뚝딱이라니깐요. 엄마가 반찬 걱정 안 해서 좋대요.
0: 맞지 맞지. 나도 오늘 점심은 시원한 열무김치국수로 정했어. 창호도 같이 먹을래?
1: 피디님이랑 드세요. 지는 어제 많이 먹어갖고 오늘은 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 암튼 인제 선물 받으실 분들 얼른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자, 오늘의 당첨자 2691님 범장기지 떡 드리고요. 4510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 3350님 소금구이 막창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할게요. 2691 범장기지 떡, 4510 어쩌다 못난이 김치, 3350 소금구이 막창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도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인원초등학교 전래동요반의 다리 뽑기 노래들 들려드립니다. 이 음악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총사령관님이란 호칭이 마땅하겠으나 오늘은 아버지의 여식으로서 드릴 말씀이 있어 편지를 씁니다. 저는 곧 최전선으로 가고자 합니다. 여자의 몸으로는 위험하다고 다들 만류하지만 아버지께선 제게 대한의 잔다르크가 되라고 하셨죠. 그러니 저의 뜻을 지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의 딸 지보경. 회복할 복 영화영. 그녀의 이름은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떠난 남편을 다시 만나길 고대한 어머니가 지었다고 합니다. 보경이 5살 되던 해에 드디어 만주로 건너가 아버지를 만났지만 거주지를 자주 옮기며 살아야 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녀는 학업을 성실히 이어나갔고 더 깊은 배움의 열망을 아버지께 편지로 호소하기도 했다죠. 하지만 늘 집을 떠나 있던 아버지에게서 온 답장엔 어머니한테 바느질이나 잘 배워서 좋은 혼처 골라 시집이나 가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보경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편지를 찢어버리고 이제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답장을 보냈죠. 그 편지를 받고 아버지가 많이 우셨다는 건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지보경의 나이 18살이던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됐는데요. 임시정부 가족들과 함께 피난을 다니던 그녀는 어느 날 일본군의 폭격으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지보경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전쟁을 빨리 끝내는 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결국 자신도 광복군이 돼 직접 싸우기로 결심했는데요. 그녀의 아버지는 조국 독립하는데 남자 여자 가리겠느냐 라며 이번엔 흔쾌히 허락합니다. 광복군 성립 초기부터 참여해 여러 활동에 힘을 쏟은 대한의 잔다르크 지보경.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위대한 이름입니다. 광복 81주년 기념 국악방송 특별 캠페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 저는 국악인 최예림이었습니다.

알프스의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가 부르는 아리랑 요들송,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요가 부르는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이한철의 청혼이 들인 햇살 2부 첫 곡, 오은심, 이영숙, 조양금, 허욱인 네 분의 소리로 진도 의심면 돈질이 전승 들놀의 길군악 듣고 왔습니다. 자, 청혼이 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5분 29초 지났습니다.

자, 음악 잡지 중에서 굉장히 저명한 롤링스톤즈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건데요. 그 잡지에서 꼭 알아야 할 노래를 매년 선정을 하는데 이 노래 모르면 서파주 뭐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그 꼭 알아야 할 노래 롤링스톤즈가 선정한 노래를 오늘 들려드립니다. 그런데요, 보통은 이제 노래 제목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노래 제목에 비해서 앨범 제목은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좀 신경 써서 앨범 제목을 정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게 바로 이 앨범인데요. 풀사이드라는 미국 LA 출신의 뉴 디스코 칠웨이브 연주하는 팀입니다. 그냥 시원한 음악, 좀 편안한 음악을 들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앨범 제목이 비수기예요. 비수기. 영어로 로우 시즌. 좀 긍정적으로 쓰면 안 되나? 그래서인지 2020년에 발표한 3집 앨범이 로우 시즌 비수기인데 다음에 2021년 5월에 발표한 앨범 제목은 성수기입니다. 하이 시즌이에요.

야, 별 의미 안 두고 그냥 앨범 제목 뭐 적당한 거 해. 요런 느낌인데요. 자, 요렇게 좀 심드렁한 이 밴드 풀사이드가 들려주는 오늘의 음악. 아, 근데 진짜 이 노래 알아야 할 노래가 맞나 봐요. 좋더라고요. 듣기 편안한 미디엄 템포의 리듬, 그리고 세련된 화성, 로맨틱한 멜로디가 담겨있는 이 노래, 여름에 듣기에 딱 좋은 음악이라서 들려드립니다. 풀사이드의 Around the Sun 피처링으로 아모아모가 노래 함께합니다.

미국 밴드 풀사이드가 연주하고 노래한 Around the Sun, 아모아모 피처링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앨범 제목은 비수기지만 한철 장사하면 안 되겠죠. 사시사철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은 이광수 변호사님 오시는 날입니다. 법인지 감수성 한번 끌어올려 보죠.

0: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나는 알듯 모를 듯 모를 듯 알듯 알쏭달쏭한 법 이야기 이광수 변호사의 그런 법이 어딨어. 이광수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1: 네, 지난 시간에 0.0%의 비알콜 맥주도 많이 마시면 음주나석에 걸린다는 풍문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했는데요.
0: 예, 맞아요.
1: 결과 기억나시죠?
0: 기억납니다.
1: 네, 0.0% 비알콜 맥주 100캔을 마셔야 일반 알콜 맥주 한 캔을 먹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알콜 맥주는 많이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오늘도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 가운데 이거 진짜야? 아니 가짜야? 이렇게 아리송한 이야기에 대해서 팩트체크해보는 진실 혹은 거짓 2탄을 준비했습니다.
0: 오, 진짜 알쏭달쏭한 법 이야기에 대한 정답을 알려주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뭐 천리도 아니죠.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으로 퍼집니다. 여러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오늘은 확실하게 진실 쪽으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죠.
1: 네, 식당 중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식당이 있는데요. 예. 손님이 많으면 신발이 많아서 내 신발을 찾기가 어렵고 오. 종종 다른 사람이 내 신발을 신고 가기도 합니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음식점 주인들이 신발장 앞에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안내 글을 써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0: 아, 이거 많이 보죠.
1: 네, 만약에 식당에서 다른 사람이 내 신발을
0: 신고 갔다
1: 이럴 경우에 음식점 주인은 책임이 없다라고 고지했기 때문에 정말 책임이 없을까요?
0: 그게 이제 음식점 주인 입장에서는 신발 분실 사건이 생기면 아유 제가 여기 써붙여놨잖아요. 어디 잘 두셨어야죠. 아니면 뭐 비닐봉지에 싸서 신발 들고 가서 식사를 하시던가요. 이렇게 말할 근거가 될 것 같은데요.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책임이 있습니다.
0: 어? 진짜요?
1: 네.
0: 와, 써붙여놨다고 다는 아니군요.
1: 네. 이런 책임이 없다라는 안내문은 일방적으로 업주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붙여놓은 것이기 때문에
0: 예.
1: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0: 우와.
1: 상법 152조에서는 식당 등 공중접객업소는 고객이 물건을 맡겨놓았든 또는 맡겨놓았지 않았든 간에
0: 예.
1: 그 시설 안에 고객이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종업원의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됐을 때는 손해를 배상한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0: 예.
1: 그리고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알린 경우에도 책임을 면치 못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0: 우와, 식당 이용하실 손님들도 꼭 알아야 될 진실이고 또 업주분들께서도 아유, 써놨으니까 됐지 뭐 라고 생각할 수는 없 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요. 안내문 하나 붙였다고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네요.
1: 네, 맞습니다. 식당 주인이 손님 신발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비록 책임이 없다라고 글을 써놨다고 해도 예. 신발 분실 시에 책임이 집니다.
0: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고 써붙여 놓는 것 외에도 다른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1: 네, 신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0: 예.
1: 보통 이제 신발 분실 위험이 많으면 식당 업주가 신발을 좀 정리하는 이런 행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거나 또는 CCTV를 설치해서 분실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업주가 신발 분실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발 분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0: 아, 우리 식당에서 신발 분실 사고가 많이 생긴다라고 하신다면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구와 함께 CCTV 설치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목욕탕에도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잖아요. 귀중품을 맡기지 않으시면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상황일까요?
1: 네, 맞습니다. 귀중품을 목욕탕에 맡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목욕탕 주인이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분실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0: 아, 근데 나한테 안 맡겼는데 뭐 어떻게 관리해요? 소홀할래야 소홀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네. 싶은데요.
1: 법원 판결을 보면 목욕탕에서 물건 분실 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는 안내문이 붙여있다 하더라도
0: 탈의실
1: 마스터

0: 키가 있거든요.
1: 예.
0: 이런 마스터 키를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또는 목욕탕에 외부인이 침입할 수 있는 그 이런 상황을 갖다가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목욕탕 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이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목욕탕 가면 처음에 남탕 여탕으로 갈라지기 전에 티켓 먼저 구입하잖아요.
0: 네.
1: 그다음에는 뭐 남탕 여탕 들어가면 그 공간을 탈의실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0: 네, 맞습니다.
1: 그분이 긴 시간 자리를 비운다던가 마스터키가 아무데나 널브러져 있다던가 이렇게 되면 책임이 있다는 거네요. 기준품 분실 시. 네,
0: 맞습니다. 정리하면 물건 분실 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는 안내문을 붙여도 손님에게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1: 예.
0: 업주에게 관리 소홀에 대한 과실이 있으면 물건이 분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변상해야 됩니다.
1: 그렇군요. 결국 중요한 건 안내문이 아니라 업주가 얼마나 제대로 관리했느냐인데요. 목욕탕의 경우가 조금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CCTV 설치를 못하니까.
0: 네, 맞습니다.
1: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0: 네, 제가 얼마 전에 남대문 시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1: 예.
0: 지나다가 옷가게 앞에 이런 팻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1: 오호.
0: 물품 환불 및 교환 불가.
1: 아, 많죠.
0: 네, 라고 적혀있는 안내문을 보았는데 만약에 이 가게에서 내가 옷을 구매한 이후에 집에 돌아가서 옷이 마음에 안 든다.
1: 예.
0: 즉, 단순 변심을 했을 때 이 옷을 환불이나 다른 물건으로 교환 가능할까요?
1: 오.
0: 즉, 이제 환불 및 교환 불가라고 명백히 적혀있었기 때문에 진짜 환불 또는 교환이 안 될까요?
1: 아니, 앞서서 뭐 식당에서 신발 관리 또 목욕탕에서 귀중품 관리에 대한 거 보니까 꼭 그렇게 써붙여놨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단순 변심이라 할지라도 바꿔줄 것 같은데요?
0: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꿀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1: 이야, 어렵다.
0: 네.
1: 오.
0: 만약에 이 옷가게에서 물건을 샀는데 집에 가보니까 옷이 찢어져 있거나
1: 예.
0: 또는 얼룩이 묻은 경우 같은 이 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 교환 불가라고 적혀 있어도 당연히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1: 예.
0: 물건 하자가 있은 경우에.
1: 예.
0: 그러나 단순 변심으로 내가 집에 가니까 마음에 안 드네 바꿀래 이렇게 했는데도 교환인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아.
0: 왜냐하면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물건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입어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1: 예.
0: 이렇게 대면 거래이기 때문에 업주가 사전에 교환 및 환불 불가라는 이제 명확히 교지했으면 소비자 업주 간에 물품 구매 후 교환을 할 수 없다는 정당한 계약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물품 교환 및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으면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오프라인 매장이라는 것이 뭐 핵심인 부분이네요.
0: 네.
1: 아, 그러면 홈쇼핑에서는 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교환 환불 해주는 경우 많잖아요. 이거는 엄청 파격적인 거네요.
0: 네.
1: 조건이.
0: 온라인 쇼핑은 예외입니다. 온라인 쇼핑 등 이제 온라인으로 옷, 신발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1: 예.
0: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의하면 단순 변심일지라도 상품을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즉, 온라인 매장에 환불 교환 불가라고 써 있었다 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 17조에 의해서 단순 변심이라 하더라도 교환 및 환불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오호, 자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환불 불가라고 써붙여 놓은 것이 통할 수 있고
0: 네.
1: 인터넷 쇼핑에서는 법이 더 우선이다. 뭐 7일 이내에는 단순 변심일지라도 교환이 가능하다, 반품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0: 네.
1: 되겠습니다.
0: 온라인 매장 같은 경우 우리가 직접 눈으로 옷을 보거나 이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입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1: 그렇죠.
0: 단순 변심을 해도 좀 이걸 받아줘야 될 가능 좀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입니다.
1: 그러네요. 또 판매자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사진으로 이렇게
0: 맞습니다.
1: 현혹시켜서 실제 물건하고는 좀 다르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환불 받을 수 있어야 되겠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0: 네, 제가 얼마 전에 다양한 물건을 파는 가게에 갔는데요.
1: 예.
0: 그 계산대 앞에 영수증이 없으면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안내문이 적혀 있더라고요.
1: 오.
0: 정말 이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안 받거나 이제 버리면 집에 와서 그 물건에 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없을까요?
1: 아, 그 교환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환불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요즘은

0: 태초로 이렇게 카드 결제하고 영수증 드릴까요? 아니요.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요.
1: 네.
0: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신용카드는 가능하고 근데 현금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1: 네. 일단 영수증이 없으면 교환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해도 하더라도
0: 네.
1: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아, 맞췄다.
1: 네. 그 제품에 불량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및 민법상 하자 담보 책임에 의해서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합니다.
0: 예.
1: 만약에 종이 영수증이 물건을 구매했다는 이제 가장 좋은 증거이긴 하지만
0: 네.
1: 영수증을 저 보통 버리거든요. 저도 이제
0: 그죠.
1: 종이 받고 바로 버리는데 이런 영수증이 없다 하더라도 문자 메시지로 저 같은 경우 신용카드를 긁으면 문자 메시지가 오거든요. 또는 이제 카드 앱을 통해서 카드 결제 내역을 또 확인할 수가 있고 또 가게마다 포인트 적립을 하는 경우에 포인트 적립 내역 등이 있기 때문에
0: 예.
1: 이런 다른 증거로도 구매 사실을 입증하면 교환 환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아 근데 진짜 현금으로 샀을 때는 영수증 꼭 챙겨 두셔야 될 것 같네요.
1: 현금을 샀으면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이제 CCTV로 확인해서 내가 샀다.
0: 이봐라, 나 5만 원짜리 건네는 거 여기 찍겠지 않나 이런 식으로
1: 네.
0: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오호 돌발 퀴즈네요. 변호사님 문제 주십시오.
1: 네, 다음 중 진실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식당에 신발 분실 시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안내문이 있으면 업주는 책임이 없다. 2번 영수증이 없으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없다. 3번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단순 변심 교환 환불 불가라고 써 있어도 환불 교환을 받을 수 있다.
0: 오, 오늘 함께 얘기 나눈 부분들이 고스란히 여기 담겨져 있는데요. 다음 중 가능한 거 진실인 건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1번 식당에서 신발 분실 시 책임 없다라고 업주가 써놨다면 업주는 책임이 없다. 왜? 써놨으니까. 2번 영수증이 없으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없다. 방금 얘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3번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단순 변심 교환 환불 불가라고 써 있어도 환불 교환 받을 수 있다. 입니다. 이 중에서 진실을 찾으시는 거예요. 정답 아시는 분은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이쪽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보내시는 동안 오늘 뭐 단순 변심 얘기 많이 했는데요. 이 안에 여러분들의 노래로 변심 듣습니다.

0: 자, 이한의 노래 그리고 양금 연주도 이한 씨가 직접 했네요. 변심 듣고 왔습니다. 자, 청해드린 햇살 월요일 코너 그런 법이 어딨어. 오늘은 진실 혹은 거짓, 세상에 떠도는 소문들 가운데 법적인 거, 이게 진짜야 가짜야, 그거 오늘 팩트체크 이광수 변호사님이 해주고 계십니다. 음악 듣기 전에 저희가 퀴즈를 하나 냈는데요. 다음 중 진실이 맞는 것, 진실인 것은 무엇일까요가 퀴즈였고요. 대부분의 정답은 3번으로 오고 있고, 2번도 꽤 있어요. 3번이 뭐냐 하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단순 변심, 교환 환불 불가라고 써 있어도 환불 받을 수 있다인데요. 2667님, 3번 전자상거래는 교환 환불 가능합니다라고 하셨고, 6799님도 3번, 또 5696님 정답 3번이고요. 이 코너 정말 유익합니다. 와,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2번으로 보내신 분들도 꽤 계시고요. 2번이 영수증이 없으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없다인데요. 자, 오늘 정답은 뭐고, 해설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답 뭔가요?
1: 네, 정답은 3번입니다.
0: 3번.
1: 네, 인터넷 쇼핑몰에서 단순 변심, 교환 환불 불가라고도 써 있다 하더라도 환불 교환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단순 변심일지라도 교환 환불 받을 수 있다라고 법에
0: 맞습니다.
1: 규정하고 있기
0: 네,
1: 때문이고요.
0: 인터넷 쇼핑이니까 만져보고 직접 보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환 환불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1: 네. 1번 같은 경우에 식당에 신발 분실 시 책임이 없다고 안내문이 있으면 업주는 책임이 없다. 이것은 거짓이고,
0: 네.
1: 관리 소홀이 있으면 내가 책임이 없다라는 안내문이 있어도 관리 소홀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변상을 해야 됩니다.
0: 맞아요. 신발장을 지켜주는 CCTV 같은 거 정도는 챙겨줘야 되는
1: 예, 그리고
0: 거다.
1: 신발에 많으면 좀 관리를 하고 이제
0: 오,
1: 이렇게
0: 맞아요.
1: 분실 사전에 방지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영수증이 없으면 교환이나 환불 받을 수 없다도 거짓이고,
0: 예.
1: 영수증 말고라도 다른 증거가 있으면, 뭐 문자 메시지나 카드 쓴 앱이 있으면 다른 증거로 이제 구매가 입증이 되면 교환이나 환불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정답 보내신 분 중에서 5696님 오늘 당첨되셨습니다. 보조 배터리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5696님께서는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302로 선물 받으실 주소 그리고 성함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조 배터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어떤 건가요?
1: 네, 한디님 혹시 길 위에서

0: 을 좋아 본 적 있으세요?
1: 와 진짜 옛날에 어린 시절 예.
0: 최고로 많이 좋아 본 금액이 얼마예요?
1: 아, 그래봤자 500원짜리 동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0: 네. 예. 길에서 현금을 주워서 가까운 경찰서에 습득 신고를 한 경우에 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 돈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맞을까요?
1: 와 이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진실이죠?
0: 네. 진실입니다. 이것은 아... 유실물법에 의하면 물건을 습득한 후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우와...
0: 만약에 내가 길에서 현금을 주었는데 네,
1: 길에서
0: 네,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내가 소유권 취득하고 만약에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난다
1: 네.
0: 그런다 하더라도 그 주운 사람에게 물건의 가액의 5% 내에서 이제 20% 범위 내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1: 오, 이런 게 있네요.
0: 아니 네.
1: 지금 뭐 6개월 지나서 주인이 안 나타나면 습득자인 내가
0: 다 가진다는
1: 거는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0: 네.
1: 습득자가 6개월 안에 나타나도 5에서 20% 범위의 보상금을 지급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1: 우와.
0: 유실물법에 의하면 지급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6개월 안에 뭐 주인이 안 나타나면 내가 다 가지고 만약에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나면 그 주인은 습득자에게 5% 내지 20% 범위 안에 내에서 이제 그 보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1: 오, 10만 원 주었다고 치면 5천 원에서 2만 원.
0: 맞습니다.
1: 오, 나중에 습득자하고 또 진짜 주인 같은 경우에 오 하시죠.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비싸 보이는데 10으로 갑시다. 15도 좋고 뭐 이렇게.
0: 네. 그래서 제가 보통 경찰서에서 이제 봉사 활동을 하 보면
1: 예.
0: 이제 분실물 습득했다고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6개월 동안 기다리는 거죠. 기대감을 가지고 주인이 나타날 건가 안 나타날 건가.
1: 어디 보자. 6개월 보름 남았군. 재밌네요. 아 근데 장소. 이걸 주운 장소가 현금을 주운 장소가 길거리가 아니라 건물 안에서 주우면 얘기가 달라지죠.
0: 네, 맞습니다. 길거리가 아니라 만약에 아파트 및 상가 등 건물의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서 돈을 주었다면 주인이 안 나타나는 경우에 물건의 습득자와 건물의 관리자가 돈을 나누어서 가져야 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N분의 1 해야 됩니다.
1: 어, 습득자하고 건물의
0: 관리자.
1: 건물주가 아니라 건물의 관리자?
0: 네.
1: 아.
0: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주우면 다 6개월 안에 그 주인이 안 나타나면 다 내 돈인데
1: 네.
0: 만약에 상가 안에서 내가 10만 원짜리 주운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와 그 상가의 관리자가 반반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1: 오, 이게 현금인 경우에 그런 거죠?
0: 네.
1: 물품이면?
0: 물품도 이제 6개월 안에 안 나타나면 본인이 소유를 하는데
1: 아.
0: 근데 이제 또 이것도 이제 만약에 건물, 상가 안에 이렇게 해서
1: 그러면
0: 물건에 이제 뭐 액면가로 또 나누겠죠. 이렇게 뭐 나눠주면서
1: 첨예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0: 네.
1: 액면가를 정하는 데 있어서
0: 네. 그리고 만약에 길거리에서 돈을 주워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1: 그거는 법에 걸릴 것 같은데요.
0: 네, 점유이탈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돈을 줬든지 이제 물건을 주운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습득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1: 아. 점유이탈 물 횡령죄
0: 네.
1: 주인이 점유하고 있던 게 이탈되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갔다 횡령했다네요.
0: 네.
1: 오, 재밌습니다. 자, 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0: 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즉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물건을 훔친 경우에는 법원에서 형을 감경한다던데 맞을까요?
1: 와, 이거 진짜 궁금해요. 그래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진짜 미쳐버릴 일이잖아요.
0: 네.
1: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는데 뭐 술 마셨다고 해서 감경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0: 보통 이렇게 술 마셔서 내 정신이 없어가지고
1: 네.
0: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는 분이 많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술 핑계를 대고
1: 근데 약간 감경된다는 걸 예전에 아주 예전에 들은 것 같긴 한데요.
0: 네. 이것은 거짓입니다.
1: 아, 처벌되는군요.
0: 네. 일단 형법 10조에서는 정신이 아예 없는 심실상실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 예.
0: 정신이 조금만 있는 심신미약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1: 예.
0: 그래서 술을 마셔서 정신이 아예 없거나 또는 정신이 조금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이게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가 돼서 처벌되지 않거나 또는 가볍게 처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결론에 의하면 아주 예전에 법원의 판결에서는 술을 먹은 상태에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뭐 폭행을 하거나 절도를 한 경우에는 심신미약자로 좀 인정을 해서 형을 감경했었는데
1: 그런 경우가 아주 예전에 있긴 했지만 네.
0: 그러나 현재에서는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미약자로 보지 않고 네. 형을 감경하지 않습니다.
1: 우와.
0: 오히려 요즘엔 추세는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원에서 형을 더 높이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아, 나 술을 먹고 뭐 폭행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뭐 이렇게 말했다가는 판사가 더 싫어할 수가 있거든요.
1: 예.
0: 어, 술을 먹고 이렇게 폭행했는데 반성도 안 하고 기억 안 난다고 그렇게 말을 해?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미약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형을 감경하지 않습니다.
1: 이야, 이건 진짜 진짜 중요한 거네요. 와, 당연히 그래야겠죠. 범죄는 저지르지도 말고 술 드시고 그러면 더 무거운 형벌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까요?
0: 네, 내 땅이나 내 건물 주차장에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주차한 경우에 내 소유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네. 무단 침입한 것이기 때문에 견인차를 불러서 치워버려도 된다. 라고 하던데 진짜일까요?
1: 이야, 이거 진짜 궁금합니다.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0: 네, 결론은 거짓입니다.
1: 와, 내 땅인데도 누군가가 이렇게 주차를 해도 네. 그걸 치워버릴 수는 없는 거네요.
0: 네, 내 땅이나 내 건물 주차장에 다른 사람이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들어와서 주차하는 경우에는 불법 침입이 네. 맞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게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은 자력 구제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 아, 자력 구제 이거 처음 듣는 말인데요.
0: 네,
1: 자력 구제가 뭔가요?
0: 쉽게 말하면 내 권리를 내 힘으로 직접 해결하는 걸 말하는데요.
1: 예.
0: 예를 들어서 도둑이 내 물건을 훔쳐갔다고 해서 며칠 뒤에 내가 도둑이 누군지 알았어요.
1: 예.
0: 그 도둑 찾아가서 때려 눕히고 물건을
1: 때려 눕히고
0: 네 물건을 회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내가 실력을 행사해서 예. 내 권리를 회수하는 것을 자력구제라고 하는데.
1: 근데 예전에 우리 뭐 몇 년 됐을 거예요 이 코너 시작할 때 현행범 같은 경우에는
0: 네.
1: 직접 잡을 수 있다고 네. 하지 않았어요.
0: 현행범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아.
0: 그러니까. 만약에 도둑이 내 물건을 훔쳐갔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 네. 쫓아가서 이제 이 사람을 약간 너무 많이 때려눕히면 안 되고 조금만 제압하고
1: 꼬집는 거 괜찮을까요? 꼬집는 거.
0: 네, 조금만 제압하고 물건을 회수하는 거는 현행범 체포는 누구나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경찰이 안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1: 내 물건을 훔쳐가지 않았어도 옆에 계신 분들이 체포할 수 있네.
0: 예,
1: 네.
0: 현행범 체포는 꼭 경찰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며칠 뒤에 내가 도둑을 알게 됐다는 거거든요.
1: 그러네요.
0: 현행범은 그 실시간 그 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1: 네. 소매치기 같은 경우 그 순간에 잡는 거는 가능하고
0: 맞습니다. 그 다음 달에 내가 소매치기다 해가지고 때려 눕히면 이거는 이제 폭행죄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1: 그게 중요한 부분이었네요. 네.
0: 그래서 이제 무단 주차도 마찬가지로 내 땅이나 건물 주차장에 다른 사람이 나의 허락도 없이 주차를 한 경우에 견인차를 불러서 치워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물건 손괴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1: 우와, 땅, 내 땅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죠?
0: 이게 사실 엄청 이제 답답한데요. 딱히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1: 그러니까 진짜요?
0: 내 땅이나 내 건물 주차장에 다른 사람이 주차하는 경우에 이게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면 이제 불법 주차한 경우에 때문에 구청에서 딱지를 떼거나 견인을 할 수가 있는데
1: 예.
0: 사유지니까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딱지나 견인을 하지 못하고 또한 주차장은 주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 주거 침입죄로 고소도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1: 이야, 결국은 구청에서 견인해 주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건 가능해요.
0: 그것도 실질적으로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만약에 도로 같은 경우에는 딱지 붙이고 이제 견인할 수가 있는데 사유지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견인하기도 어렵습니다.
1: 이야, 이래서 다들 꽃가루를 놓고 이렇게 주차 못하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맞다고 믿었던 게 알고 보니 틀린 게 많았네요. 역시 소문은 소문일 뿐 한 번쯤은 확인해보는 습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 저희 코너 마무리 해야 되는데요.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진실은 햇빛과 같아서 아무리 오랫동안 가려두어도 결국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0: 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 멋진 말입니다. 진실은 햇빛과 같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선곡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눈을 감아도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는지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예. 정재욱의 가만히 눈을 감고를 선곡하였습니다.
1: 그럼 우리 이 노래 눈 감고 한번 설명해보죠. 자, 정재욱의 가만히 눈을 감고 들려드리면서 이광수 변호사님과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3주 후에 뵙죠.
0: 네, 감사합니다.
1: 보내드리면서 저도 끝인사 드리고 눈 감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학생을 통해서 잊을 수가 없는 또 오봉년 선생님과의 아주 정말 귀중한 추억이죠. 평양 큰 무대에서 서도 소리를 불렀으니까 수심가에다가 뭐 남봉가에다 부르고 하는데 거기서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하고 웅성웅성 왜냐하면 그 개타령할 때 성대묘사도 하고 하니까 막 웅웅웅 하더라고. 그 조용하던 거기서 그리고 이제 나오니까 그 안내원 바로 그분들만 안내원 동무 그분이 엄지를 척을 하면서 최고라고 우리 여기서는 쇳소리 안 된다. 근데 선생님 같은 그 깨꼬리 최고다 최고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상수리가 선생님 고향이었었는데 그 상수리를 이제 찾아달라고 며칠 있다가 아유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다 그거 해가지고 상수리라는 거는 없어졌다고 이렇게 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랬겠죠. 선생님은 굉장히 서도소리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셨어요. 이북에서는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때 당시도 없어져서 그렇게 아쉬워하시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명감이 불타서 정말 얼마나 그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누구라도 오면 그런 열정이 소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르칠 때 왜 수 놓는 거 옛날에는 이게 한땀 이렇게 놓잖아요. 나를 그냥 한땀 눈썹 심듯이 하나하나 그렇게 심어주셨어. 너무나 그렇게 하시니까 난 정말 너무나 괴로웠었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하면 다들 달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 정성과 온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가르쳐주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 서도소리를 남기겠다고 이 남한 땅에 그런 결심을 가지고 정말 놀라워요. 선생님이 그렇게 나하고 그렇게 정말 진짜 그런 정이 없어 선생님하고 그렇게 정이 그렇게 들었는데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선생님 지금 살아계셨으면 내가 너무 할 말이 많아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건 이렇죠. 제가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 깨달았어요 이러면서 선생님 하면 선생님 굉장히 기뻐하실 텐데 그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공부하면서 는 그때는 몰랐어. 지금은 선생님 가르쳐주신 게 너무 여기 담겨있어서 술술 오래오래 있다 한 번씩 풀려나와요.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봉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예능 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이번엔 국악인들의 꿈과 실력을 펼칠 수 있는 두 가지 경연대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제34회 임방울 국악제 전국대회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악 경연대회 가운데 하나인 임방울 국악제가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는데요. 올해 대회는 9월 4일부터 13일까지 광주광역시 일원에서 열리고요. 9월 4일 전

0: 분야제를 시작으로 5일엔 학생부 경연, 12일과 13일엔 일반부와 명창부 경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참가 접수는 학생부와 장기자랑 부문은 9월 3일 오후 6시까지, 일반부와 명창부는 9월 1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요. 자세한 모집 요각은 인방울 국악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국립국악원이 주최하는 제20회 온나라 전통춤 경연대회 소식입니다. 접수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국립국악원 누리집에서 진행되고요. 예선은 9월 1일, 본선과 시상식은 9월 22일에 열립니다. 자, 이렇게 국악과 전통춤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예술가들이 탄생할 두 경연대회, 관심 있는 분들은 대회 요강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말 오후 우리 전통예술의 깊은 멋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두 개의 토요 상설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국립국악원 대표 상설 공연 2016 토요 명품입니다. 올 한 해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펼쳐지는 토요 명품은요. 궁중음악부터 민속음악, 전통무용까지 우리 전통예술의 다양한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인데요. 특히 8월엔 한국의 멋과 신명을 주제로 8월 15일에 수룡음과 산조, 매화가 춘행전 등 궁중과 민속의 멋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지고요. 8월 22일엔 사물놀이와 고무, 영산회상, 대추타 등이, 또 8월 29일엔 낙양춘, 시조, 연화무, 용강의 춤으로 구성된 무대가 이어집니다. 이어서 소개할 공연은 국립남도국악원의 토요상설 국악이 좋다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남도국악원 진학당에서 열리는 국악이 좋다는요. 먼저 8월 15일엔 음악집단 태동의 파편의 장르 태동이 무대에 올라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새로운 감각을 더한 창작 무대를 선보입니다. 8월 22일엔 국악연주단의 국악의 향연이 펼쳐지는데요. 8월 29일엔 거문고 연주자 이선화의 진도, 금가를 통해 진도의 소리를 거문고 선율로 풀어낸 특별한 무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품격 있는 우리 음악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국립국악원 토요 명품, 그리고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이 좋다를 찾아주세요. 소리꾼 이희문이 오는 8월 1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종로구 아름지기 안국동 한옥에서 이희문의 잡가 잡담 열흘 한옥으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국가무형문화유산 경기민요 이수자인 이희문은 늘 전통을 새로운 감각으로 풀어내며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어 온 소리꾼이죠. 이번 공연은 지난 2022년 화제를 모았던 한 달 한옥의 연장선에 있는 프로젝트로, 한옥을 공연장으로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머물고 생활하면서 그 공간에서 얻은 감각과 영감을 공연으로 풀어내는, 말 그대로 한옥의 시간과 소리 그리고 일상이 하나의 무대가 되는 셈입니다. 무대의 중심은 경기민요의 정수로 꼽히는 경기 12잡가 완창입니다. 조선 후기 서울과 경기 지역의 전문 소리꾼들이 불러온 기인 형식의 잡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주는데요. 여기에 공연 중간중간 작품에 얽힌 이야기와 소리에 대한 생각, 예술가 이희문의 솔직한 이야기가 더해져 공연과 토크를 함께 즐기는 색다른 시간이 펼쳐집니다. 올여름 한옥의 고즈넉한 정취 속에서 경기 잡가의 깊은 매력을 만나보고 싶다면 이희문의 잡가 잡담 열흘 한옥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